0: Climate change as well as soil pollution have been fueling a global food crisis. And Nubol is a company which has developed innovative solutions to tackle the crisis. We explore Nubol, which has boosted the restoration of soils by developing a cutting-edge coating technology. Have you heard about the rise of K-agriculture? Along with the semiconductor and automobile industries, the whole world has paid keen attention on Korea's advancements in agricultural tech. And today, we will introduce Nubol, who has paved a new pathway in the global agricultural industry. Instead of simply producing fertilizers for agriculture, the company has contributed to enhancing the productivity of crops through its own technologies. Today, we'll take a closer look at their hidden scientific technologies. Nubol is located in Suwon Special City. Since the establishment in 2007, the firm has carried out research to provide competitive farming technologies for different crops. And it has constantly promoted the agricultural fertilizer it has developed to the Korean and overseas markets. Hello. Hi there.
1: 안녕하세요.
0: I'm Peter from Arirang.
1: 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0: Nice to meet you. What's going on here?
1: 아, 지금 저희가 개발한 생분해 코팅 비료 작물 테스트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0: Oh, interesting. I know that your company is called Nubol. What does that mean? And could you give us a brief introduction?
1: Nubol에서 N-O-U-S, 눈은 프랑스 말로 우리, 그리고 바이오의 비, 오거니즘 유기체의 오를 따서 누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비료의 효율을 높여서 효과적인 비료를 만들 수 있는 기술에 집중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0: The controlled release fertilizer with biodegradable resin has emerged as a solution to the environmental issues that have been caused by other coated fertilizers. The fizzing fertilizer tablet of the company has also grabbed a lot of attention. As the first technology that has been developed both in Korea and the world, it can provide enhanced absorbing power. Let's talk a bit about your main products then. So we've got two Petri dishes here. What are these? Can you give us a detailed explanation?
1: 보시면 일반 비료 같은 경우에 차이가 조금 많이 보이실 겁니다. 이것은 지금 하는 건 저희가 이제 코팅 비료고요. 같이 녹여봐 주시겠어요?
0: Okay, let's give it a stir. But it's dissolving.
1: 네, 잘 녹고 있죠?
0: Oh, yes. It's nearly all gone. What about that? It's the same.
1: 네, 녹지 않고 있습니다.
0: Wow.
1: 저희가 개발한 것 같은 경우에는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비료를 코팅을 했습니다.
0: Oh, really?
1: 네. 아무래도 비료 자체가 알갱이를 코팅해 놓은 거다 보니까 바로 녹지 않습니다, 토양 내에서. 결국은 기존의 비료는 여러 번 줘야 했었던 그런 행위 자체를 이 코팅 비료는 한 번만 줘도 작물 전 생육 기간에 맞춰서 비료를 용출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료를 주는 행위를 줄이는 효과, 그리고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효율,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80%까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비료가 이용되지 않은 성분들은 사실 환경 오염원으로 다시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런 환경 오염을 줄이는 효과까지 다양한 효율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Oh, fantastic. That's great for the environment.
1: 네,
0: then
1: 맞습니다.
0: As well. The R&D center of the company has put top priority on increasing

0: increasing the product quality. And it aims to improve the performances of the products as well as commercialize the newly developed items. And I heard that your company has also obtained a lot of patents for the advanced production technologies for fertilizers. Is there anything else you can show us that is innovative?
1: 아, 저희가 발포 확산형 비료 제조 기술이라고 해서 발포 비타민 같이 물에 넣어서 뽀글뽀글 녹으면 그것을 가지고 비료처럼 줄 수 있는 그런 특허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0: 와우.
1: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일반 이렇게 꼽는 타입의 그런 식물 영양제들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게 작물에 도움을 줄 수, 생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0: The company's innovative agricultural technologies have contributed to restoring the natural environment. And the global market has paid close attention to the company's products. I wonder how are the Korean and overseas markets responding to all of your company's products? Because environmentally friendly products are becoming more and more popular. I guess eco-friendly agriculture methods are also getting positive reviews globally.
1: 네,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줘도 효과가 오래가는 비료이다 보니까 이런 대규모 플랜테이션 형태의 기업에서 저희 제품을 더 찾는 거죠. 거기서는 1%, 2%의 효과, 영업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전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외 쪽에서 저희 제품을 더 찾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0: I heard that Suwon Special Metropolitan City, where we're based, also helps with getting into the global markets. What exactly do they do?
1: 일단 수원 특례시에서는 저희가 해외 진출함에 있어서 다양한 뭐 홍보, 박람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 사업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원 사업이 그냥 많이 있는 것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특히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들을 되게 친절하고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도나 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0: Nubo has achieved consistent growth every year. And it is planning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market as a provider of premium agricultural materials. I have to say I've had a great time exploring the synergy between the sophisticated technologies you have and the agricultural sector. Last question, what are the plans for the company moving forward?
1: 저희는 앞으로는 저희 비료를 사용한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또 유통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글로벌에서 이 다양한 농업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은 게 저희의 목표이자 저희의 방향성입니다.
0: Good luck with those big aims.
1: 네, 감사합니다.
0: Nubo has created additional value for the hard work and challenges of farmers. And we look forward to its future growth in the global agricultural industry.

0: made its utmost efforts to lead the global healthcare industry.
1: Running your business here in Suwon Special City, what do you see as the advantages?
2: 수원 특례시는 일단 저희 직원들의 이제 집하고 가까운 장점이 먼저 가장 저희를 이곳으로 옮기게 된 요인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수원 특례시의 특징이 삼성시티라고 할 만큼 삼성전자의 기반 시설들이 이렇게 깔려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력이나 이런 실험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 받고 있고 세 번째는 세빅 펀드라는 벤처 펀드를 갖고 있거든요. 그 펀드에서 또 이런 저희 같은 벤처 기업들에게 또 어떤 성장 가능성을 보고 또 투자도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원 특례시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1: Oh, a wide variety of advantages then. So, moving forward, what are your hopes and goals for the future of the company?
2: 저희 회사의 비전은 사실 누구도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슈퍼 에이저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나이는 80세가 넘어도 인지 기능은 40세, 50세를 유지하는 그런 시니어들입니다. 글로벌 시장으로 저희가 진출해서 전 세계 시니어들을 슈퍼 에이저로 만드는 것이 저희 회사의 꿈입니다.
1: I hope we can all become super agers quickly. Today we've taken a close look at Real Design Tech, who have developed technologies that can help with healthcare and healthy living. We hope they gain more ground in the future and help us all live healthier lives.

0: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저 백이 제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시겠습니까?
1: Oh, sure. So the product is in here. 네. Oh, wow. That is incredibly light for an X-ray machine. Wow, so light.
0: 아, 실제로 가볍죠?
1: Yes, it's very light.
0: 예, 이렇게 무게가 가볍고 설치가 간단하기 때문에 검진 차량이나 병원선으로 접근이 어려운 오지마을이나 섬마을 또는 이동 중 업무 수행이 필요한 야전 부대나 앰뷸런스, 산악구조대, 스포츠 경기 현장 등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1: Oh, that's very convenient in those situations.
2: The company has carried out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including the production of detectors, generators, and software based on its own facilities. What is more, the patented skills of the company have seized attention in the security field.
1: So aside from medical devices, I understand that your company's technology has been introduced for national security. Could you tell us more about that?
0: 이 제품은 유럽파이고 폭발물 의심되는 물체를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폭발물 의심 물체를 제너레이터로 X선을 추가해서 디텍터에서 영상으로 전환시키면은 이런 결과물,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이 이미지를 통해서 폭발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1: Wow, it could be a matter of life and death.
0: 특히 유로파는 국내 최초로 듀얼 에너지를 이용한 물질 분석 알고리즘 특허와 국방 기술 품질원에서 DQ 인증을 받은 기술력과 품질이 검증된 제품입니다. 군 EOD 부대, 대테러 경찰 특공대, VIP 경호처에서 사용하는 특수 장비이며 세계적인 기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1: Oh, it sounds very.
2: The X-ray system of the company goes through strict quality tests to prevent, as it is directly connected to medical and security issues, the firm has put a top priority on increasing the durability and providing a stable performance. These marketing strategies, it has constantly developed innovative product in different parts of the globe.
1: Demand globally for security, demand for this overseas as well. What's the reaction like being both?
0: 일본, 필리핀, 미국, 인도 등 전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고 우즈베키스탄과 필리핀에 현지 글로벌 시장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동남아, 중동, 미주 시장에 진출하여 인류의 건강한 삶과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2: Helping people regain their health and preventing risks in the security sector. Bontech has made ceaseless efforts to enhance the safety of consumers.
1: What are some of the good points about running a business in Suwon Special City?
0: 중소기업 고용 창출 보조금 지원 사업이나 경영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 지원 사업 등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 덕분에 본테크가 혁신적인 특허 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강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1: Can you tell me about the goals for the future?
0: 저희 회사 제품이 전 세계 구호 현장과 보안 현장의 표준이 되는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의료 지원 불평등을 해소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테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Good luck with those goals moving forward. So today we've taken a closer look at Bontech that are making ceaseless efforts to create a safer environment for the future. We look forward to their remarkable growth in the global market.

0: 어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1: 역시 무리가 너무 많이 드시라니까.
2: 아, 그렇죠. 이 말이야.
3: 이거 생소한데 되게 맛있다, 이거.
0: 떠오른다.
1: 이거 아무거나 제가.

0: 사람들 많잖아요.
1: 네네.
0: 그런 데서 나오는 이제 폐 부품, 폐 자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의미 있는 조형물로 만든 것.
1: 업사이클.
0: 그렇죠. 업사이클이죠. 업사이클.
1: 오. 대박.
0: 들어가면 훨씬 멋있는 게 있으니까.
1: 아, 너무 신기한데. 들어가서. 와. 정크 아트. 와.
2: 어?
0: 아, 요거.
2: 테니스 프로모.
0: 금방이라도 변신할 것 같네.
2: 와, 진짜 잘 어울린다. 어? ET. 추억의 ET.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0: 잘 모를 텐데.
2: 네.
0: 아. 이런 게 좀 잘 못하면 또 유치하거든요.
2: 네.
0: 근데 여기는.
2: 거의 이건 작품인데.
0: 네, 그러니까. 퀄리티가 되게 좋아.
2: 와.
0: 이런 정크 아트들이
2: 네.
0: 미국에서 1950년대에 좀 많이 생겨났어요.
2: 아.
0: 그러니까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네. 이런 쓰레기 같은 게 계속 나오잖아요.
2: 너무 많죠.
0: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쓰레기 같은 걸 가지고 좀 의미 있는 어떤 걸로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으로 시작이 된 게 네. 미국에서 이 정크 아트가 처음
2: 정크 아트.
0: 네. 시작이 됐고 네.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거죠.
2: 야,
0: 여기에 제일 퀄리티 좋은 거 모아놨네.
2: 버물비?
0: 버물비?
2: 트랜스포머.
0: 와.
2: 대박.
0: 이건 진짜 같다.
2: 와.
0: 이 트랜스포머 시리즈가 이런 네. 정크 아트랑 되게 잘 어울리네. 네.
2: 메가트로.
0: 꼭 움직일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2: 야, 씨. 아, 근데 이거. 작품 만드시는 분이 진짜 궁금하다.
0: 여기 해설사님이시죠?
3: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801 찾아주셔서 감사드려요. 아유, 안녕하세요.
2: 네. 네.
0: 여기 너무 멋있어요.
3: 어, 멋있죠. 네네. 작가님이 메가트론 버물비의 팬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초기 작품으로도 유명하고요.
2: 와, 이거 그 언제쯤 이건 작품이 만들어졌을까요, 이거는?
3: 약 10년 전에.
2: 10년 전에?
3: 네, 이제 만드시 시작을 하셨어요, 작품을. 저희 공간 자체가 스타워즈 영화 아시죠?
2: 네.
3: 스타워즈 영화 나는 팔콘 우주선의 모양의 모티브로 만들어져 있어요.
2: 아, 위에서 보면?
3: 예, 예, 예. 그 옥상에 내려다 보게 되면 그 공간이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아예 이제 현실과 이제 외계 문명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0: 근데 지금 딱 얘기 들어보니까 작가님이 우리 세대야. 딱 그 취향이.
2: 아, 취향이?
0: 스타워즈 좋아하고,
2: 그러네. 뭐, 네.
0: 메가트론 버물비 좋아하시고. 이게 지금 재료들은 그럼 전부 다 이 울산 공단에서 나오는 그런 재료들을 이용하는 건가요?
3: 아, 울산 공단에서 나오는 것도 하고 있고요. 이제 네. 다 버려져 있는 오토바이, 자동차 부품으로 네. 해가지고
2: 그러니까.
3: 만들어져 있거든요.
2: 와, 대단하시다. 와, 아이언맨, 와.
0: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오리공주. 아.
3: 네, 지금 여기는 전쟁존이어가지고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아, 현장이에요.
2: 아, 전쟁?
3: 예. 예. 외계인이랑 로봇이랑 이제 동물 이제 세 가지 종족이 싸우고 있습니다.
2: 그러네.
0: 오, 저기 지금 머리만 내밀고 있는 거 저게 제일 큰 거죠?
3: 네, 이 공간에서 제일...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0: 저게 한
2: 제 뭐지?
0: 15m?
3: 어, 12.5m예요.
2: 12.5m? 제 뭐예요?
3: 타이거봇입니다.
0: 예. 어떤 작품에 등장하는 건가요?
3: 아니요, 저희 상상에서
0: 만든 거예요.
3: 예.
2: 아, 우리나라가 호랑이가 상징이니까. 계단에 가려져가지고.
3: 그렇죠.
0: 아, 진짜 박진감 있다.
2: 그니까.
0: 와.
2: 와, 그러네. 죽어있네.

0: 배고프다.
1: 드디어 저 첫 끼 먹는 겁니까?
0: 그러니까. 비 맞아서 더 배고파.
1: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0: 야.
1: 그래도 이렇게 울산까지 왔는데 당연히 맛집이겠죠?
0: 그래도 여기가 예. 울산까지 왔으면 꼭 먹어봐야 되는 집이에요.
1: 아, 그래요?
0: 진짜 맛있는 집이고 네. 일단 여기 조리하시는 분이 네. 우리나라 몇 안 되는 식품 명장.
1: 그 어렵다는 명장. 네.
0: 배를 가지고 네. 적극적으로 요리에 활용을 한대요. 저도 지금 너무 기대가 돼요.
2: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0: 마스터다. 아, 명장.
3: 더 마스터. 네. 반갑습니다. 네.
2: 와, 음식 마스터.
0: 지금 여기는 명장. 와. 명장.

0: 요리는 어느 정도 하셨어요?
1: 아, 저는 대한민국 냉장이 되어서 지금 4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0: 20년만 돼도 마스터인데 40년이니 이건 뭐 대마스터. 그럼 저희는 뭘 먹어야 할까요?
2: 일단 추천을 좀 해주시죠.
1: 예, 오늘 예, 선생님 잘 오셨고요. 네. 그, 예, 우리 해안가이기 때문에 네. 수산물을 유명한 예, 전골 있고요. 또 네. 예, 이 근처에도 또 소고기가 또 유명하기 때문에 아, 소고기 전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세트로 딱 나와 있기 때문에.
2: 그럼 그 두 가지를 뭐 하나씩 먹어보면 되겠네요.
1: 예, 예, 예. 두 가지 다 준비했습니다.
0: 명장님이 또 이렇게.

0: 모양 봐. 우와. 배로 만든 깍두기.
1: 예, 예. 예.
0: 한번, 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1: 네.
0: 이거는 네, 배인 거죠?
1: 예, 예. 배를 가지고.
0: 배라고 합니다, 배.
1: 배로 만든 겁니다.
0: 아, 고급지다.
2: 새콤달콤.
1: 원래 깍두기는 좀 익혀야 된다는데, 우리는 바로 그날.
0: 그날. 그죠?
1: 예, 예.
0: 물을 수가 있으니까.
1: 네, 네.
0: 오, 그렇죠. 너무 멋있다, 이거.
1: 이게 모든 게 지금 전부 다 반찬만 빼고, 나머지 주 요리 같은 거에는 다 배가 들어갔다 보시면 됩니다.
0: 그럼 이게 한상인 거죠?
1: 예, 오늘 특별히 원래는 이 한상 딱 한 개만 나가야 돼요.
0: 그렇죠, 한 개씩 한 상인 거예요.
1: 해물찜하고 소고기 전골하고 그래서 한 개인데 오늘 고주님께서 특별히
0: 이건 두 상
1: 내려오시더니
0: 두 상이네, 두 상.
1: 예, 두 상을 뺐었습니다. 예, 예, 예.
2: 덕분에 호강합니다.
0: 아, 아니, 명장님이 와, 이게 이 음식 하실 때 배를 어떻게 그러면 처음에 넣기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1: 여기 서생은 배가 특화된 지역 상품이기 때문에 지역 특산품을 배를 어떻게 많이 녹여낼까 해서 그 아이디어 중에 모든 것을 다 그러면 여기 접목해보자.
0: 아. 예. 저희 한번 그러면
2: 이제부터
0: 맛있게 네.
2: 먹부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허리띠 풀고 네. 원래 한 겸 해도 허리띠 한데
2: 네.
1: 예, 오늘 두 개 했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2: 아, 그러면 버섯 탕수부터.
0: 버섯. 저는 제육부터. 아, 누구 때릴 사람 없나? 아, 옆에 이거 때려야 되는데 이걸
2: 단맛이
0: 진짜 너무 상쾌하다.
2: 네,
0: 단맛이 진짜 좋다. 배라서 그런 것 같다. 저희 이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나리.
2: 그렇죠, 그렇죠. 요새 미나리가.
0: 근데 이건 뭐지?
2: 이게 백크림.
0: 백크림?
2: 아. 그래서 이거랑 같이 먹으면 맛이 되게 부드러워진대요.
0: 엄청 엄청 소프트하고 부드러워요. 와, 이 밑에 해물 있다. 오징어랑.
2: 오징어랑?
0: 이건 뭐지?
2: 배꽃.
0: 배꽃이다, 배꽃.
2: 네.
0: 아, 이거를 싸먹나 보다.
2: 이거 가지고 쌈무처럼 해먹으라는 거지.
0: 아, 요렇게. 아, 요렇게.
2: 아, 다 풀리네.
0: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에다가 미나리랑
2: 아이고.
0: 안에 숙주나물 같은데 여기에 크림을 살짝 발라서
2: 미나리랑 해물을 넣고 크림까지 넣어서

0: 야, 이거 뭐야?
1: 아, 맛있어. 해물찜 그럼 보통 칼칼한 맛을 먹잖아요. 근데 자극적이지가 않고 은은한 단맛이랑 은은한 불향. 배크림이 마지막을 이렇게 동그랗게 싸주는 그런 느낌. 너무 친절하고 부드러운 맛.
0: 너무 부드러워. 그러니까 이 센 맛을 얘가 다
1: 말로 막
0: 무슨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 이렇게 평안하게 평화를 이루어줘.
1: 그러니까. 자, 저는 이제 불고기.
0: 불고기. 버섯이랑 미나리랑. 이건 어린아이들도 진짜 좋아하겠다. 그러니까. 어린애들도 진짜 좋아하겠다.
1: 이 집은 자극적인 게 없네.
0: 제가
1: 맛이 이렇게 다 이렇게 조화가 돼가지고.
0: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자극적인 게 없어. 이게 배가 들어가니까 이게 육질이 좋아지는 거야.
1: 부드러워지죠.
0: 아우, 명장이시네.
1: 명장 인정. 인정.
0: 와우. 너무 맛있어.
2: 피디님, 여기는
1: 여기에
2: 어디예요?
1: 조각보로 가장 유명한 명희님이 네. 여기 살고 계십니다.
2: 조각보요?
1: 조각보. 우리 지호 씨는 바느질 좀 하는 편이에요?
2: 그 요새는 거의 이제 뜯어지면 이제 버리고 많이
1: 이제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 전통의 조각보라는 게
2: 네.
1: 그런 버려지는 자투리 천을 가지고 이어 붙여서 네. 아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는
2: 진짜?
1: 그런 공이에요. 아. 이 안에 계시니까 아, 뭐 들어가서
2: 여기에 만나 뵙죠. 한국 전통 조각 연구실.
1: 네.
2: 그럼 여기도 가서. 마스터가 계시나?
1: 그랜드 마스터가 계십니다.
2: 왜?
1: 그랜드 마스터.
2: 그랜드 마스터 또 네. 뭐야?
1: 그냥 마스터가 아니에요.
2: 그래요?
1: 가보시죠.
3: 네. 안녕하세요. 네.

0: 안녕하십니까.
1: 아이고,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0: 너무 고우시다.
1: 아, 너무 고우시다. 혹시 좀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연세가
2: 좀 할머니예요. 그... 75.
1: 꼬잘 젊으시죠. 몇 년생이세요?
2: 51년생.
1: 아, 저희 어머니 나이시네요. 전쟁 중에.
2: 그래요.
1: 저희 어머니가 51년생이세요. 전쟁 중에 네. 태어나셨어요.
2: 예.
1: 네. 아, 딱 저희 어머니랑 비슷해 보이더라고. 멋있더라고. 저기 보면 그랜드 마스터라고 돼 있고
2: 저게 한국 예술 문화 명인.
1: 예, 혈액갱신 그랜드 마스터인데 예,
2: 명인 된다고 해서 다 명인이 아니고
1: 예.
2: 3년 후에 또 혈액갱신을 해야 돼요.
3: 계속 작업을 하고
1: 유지를 해야 되는 거구나.
2: 예, 그래가 이제 혈액갱신 두 번을 하면 그랜드 마스터 최고 과정까지 갔어요.
3: 그러니까 지금 이 조각보라는 게 우리 전통의 기법이죠?
2: 예, 예 전통의 기법이 옛날에 네. 헌금이 너무나 귀중하고 없을 때 무명에다가 삼베르 조각이라도 있으면 거기에다가 빵구 났는데다 기워서 입었어요.
3: 근데 지금 이 조각보가 예. 해외에서도 막 너무 아름답다고 이렇게 놀라는
2: 예.
3: 그런 우리 하나의 또 예술 양식이 됐잖아요.
2: 예예. 예. 이게 문화적인 가치가 굉장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울산에 보면 암각화 있는 방구대 거기에 그려진 바위의 그림이 엄청 내가 마음에 들었어.
3: 그거를 이제 본인 작품에도 이렇게 녹여서
2: 예, 그래서 이제 조각보를 만들다가 예. 그 한 모퉁이에다가 이제 고기에 있는
3: 문양들을
2: 문양을 내가 먹지 대고 그리고 해가지고 술을 놔가지고 그래 조각보를 만든 지가 한 25년 됐어요.
1: 벌써 25년.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예. 전시도 하고 하셨나요?
2: 예, 예. 요거는 문화재단에서 후원을 해줘가지고 전시를 했는데 이 문양이 쪽 염색이에요.
1: 아 염색. 아.
3: 쪽이라는 게 천연 염료죠?
2: 천연 염료지 네. 자연 염료.
3: 남색.
1: 혹시 해외 같은 데서도 전시 같은 거 하고 그러세요?
2: 전시 많이 하죠.
1: 해외에서도?
2: 예, 미국에서 와. 한 8번 했고
1: 우와.
2: 프랑스에도 2번 갔고 뉴질랜드도 1번 갔고 일본은 한 18번 갔어요.
1: 이야, 이거 혹시 전시했던 거예요?
2: 예예.
3: 요건 지금 홀치기 염색 예예. 하신 거.
2: 잘하시네.
3: 아, 조금 또 이런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2: 묶어가지고.
3: 이렇게 쪼개다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2: 묶어야.
1: 아, 그래요? 도장처럼?
3: 그러니까.
2: 아니 아니. 요게 천이다면 이렇게 내가 잡아서
1: 네.
2: 이렇게 뺑 틀어가지고 네. 실을 여기다가
1: 매요. 네.
2: 실 묶인 데만. 염맥이 안 들어가거든요.
3: 안 묻는 거예요. 안 묻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2: 그 요거는 중간에 조금 조금 들어갔는 거. 이거는 아예 안 들어갔는 거. 그런 식으로 해요.
1: 아 이게 그 아까 그 위에 첫 번째.
2: 예예. 예.
1: 아 와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골드 톤으로. 이거는 왠지 외국 분들한테 인기 많을 것 같아.
3: 그럴 예. 것 같아.
1: 이 색감 자체가.
2: 이거는 문화재단에서 후원받아가 전시해요.
1: 아, 멋있다.
2: 이거는 뭔가... 중국 삼베가 아니고
1: 네.
2: 우리나라 직접 짰는 삼베예요.
1: 뭔가 이 셋 중에 얘가 왕일 것 같아, 느낌이.
2: 그래도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건 요거예요.
1: 얘예요? 제일 이게 지금 이게 제일 뭔가
3: 좀 단아하면서 그 수도 제일 잘 보이고.
1: 그건 뭐 저희가 뭐 혹시 간단하게라도 뭐 체험해서 이렇게 만든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2: 그러면 네. 오신 김에 네. 저기 뒤에 있지요. 그거 하나 만들어 가세요.
1: 아,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희가?
3: 저거를
2: 예,
3: 저
2: 예.
1: 아. 저게 혹시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3: 이거 약간 풍경,
2: 모빌,
3: 풍경
2: 모빌
3: 같은데?
2: 풍경.
1: 아, 모빌. 아, 네. 모빌 풍경 네. 같은
3: 바람 부는 데다 걸어놓으면 이렇게 소리가 나올
1: 것 같은데. 아, 소리 띵띵띵이야. 네. 아, 그래서 종이 달려있는 거구나, 저희 밑에. 그러면 저희 선생님께서 저희 시범 한번, 바느질 시범 한번. 명인의 바느질은 어떤지.
3: 너무 궁금해.
1: 궁금하다.
2: 이거 바느질 하면 눈이 나빠진다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네. 그거는 하기 싫어서 하는 소리예요.
3: 저도 요새 이거 보조도구 없이는 실빼기 어렵던데.
2: 이렇게가 이걸 이제 가장 쉽게 하는 방법. 이게 홈질이에요.
3: 그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2: 하게. 예, 그냥 앞으로만 자꾸만 가는 게 홈질이에요.
4: 그 동작이 물 흐르듯이 가면서도 삐뚤어짐이 없어.
2: 이렇게 해가지고. 딱 붙었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다른 색깔을 하나 이렇게 대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대고 그러면 이렇게 색깔 색깔이 이렇게 이어져가겠죠. 그 요거를 할 때 구도를 잡아서 색깔 나열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1: 아까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돋보기들이
4: 들어왔어 들어왔어.
1: 어, 그래 들어왔어.
4: 왜 이래 들어왔어.
3: 영희님께서는
4: 간격이 되게 아까랑 훨씬 넓다.
3: 그러니까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삐뚤빼뚤.
2: 너무 빨리 갔다요.
3: 그러니까
2: 좀 천천히 가면서 촘촘히
3: 마음이
2: 가세요.
3: 마음 급해서 그래. 마음 급해서.
2: 어떻게 바느질을 하시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3: 아유, 저 혼자 살면 티셔츠에 구멍난 거, 양말에 구멍난 거 해야죠.
4: 아야, 아야, 갔다가 와라.
3: 여기 찔렸어. 그 피나김에 혈당 검사 한번 하세요.
4: 아, 농도 괜찮아요.
3: 아, 그래요?
4: 갔다가 엄청 달았네.
2: 근데 바늘을 그렇게 쥐면 안 돼. 이렇게 잡아야지.
1: 어, 네, 잘못했다.
3: 어, 근데 이게 붙게 붙었어요. 어?
2: 네.
3: 구멍이 났네.
2: 구멍은 중간 너무 펄쩍 뛰었다.
1: 어, 그리고 이 여기에서 제가 약간 발을 찔리면서 정신이 나갔습니다.
2: 쭈글쭈글 하면 안 되지. 그만.
3: 어, 나 방금 약간 며느리 된 기분이었어.
1: 그만!
3: 그러니까 화들짝 놀랐어.
2: 요렇게 하다 보시면 네. 요렇게 자꾸 이어나가요.
1: 큰 조각이 되면 이제 이렇게 되면 모양을 만들어서
2: 요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주머니 만들고
3: 이게 잔잔하게 커져가는 걸 보는 것도 재미겠어요.
2: 예, 예.
3: 그 재미로 하는 걸 것 같아요.
2: 그리고 색상 나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만드는 느낌이 틀려져요.
1: 아, 이게 너무 이뻐요.
3: 그러니까
1: 약간 색동저고리 같은 느낌.
2: 울산에는 암각화 문양이 있잖아요. 네. 네. 그걸 내가 여기 하나 찍어드릴게요.
1: 와, 예뻐. 아, 요거 하나 또 들어가니까 또,
3: 또 다른 느낌이 네, 확
2: 느낌이
3: 달라지네요.
2: 또 틀리잖아요.
3: 이거는 한복 입힐 때 이제 이렇게 누리개처럼 이렇게 딱 달면 너무 예쁘겠다.
2: 추석에 쓰세요.
1: 내가 여기다 달고 용주는 치.
3: 예전에 우리 저희 우리 할머니처럼 안에 주머니 넣고
1: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여기서 이게.
3: 그때는 돈이 꼭 꾸겨져 있어요.
1: 그러니까
3: 꼬기. 저는 요거 집에 갖다가 잘 달도록 하겠습니다.
2: 현관에다 달아놨어요.
1: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야,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0: 옆에 명선도가 조명 켜지니까 진짜 예쁘긴 하네요.
1: 그러니까. 네. 이번 울산 여행 어떠셨어요?
0: 유독 이번 그 울산은 약간 마스터님들을 굉장히 많이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한 길을 오랫동안 갈 수 있다는 건 진짜 꾸준함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그 일상에 반복되는 그 지루한 일상을 잘 버티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겨낸 자들이니까. 아, 진짜 마스터들.
1: 그런 면에서는 진짜 지호 씨가 느끼는 게 또 다르겠다.
0: 아, 그럼요. 저도 이제 뭐 거의 뭐 이제 28년 동안 뭐 연기만 하고 있는데, 와, 그 마스터님들을 보면서 막 40년, 50년 이렇게 하는데.
1: 와. 저는 좀 약간 노잼으로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약간 공업이나 뭐 석유화학이나 이런 쪽의 이미지를 어떻게 이 생태와 문화로 풀어나가고 있나. 이런 걸 보면서 엄청 울산이 잠재력이 많다. 여행 쪽으로는 더 많이 알려져서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 네,
0: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했어. 이게 되게 산업화되고 공업화되고 그런 혁신도시이긴 산업도시이긴 한데 전통이 살아있는.
1: 맞아요.
0: 이제 뭔가 좀 더 깊숙이 알게 된 그런 특별 시간이었습니다.
1: 어쨌든 또 이번 여행 잘 마무리됐으니까 또 언제고 또 다음 여행길에서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또 새로운 도시 중에 한 곳을 또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아, 근데 진짜 예쁘긴 하다. 와, 이러니까 오죠.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일체의 괴로움이 없는 열반의 삶. 이곳에선 부처님이 계신 극락의 세계가 열립니다. 신라인들은 이 작은 공간에 완벽한 종교적 이상과 예술적 경지를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공간에는 사실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온 거대한 문명의 파동과 세계사의 숨결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석굴암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는 인도에서 시작되었고 그 구조는 서역과 중국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신라에서 가장 조용히 완성되었습니다. 석굴암은 긴 복도를 지나면 둥근 방이 열립니다. 이곳을 주실이라 부르죠. 둥근 돔 구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늘과 우주를 상징합니다. 이 구조의 영감은 멀리 서역에서 왔습니다. 바미안 석굴을 비롯한 서역 석굴에는 돔 구조 전통이 있었습니다. 신라인들은 그 원리를 받아들여 자신들만의 완벽한 돔 공간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주실의 중심에는 본전불이 앉아 있습니다. 높이 3m가 넘는 이 거대한 불상. 미소와 표정 온화합니다. 차분하면서도 인간적인 온기를 담은 얼굴. 석굴암 본전불은 부처님이 부타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은 순간의 모습을 당나라의 원숙한 조형미로 완성한 걸작입니다. 석굴암 본전불은 인도 간다라 미술과 당나라의 사실성을 동시에 품은 신라식 불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굴암 벽면에는 다양한 보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눈길을 끄는 건 이 11면관음상입니다. 11면관음상은 머리 위에 여러 개의 얼굴이 얹혀 있어 세상의 고통을 모든 방향에서 바라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 세상에서 고통받는 일을 놓치지 않고 위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로 돕겠다는 뜻을 품고 있죠. 그런데 자비만으로 불국토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비로운 보살 곁에는 법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석굴암의 금강역사는 근육이 도드라진 체격, 강렬한 눈빛, 그리고 마치 바람을 가르듯 날렵한 자세로 표현됩니다. 마치 이 도량을 침범하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듯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러한 금강역사상은 용문 석굴을 비롯한 당나라 불교 미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석굴암 금강역사상의 사실적이고 역동적인 주먹 표현은 용문 석굴 금강역사상과 닮아 있습니다. 그 다음 본전부를 한 겹 더 둘러싸는 네 명의 장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을 지키는 이 신들은 각기 무기를 들고 발 아래 악기를 밟으며 세상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사천왕 옆에는 용신, 간다르바 같은 인도의 신들이 부처님을 호위합니다. 이들을 팔보신중이라고 합니다. 천년을 넘어 지금까지 이곳은 흔들리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석굴암, 인류가 꿈꿔온 완전한 세계, 그 영혼의 문이 열립니다.

0: and it aims to improve the performances of the products as well as commercialize the newly developed items. And I heard that your company has also obtained a lot of patents for the advanced production technologies for fertilizers. Is there anything else you can show us that is innovative?
1: 저희가 발포 확산형 비료 제조 기술이라고 해서 발포 비타민 같이 물에 넣어서 뽀글뽀글 녹으면 그것을 가지고 비료처럼 줄 수 있는 그런 특허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0: 와우.
1: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일반 이렇게 꼽는 타입의 그런 식물 영양제들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게 작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생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0: The company's innovative agricultural technologies have contributed to restoring the natural environment. And the global market has paid close attention to the company's products. I wonder how are the Korean and overseas markets responding to all of your company's products? Because environmentally friendly products are becoming more and more popular. I guess eco-friendly agriculture methods are also getting positive reviews globally.
1: 네,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줘도 효과가 오래가는 비료이다 보니까 이런 대규모 플랜테이션 형태의 기업에서 저희 제품을 더 찾는 거죠. 거기서는 1%, 2%의 효과, 영업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외 쪽에서 저희 제품을 더 찾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0: I heard that Suwon Special Metropolitan City, where we're based, also helps with getting into the global markets. What exactly do they do?
1: 일단 수원 특례시에서는 저희가 해외 진출함에 있어서 다양한 뭐 홍보, 박람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 사업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원 사업이 그냥 많이 있는 것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특히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들을 되게 친절하고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도나 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0: Nubo has achieved consistent growth every year. And it is planning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market as a provider of premium agricultural materials. I have to say I've had a great time exploring the synergy between the sophisticated technologies you have and the agricultural sector. Last question, what are the plans for the company moving forward?
1: 저희는 앞으로는 저희 비료를 사용한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또 유통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글로벌에서 이 다양한 농업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은 게 저희의 목표이자 저희의 방향성입니다.
0: Oh, good luck with those big aims.
1: 네, 감사합니다.
0: Nubo has created additional value for the hard work and challenges of farmers. And we look forward to its future growth in the global agricultural industry.

0: industry.
1: Running your business here in Suwon Special City, what do you see as the advantages?
2: 수원 특례시는 일단 저희 직원들의 이제 집하고 가까운 장점이 먼저 가장 저희를 이곳으로 옮기게 된 요인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수원 특례시의 특징이 삼성 시티라고 할 만큼 삼성전자의 기반 시설들이 이렇게 깔려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여러 가지 인력이나 이런 실험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고 세 번째는 세빛펀드라는 벤처 펀드를 갖고 있거든요. 그 펀드에서 또 이런 저희 같은 벤처 기업들에게 또 어떤 성장 가능성을 보고 또 투자도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원 특례시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1: Oh, a wide variety of advantages then. So, moving forward, what are your hopes and goals for the future of the company?
2: 저희 회사의 비전은 사실 누구도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슈퍼 에이저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나이는 80세가 넘어도 인지 기능은 40세, 50세를 유지하는 그런 시니어들입니다. 글로벌 시장으로 저희가 진출해서 전 세계 시니어들을 슈퍼 에이저로 만드는 것이 저희 회사의 꿈입니다.
1: I hope we can all become super agers quickly. Today we've taken a close look at Real Design Tech, who have developed technologies that can help with healthcare and healthy living. We hope they gain more ground in the future and help us all live healthier lives.

0: Early detection and diagnosis of diseases can offer the best chance of cures. And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developed advanced technologies for the diagnosis of various diseases. We introduce BonTec, a developer of cutting-edge X-ray systems which can help patients get more effective treatments. We take X-rays to spot problems and diagnose diseases. But the clarity level and speed of an X-ray scan can affect a doctor's diagnosis as well as choice of future treatments. Today, we explore a company that has made innovative efforts to provide a whole variety of imaging solutions. Come with me to find out more. BonTec is located in Suwon Special City. The company has suggested new standards for the field of medical and industrial imaging equipment. Based on its advanced skills that can improve the convenience of users, the firm has offered optimal X-ray solutions.
1: Ah, BonTec. Okay. Oh.
0: Excuse me. Hi, I'm Peter from Arirang.
2: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진호입니다.
0: Could you give us a brief overview of the company?
2: 저희 본테크는 2010년 설립 이후 16년간 엑스레이 영상 장비 기술을 연구해온 기업입니다. 적용 분야는 의료용, 산업용, 보안 검색용 등 다양하게 사용되며 장비 핵심 기술은 X선을 영상으로 전환하는 디텍터 개발 기술인데 저희 회사의 자체 기술로 개발하여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0: Ah, it's been developed in-house. The X-ray diagnostic equipment for the medical sector is the main product of the company. It is a portable and reliable system which uses low-dose radiation. Also, as it provides more accurate results, the equipment has grabbed a lot of attention in the field. So, are thes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2: 이 제품이 이동형 엑스레이 제품이고 디오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제너레이터로 X선을 발생시키고 이 제품은 디텍터라는 제품이고 X선을 영상으로 전환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가 출력되는 것입니다.
0: Oh wow, like the X-ray image is put onto the tablet.
2: 또한 이 장비는 저설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제품입니다.
0: So this X-ray machine is much smaller than the ones you usually see in the hospitals.
2: 디오네 제품은 작지만 강하다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는 저 백이 제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시겠습니까?
0: Oh, sure. So the product is in here. Oh, wow. That is incredibly light for an X-ray machine.
1: Wow, so light.
2: 실제로 가볍죠?
0: Yes, it's very light.
2: 예, 이렇게 무게가 가볍고 설치가 간단하기 때문에 검진 차량이나 병원선으로 접근이 어려운 오지마을이나 섬마을 또는 이동 중 업무 수행이 필요한 야전 부대나 앰뷸런스, 산악 구조대, 스포츠 경기 현장 등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0: Oh, that's very convenient in those situations. The company has carried out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including the production of detectors, generators, and software based on its own facilities. What is more, the patented skills of the company have seized attention in the security field. So aside from medical devices, I understand that your company's technology has been introduced for national security. Could you tell us more about that?
2: 이 제품은 유로파이고 폭발물 의심되는 물체를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폭발물 의심 물체를 제너레이터로 X선을 투과해서 디텍터에서 영상으로 전환시키면은 이런 결과물,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이 이미지를 통해서 폭발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0: Wow, it could be a matter of life and death.
2: 특히 유로파는 국내 최초로 듀얼 에너지를 이용한 물질 분석 알고리즘 특허와 국방 기술 품질원에서 DQ 인증을 받은 기술력과 품질이 검증된 제품입니다. 군 EOD 부대, 대테러 경찰 특공대, VIP 경호처에서 사용하는 특수 장비이며 세계적인 기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0: Oh, it sounds very specialized.
3: The X-ray system of the company goes through strict quality tests to prevent possible errors. As it is directly connected to medical and security issues, the firm has put a top priority on increasing the durability and providing a stable performance. Aside from promoting overseas marketing strategies, it has constantly developed innovative products that can improve the medical environment in different parts of the globe.
0: Considering the growing demand globally for security products, I'm guessing there's a demand for this overseas as well. What's the reaction like being both at home and abroad?
2: 현재 일본, 필리핀, 미국, 인도 등 전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고 우즈베키스탄과 필리핀에 현지 합작 법인을 운영하며 글로벌 시장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동남아, 중동, 미주 시장에 진출하여 인류의 건강한 삶과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3: Helping people regain their health and preventing risks in the security sector. Bontech has made ceaseless efforts to enhance the safety of consumers.
0: What are some of the good points about running a business in Suwon Special City?
2: 중소기업 고용 창출 보조금 지원 사업이나 경영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 지원 사업 등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 덕분에 본테크가 혁신적인 특허 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0: Can you tell me about the goals for the future?
2: 저희 회사 제품이 전 세계 구호 현장과 보안 현장의 표준이 되는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의료 지원 불평등을 해소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테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0: Good luck with those goals moving forward. So today we've taken a closer look at Bontech that are making ceaseless efforts to create a safer environment for the future. We look forward to their remarkable growth in the global market.

0: 이야. 어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1: 역시 우리가 너무 많이 드시라니까.
2: 아, 그렇죠. 이만이야.
3: 이거 생소한데 되게 맛있다, 이거.
2: 떠오른다.
1: 이거 아무거나 제가 드릴게요.

0: 우와, 여기는 뭐예요?
1: 이런 거를 이제 네. 정크 아트라고 하거든요.
0: 로봇가 엄청 많은데?
1: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네. 여기 이제 공단들 많잖아요.
0: 네네. 네, 네,
1: 그런 데에서 나오는 이제 폐 부품, 아~ 폐 자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와. 의미 있는 조형물로 만든 거죠.
0: 업사이클.
1: 그렇죠. 업사이클이죠. 업사이클.
0: 오~ 대박.
1: 들어가면 훨씬 멋있는 게 있으니까.
0: 아, 너무 신기한데 여기? 와, 정크 아트. 와, 어?
1: 아, 요거.
0: 트랜스포머.
1: 금방이라도 변신할 것 같네.
0: 와, 진짜 잘 만든다. 어?
1: ET.
0: 추억의 ET.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1: 잘 모를 텐데.
0: 네. 아.
1: 이런 게 좀 잘 못하면 좀 유치하거든요.
0: 네. 근데
1: 여기는.
0: 거의 이건 작품인데.
1: 네, 그러니까. 퀄리티가 되게 좋아.
0: 와.
1: 이런 정크 아트들이 네. 미국에서 1950년대에 좀 많이 생겨났어요.
0: 아.
1: 그러니까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네. 이런 쓰레기 같은 게 계속 나오잖아요.
0: 너무 많죠.
1: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쓰레기 같은 걸 가지고 좀 의미 있는 어떤 걸로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으로 시작이 된 게 네. 미국에서 이 정크 아트가 처음 정크 아트. 네. 시작이 됐고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거죠.
0: 야, 여기에 제일 퀄리티 좋은 거 모아놨네.
2: 버물비?
0: 버물비?
2: 트랜스포머.
0: 와.
1: 대박. 이건 진짜 같다.
0: 와.
1: 이 트랜스포머 시리즈가 이런 네. 정크 아트랑 되게 잘 어울리네. 네.
0: 메가트론.
1: 꼭 움직일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0: 야, 씨. 아, 근데 이거. 작품 만드시는 분이 진짜 궁금하다.
1: 여기 회사님이시죠?
3: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F101 찾아주셔서 감사드려요. 아유, 안녕하세요.
0: 네.
1: 네. 여기 너무 멋있어요.
3: 너무 멋있죠. 네네. 작가님이 메가트론 버물비의 팬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초기 작품으로도 유명하고요.
0: 와, 이거 그 언제쯤 이건 작품이 만들어졌을까요, 이거는?
3: 약 10년 전에.
0: 10년 전에?
3: 네, 이제 만드시 시작을 하셨어요, 작품을. 저희 공간 자체가 스타워즈 영화 아시죠?
0: 네.
3: 스타워즈 영화 나는 팔콘 우주선의 모양의 모티브로 만들어져 있어요.
0: 아, 위에서 보면?
3: 예, 예, 예. 그 옥상에 내려다 보게 되면 그 공간이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아예 이제 현실과 이제 외계 문명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 근데 지금 딱 얘기 들어보니까 작가님이 우리 세대야. 딱 그 취향이.
0: 아, 취향이?
1: 스타워즈 아, 좋아하고,
0: 그러네. 뭐, 네.
1: 메가트론 범위 좋아하시고. 이게 지금 재료들은 그럼 전부 다 이 울산 공단에서 나오는 그런 재료들을 이용하는 건가요?
3: 아, 울산 공단에서 나오는 것도 하고 있고요. 이제 네. 다 버려져 있는 오토바이, 자동차 부품으로 해가지고
0: 그러니까.
3: 만들어져 있거든요.
0: 아주 대단하시다. 와, 아이언맨, 와.
1: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오리궁금해.
3: 네, 지금 여기 전쟁 존이어가지고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에요.
0: 아, 전쟁?
3: 예. 외계인이랑 로봇이랑 이제 동물 이제 세 가지 종족이 싸우고 있습니다.
0: 그러네.
1: 오, 저기 지금 머리만 내밀고 있는 거 저게 제일 큰 거죠?
3: 네, 이 공간에서 제일...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1: 저기 한
0: 제 뭐지?
1: 15m?
3: 어, 12.5m예요.
0: 12.5m? 제 뭐예요?
3: 타이거봇입니다.
1: 예. 어떤 작품에 등장하는 건가요?
3: 아니요, 저희 상상에서 만든
0: 거예요. 예. 아, 우리나라가 호랑이가 산지기니까. 계단에 가려져가지고.
1: 아, 진짜 박진감 있다.
0: 그러니까. 와, 이게. 와, 그러네. 죽어있네.

0: 배고프다.
1: 드디어 저 첫 끼 먹는 겁니까?
0: 그러니까. 너무 비 맞아서 더 배고파.
1: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0: 야.
1: 그래도 이렇게 울산까지 왔는데 당연히 맛집이겠죠?
0: 그래도 여기가 예. 울산까지 왔으면 꼭 먹어봐야 되는 집이에요.
1: 아, 그래요?
0: 진짜 맛있는 집이고 네. 일단 여기 조리하시는 분이 네. 우리나라 몇 안 되는 식품 명장.
1: 그 어렵다는 명장. 네.
0: 배를 가지고 네. 적극적으로 요리에 활용을 한대요. 저도 지금 너무 기대가 돼요.
2: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네.
2: 마스터다.
0: 아, 명장.
3: 아, 마스터. 네. 반갑습니다.
2: 네. 와, 음식 마스터.
0: 지금 여기는 명장. 와.
1: 요리는 어느 정도 하셨어요?
3: 아, 저는 대한민국 명장이 되어서 지금 4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예. 20년만 돼도 마스터인데 40년이니 이건 뭐 대마스터. 그럼 저희는 뭘 먹어야 할까요?
0: 일단 추천을 좀 해주시죠.
3: 예, 오늘 예, 선생님 잘 오셨고요. 네. 그, 예, 우리 해안가이기 때문에 네. 수산물을 이용한 예, 전골이 있고요. 또 네. 예, 이 근처에서 또 소고기가 또 유명하기 때문에 아, 소고기 전골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세트로 딱 나와 있기 때문에.
0: 그럼 그 두 가지를 뭐 하나씩 먹어보면 되겠네요.
3: 예, 예, 예. 두 가지 다.
1: 명장님이 또 이렇게.

0: 모양 봐. 우와.
1: 헤르만디 깍두기.
2: 예, 예.
1: 한번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2: 네, 맞습니다.
1: 이거는 네, 배인 거죠?
2: 예, 예. 배를 가지고.
1: 배라고 합니다. 배.
2: 배로 만든 겁니다.
1: 아, 고급지다.
3: 새콤달콤.
2: 원래 깍두기는 좀 익혀야 된다는데 우리는 바로 그날 그날.
1: 그날 그날. 그죠?
2: 예, 해야 됩니다.
1: 물을 수가 있으니까.
2: 네, 네.
1: 오, 너무 멋있다. 이게
2: 모든 게 지금 전부 다 반찬만 빼고 나머지 주 요리 같은 거에는 다 배가 들어갔다 보시면 됩니다.
1: 그럼 이게 한상인 거죠?
2: 예, 오늘 특별히 원래는 이 한상 딱 한 개만 나가야 돼요.
1: 그쵸, 한 개씩 한 상인데.
2: 해물찜하고 소고기 전골하고 그래서 한 개인데 오늘 고주님께서 특별히
1: 이건 두 상에
2: 내려오기 힘드니
1: 두 상이네, 두 상.
2: 예, 두 상을 했었습니다. 예, 예, 예.
4: 덕분에 고마합니다.
1: 아니, 명장님이 아, 이게 이 음식 하실 때 배를 어떻게 그러면 처음에 넣기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2: 여기 서생은 배가 특화된 지역 상품이기 때문에 지역 특산품을 배를 어떻게 많이 녹여낼까 해서 그 아이디어 중에 모든 것을 다 그러면 여기 접목해보자.
1: 예. 저희 한번 그러면
4: 이제부터
1: 맛있게
4: 먹부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허리띠 풀고 네. 원래 한 겸 해도 허리띠 한데 네. 예, 오늘 두 개 했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4: 아니, 뭐? 버섯 탕수부터.
1: 버섯. 저는 제육부터. 아, 누구 때릴 사람 없나? 아, 옆에 이걸 때려야 되는데 이걸.
4: 단맛이 진짜 너무 상쾌하다.
1: 네, 단맛이 진짜 좋다. 배라서 그런 것 같다. 저희 이거, 이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나리.
4: 그렇죠, 그렇죠. 요새 미나리가.
1: 근데 이건 뭐지?
4: 이게 백크림.
1: 백크림? 아.
4: 그래서 이거랑 같이 먹으면 맛이 되게 부드러워진대요.
1: 엄청 엄청 소프트하고 부드러워요. 와, 이 밑에 해물이 있다. 오징어랑
4: 오징어랑?
1: 이건 뭐지?
4: 어, 배꼽
1: 배꼽이다. 배꼽.
4: 네.
1: 아, 이거를 싸 먹나 보다.
4: 이거 가지고 쌈무처럼 해 먹으라는 거지.
1: 아, 이렇게. 아, 이렇게.
4: 아, 다 풀리네.
1: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에다가 미나리랑
4: 아이고.
1: 안에 숙주나물 같은데 여기에 크림을 살짝 발라서
4: 미나리랑 해물을 넣고 크림까지 넣어서
1: 야, 이거 뭐야?
4: 아, 맛있어. 해물찜 그러면 보통 칼칼한 맛을 먹잖아요. 근데 자극적이지가 않고 은은한 단맛이랑 은은한 불향. 배크림이 마지막을 이렇게 동그랗게 싸주는 그런 느낌. 너무 친절하고 부드러운 맛.
1: 너무 부드러워. 그러니까 이 센 맛을 얘가 다
4: 말로 말.
1: 무슨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 이렇게 평안하게 평화를 이루어줘.
4: 그러니까. 자, 저는 이제 불고기.
1: 이거 불고기. 버섯이랑 미나리랑 이건 어린아이들도 진짜 좋아하겠다. 그러니까. 어린애들도 진짜 좋아하겠다.
4: 이 집은 자극적인 게 없네.
1: 제가
4: 맛이 이렇게 다 이렇게 조화가 돼가지고
1: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자극적인 게 없어. 이게 배가 들어가니까 이게 육질이 좋아지는구나.
4: 부드러워지죠.
1: 아우, 명장이시네.
4: 명장 인정. 인정.
1: 와우. 너무 맛있다. 피디님, 여기는
4: 여기에
1: 어디예요?
4: 조각보로 가장 유명한 명희님이 네. 여기 살고 계십니다.
1: 조각보요?
4: 조각보. 우리 지호 씨는 바느질 좀 하는 편이에요?
5: 그 요새는 거의 이제 뜯어지면 이제 버리고 많이 이제
4: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 전통의 조각보라는 게
5: 네.
4: 그런 버려지는 자투리천을 가지고 이어 붙여서 네. 아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는
5: 진짜?
4: 그런 공이에요. 와. 이 안에 계시니까 뭐 들어가서
5: 여기에
4: 만나 뵙죠.
5: 한국 전통 조각 국보 연구실. 오, 네. 그럼 여기도 가서. 마스터가 계시나?
4: 그랜드 마스터가 계십니다.
5: 예?
4: 그랜드 마스터.
5: 그랜드 마스터 또 네. 뭐야?
4: 그냥 마스터가 아니에요.
5: 그래요?
4: 아, 가보시죠. 네.
1: 어, 안녕하세요. 네.

0: 안녕하십니까.
1: 아이고,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1: 앉으세요.
0: 너무 고우시다.
1: 아, 너무 고우시다. 혹시 좀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연세가?
2: 좀 할머니예요. 그... 75.
1: 오, 잘 젊으시죠. 몇 년생이세요?
2: 51년생.
1: 아, 저희 어머니 나이시네요. 전쟁 중에.
2: 그래요.
1: 저희 어머니가 51년생이세요. 전쟁 중에 네. 태어나셨어요.
2: 예.
1: 네. 아, 딱 저희 어머니랑 비슷해 보이더라고. 멋있더라고. 저기 보면 그랜드 마스터라고 돼 있고.
2: 저게... 한국 예술 문화 명인.
1: 예, 혈액갱신 그랜드 마스터인데. 예, 예.
2: 명인 된다고 해서 다 명인이 아니고.
1: 예.
2: 3년 후에 또 혈액갱신을 해야 돼요.
3: 아, 계속 작업을 해야
2: 돼요. 계속 작업을 하고.
1: 유지를 해야 되는 거구나.
2: 예, 그래가 이제 혈액갱신 두 번을 하면 그랜드 마스터. 최고 과정까지 갔어요.
3: 그러니까 지금 이 조각보라는 게 우리 전통의 기법이죠?
2: 예, 예 전통의 기법이 옛날에 네. 헌금이 너무나 귀중하고 없을 때 무명에다가 삼베르 조각이라도 있으면 거기에다가 빵구 났는 데다 기워서 입었어요.
3: 근데 지금 이 조각보가 예. 해외에서도 막 너무 아름답다고 이렇게 놀라는
2: 예.
3: 그런 우리 하나의 또 예술 양식이 됐잖아요.
2: 예예. 예. 이게 문화적인 가치가 굉장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울산에 보면 암각화 있는 방구대 거기에 그려진 바위의 그림이 엄청 내가 마음에 들었어.
3: 그거를 이제 본인 작품에도 이렇게 녹여서
2: 예, 그래서 이제 조각보를 만들다가 예. 그 한 모퉁이에다가 이제 고기에 있는
3: 문양들을
2: 문양을 내가 먹지 대고 그리고 해가지고 술을 낳아가지고 그래 조각보를 만든 지가 한 25년 됐어요.
1: 벌써 25년.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예. 전시도 하고 하셨나요?
2: 예, 예. 요거는 문화재단에서 후원을 해줘가지고 전시를 했는데 이 문양이 쪽 염색이에요.
1: 아 염색. 아.
3: 쪽이라는 게 천연 염료죠?
2: 천연 염료지 네. 자연 염료.
3: 남색.
1: 혹시 해외 같은 데서도 전시 같은 거 하고 그러세요?
2: 전시 많이 하죠.
1: 해외에서도?
2: 예, 미국에서 와. 한 8번 했고
1: 우와.
2: 프랑스에도 2번 갔고 뉴질랜드도 1번 갔고 일본은 한 18번 갔어요.
1: 이야, 이거 혹시 전시했던 거예요?
2: 예예.
3: 예. 이건 지금 홀치기 염색 예, 예. 하신 거.
2: 오 잘하시네.
3: 아 좀 또 이런 관심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2: 묶어가지고
3: 이렇게 쪽에다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2: 묶어야.
1: 아 그래요? 도장처럼?
3: 그러니까.
2: 아니 아니. 요게 천이다면 이렇게 내가 잡아서
1: 예.
2: 이렇게 뺑 틀어가지고 예. 실을 여기다가
1: 실 묶어. 예.
2: 실 묶인 데만. 염맥이 안 들어가거든요.
3: 안 묻는 거.
1: 안 묻어서 이렇게 된 거.
2: 그 요거는 중간에 조금 조금 들어갔는 거. 이거는 아예 안 들어갔는 거. 그런 식으로 해요.
1: 아 이게 그 아까 그 위에 첫 번째.
2: 예. 예.
1: 아 와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골드 톤으로. 이거는 왠지 외국 분들한테 인기 많을 것 같아.
3: 그럴 예. 것 같아.
1: 이 색감 자체가.
2: 이거는 문화재단에서 후원받아가 전시해요.
1: 아, 멋있다.
2: 이거는 뭔가... 중국 삼베가 아니고
1: 네.
2: 우리나라 직접 짰는 삼베예요.
1: 뭔가 이 셋 중에 얘가 왕일 것 같아, 느낌이.
2: 그래도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건 요거예요.
1: 얘예요? 제일, 지금 이게 제일 뭔가
3: 좀 단아하면서도 그 수도 제일 잘 보이고.
1: 그건 뭐 저희가 뭐 혹시 간단하게라도 뭐 체험해서 이렇게 만든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2: 그러면 네. 오신 김에 네. 저기 뒤에 있지요. 그거 하나 만들어 가세요.
1: 아,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희가?
3: 저거를
2: 예,
3: 저
2: 예.
3: 아. 저게 혹시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1: 이거 약간 풍경,
2: 모빌,
1: 풍경
2: 모빌
1: 같은데?
2: 풍경.
1: 아, 모빌. 정의. 아, 네. 모빌 풍경 네. 같은
3: 바람 부는 데다 걸어 놓으면 이렇게 소리도 나올
1: 아,
3: 것
1: 소리 띵띵띵. 네. 아, 그래서 종이 달려 있는 거구나, 저희 밑에. 그러면 저희 선생님께서 저희 시범 한번 바느질 시범 한번 명인의 바느질은 어떤지
3: 너무 궁금해.
1: 어, 궁금하다.
2: 이거 바느질 하면 눈이 나빠진다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네. 그거는 하기 싫어서 하는 소리예요.
3: 저도 요새 이거 보조 도구 없이는 실뜨기 어렵던데.
2: 이렇게가 이걸 이제 가장 쉽게 하는 방법. 이게 홈질이에요.
3: 그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게.
2: 예, 그냥 앞으로만 자꾸만 가는 게 홈질이에요.
4: 그 동작이 물 흐르듯이 가면서도 삐뚤어짐이 없어.
2: 이렇게 해가지고.
4: 딱 붙은 거죠.
2: 딱 붙었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또 다른 되고. 색깔을 하나 이렇게 되고.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되고. 그러면 이렇게 색깔 색깔이 이렇게 이어져 가겠죠. 그 요거를 할 때 구도를 잡아서 색깔 나열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1: 아까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돋보기들이
4: 들어왔어 들어왔어.
1: 어, 그래도
4: 왜
1: 이래 들어왔어.
3: 명인님께서는
4: 간격이 되게 아까랑 훨씬 넓다.
3: 그러니까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삐뚤빼뚤.
2: 너무 빨리 갔다요.
3: 그러니까
2: 좀 천천히 가면서 천천히
3: 마음이
2: 가세요.
3: 마음 급해서 그래. 마음 급해서.
2: 어떻게 바느질을 하시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3: 아유, 저 혼자 살면 해야죠. 티셔츠에 구멍 난 거, 양말에 구멍 난 거 해야죠.
4: 아야, 아야. 아, 따가워. 나
3: 벽에 실렸어. 그 피난김에 혈당 검사 한번 해야죠.
4: 아, 농도 괜찮아요.
3: 아, 그래요?
4: 엄청 달았네.
2: 근데 바늘을 그렇게 지면 안 돼. 이렇게 잡아야지.
1: 어, 네, 잘못했다.
3: 어, 근데 이게 붙게 붙었어요. 어?
2: 네.
3: 구멍이 났네.
2: 구멍은 중간 너무 펄쩍 뛰었다.
1: 어, 그리고 이 여기에서 제가 약간 발을 찔리면서 정신이 나갔습니다.
2: 이쪽을 쪽을 하면 안 되지. 그만.
3: 어, 나 방금 약간 며느리 된 기분이었어.
4: 그만!
3: 그러니까 화들짝 놀랐어.
2: 이렇게 하다 보시면 이렇게 네. 자꾸 이어나가요.
1: 큰 조각이 되면 이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2: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주머니 만들고
3: 이게 단단하게 커져가는 걸 보는 것도 재미겠어요. 네, 그 재미로 하는 걸 것 같아요.
2: 그리고 색상 나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만드는 느낌이 틀려져요.
1: 아, 이거 너무 예뻐요.
3: 그러니까
1: 약간 색동저고리 같은 느낌.
2: 울산에는 암각화 문양이 있잖아요. 네. 네. 그걸 내가 여기 하나 찍어드릴게요.
1: 아, 예뻐. 아, 요거 하나 또 들어가니까 또,
3: 또 다른 느낌이 네, 확 느낌이 달라지네요.
2: 또 틀리잖아요.
3: 이거는 한복 입힐 때 이제 이렇게 누리개처럼 여기 딱 달면 너무 예쁘겠다.
2: 추석에 쓰세요.
1: 내가 여기다 달고 용주는 지 예전에 우리 저기 우리 할머니처럼 안에 주머니 넣어놓고
3: 그렇지,
1: 이렇게.
3: 그렇지.
1: 아이고 여기서 이게 에이.
3: 그때는 돈이 꼭 꾸겨져 있어야 돼.
1: 그러니까.
3: 꼬기꼬기. 저는 요거 집에 갖다가 잘 달도록 하겠습니다.
2: 현관에다 달아놨어요.
1: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야,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0: 옆에 명선도가 조명 켜지니까 진짜 예쁘긴 하네요.
1: 그러니까. 네. 이번 울산 여행 어떠셨어요?
0: 유독 이번 그 울산은 약간 마스터님들은 굉장히 많이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네. 그 한 길을 오랫동안 갈 수 있다는 건 진짜 꾸준함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그 일상에 반복되는 그 지루한 일상을 잘 버티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겨낸 자들이니까. 아, 진짜 마스터들.
1: 그런 면에서는 진짜 지호 씨가 느끼는 게 또 다르겠다.
0: 아, 그럼요. 저도 이제 뭐 거의 뭐 이제 28년 동안 뭐 연기만 하고 있는데, 와, 그 마스터님들을 보면서 막 40년, 50년 이렇게 하는데.
1: 와. 저는 좀 약간 노잼으로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약간 공업이나 뭐 석유화학이나 이런 쪽의 이미지를 어떻게 이 생태와 문화로 풀어나가고 있나. 이런 걸 보면서 엄청 울산이 잠재력이 많다. 여행 쪽으로는 더 많이 알려져서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 네,
0: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했어요. 이게 되게 산업화되고 공업화되고 그런 혁신 도시이긴 산업 도시이긴 한데 전통이 살아있는.
1: 맞아요.
0: 이제 뭔가 좀 더 깊숙이 알게 된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1: 어쨌든 또 이번 여행 잘 마무리됐으니까 또 언제고 또 다음 여행길에서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또 새로운 도시 중에 한 곳을 또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아, 근데 진짜 예쁘긴 하다. 와, 이러니까 오죠.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람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올랐을 때보다는 이제 혼자 연습할 때 더 큰 희열을 느끼는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이 잘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습을 할 때는 그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에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정말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콩쿨 무대도 저만의 독주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올린과는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제 자신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두 다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0: For starters, each floor has its own atmosphere store. And with its maze-like layout, exploring the space becomes part of the fun.
1: 분위기도 좋고 인테리어도 좋고 오랜만에 리프레시하기도 되게 좋고 네 그래서 네 되게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Not to mention, the shelves are packed with graphic novels and comics from all around the world. But with so many books to choose from, where do we even begin? How about some recommendations for first-timers?
2: 이 아름다운 어둠이라는 책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프랑스 만화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프랑스가 또 엄청난 만화 강국이다 보니까. 근데 프랑스 만화의 장점이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작품처럼 그리세요. 회화 작품처럼. 그래서 오래 걸리고 되게 난해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작품이 아닌 프랑스 만화지만 되게 쉽게 읽히는 작품. 그래서 프랑스 만화를 입문하기에 정말 좋은 작품입니다.
0: After hearing those recommendations, it's hard not to pick one up and start reading. No wonder so many people come here just to enjoy a quiet moment with a good book.
3: 기존에 익숙해진 공간은 영상을 통해서든 아니면 직접 가보든 해서 이미 많이 소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장소는 이제 어쨌든 이제 새로운 부분도 있고 동시에 익숙한 부분도 있어서 새로움을 느낀과 동시에 이제 그 새로움이 안 맞으면은 기존에 익숙한 것을 그대로 따라가도 되니까 이런 곳이 좀 더 관심이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0: Oh, there's even a bar inside. A good book and a cocktail. Just another part of what makes this place so special.
4: 퇴근하고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 하루의 끝에 책을 보면서 주류로 한 잔 마무리하는 이런 느낌으로 와주시는 것 같아요.
0: And that's not all. Some comics even come with their own signature cocktails, inspired by the stories themselves. A chance to experience a story, not just for words and pictures, but for flavor as well.
5: 읽으면서 이걸 모티브로 만든 칵테일도 마시니까 조금 더 책에 몰입도 되고 신기해서 여기 어떤 영감이 있을지 생각도 하게 돼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0: With comics from around the world, all under one roof, it's a place to broaden horizons, slow down for a while, and enjoy a different side of Itaewon. And there is another reason why Itaewon stands out. It's one of the best places to taste flavors from around the world. And the place we're visiting today is a restaurant specializing in French home cooking. Wow! The moment we stepped inside, it felt like we'd entered a completely different world. A charming little garden and a fountain. It feels just like a cozy garden restaurant somewhere in Europe.
6: When you come to our restaurant, you'll get very much the contemporary modern French vibe, and we hope you enjoy it.
0: And it's not just about the atmosphere. From classic French dishes to a variety of menus that pair perfectly with wine, there was plenty to enjoy. Wow! Just look at that presentation! From perfectly grilled French-style steak to a warm, comforting soup, everything looks absolutely mouth-watering. So, how does it taste?
7: 프랑스에 가보진 않았지만 안 가봐도 될 정도로 음식들이 되게 이국적이지만 한국적인 요소도 많이 들어가서 맛있었던 것 같아요.
0: A little piece of Europe right in the heart of Korea. Being able to experience food and culture from another country without traveling far. Maybe that's why Itaewon has been loved for so long. Now, how about

0: thunderstruck. 아, 어렵네.
1: 안녕하세요. 국립민속박물관 김창일입니다. 오늘은 견지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지대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한 낚시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약하면서도 아주 섬세합니다. 이런 것들은 작은 사이즈의 물고기들을 가지고 주로 낚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평면으로 민자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이렇게 큰 낚시가 있는데요. 이렇게 두꺼운 낚시는 주로 큰 물고기를 대상으로 해서 이게 부러지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이건 뭘까요? 이거는 이렇게 바닥에 꽂는 거예요. 바닥에 꽂아뒀다가 물고기가 낚이면 이렇게 끌어올리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간단하게 이 견지 낚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현장에 가서 더 상세하게 그리고 더 재미있게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박물관 갈까요?

0: 감독님.
1: 네.
0: 견제 낚시 해보셨어요?
1: 처음 해보죠.
0: 처음 해봐요?
1: 요즘 누가 이런 걸로 낚시를?
0: 아유, 이게 우리 역사가 얼마나 오래된 건데 저는 얼마나 해본 것 같으세요?
1: 제가 봤을 때는 좀 해보신 것 같은데.
0: 저도 수없이 했죠, 책으로.
1: 책으로? 역시 입으로 낚시하신다는 전통 견지 낚시잖아요. 언제부터 이걸 시작했죠?
0: 기록으로는 고려시대에도 기록이 있어요. 네. 근데 한 1000년 정도는.
1: 1000년이요?
0: 그러니까 사실은 500년. 그 앞에도 있었을 거니까 1000년 정도는 됐을 수도 있다. 근데 아까 그 1000년은 그냥 그 잘라주세요.
1: 어쨌든 1000년 가까이 된 낚시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잡힐까요?
0: 아유, 잡히죠.
1: 진짜요?
0: 견지가 크게 세 가지예요. 얼음 빙판 위에서 하는 얼음 견지가 있고, 배 위에서 하던 배 견지가 있고, 여울 견지가 있는데, 빙판 위에서 하던 얼음 견지로 더 많이 잡았어요. 특히 한강이라든지 대동강에서는 한겨울에 견지로 낚아 올린 물고기로 한양에 있는 백성들이 겨울에 단백질을 공급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1: 그러면 이 견지 낚시를 하셔가지고 어떤 종류의 고기를 잡으셨나요?
0: 플라스틱으로 된 견지를 가지고 피레미죠, 피레미. 피레미는 종종 잡았어요. 물고기 잡으러 박물관 갈까요?
1: 선생님, 입으로 낚시 잘 하신다고 했잖아요. 입으로 낚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0: 입으로 낚시는 해본 척. 일단은 자신감 있게 이야기해야 돼요. 강의할 때 이제 뭐 견지 니네들 해봤냐? 뭐 견지는 이런 거다. 한번 해본 사람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큰 차이죠.
1: 이게 입으로 하는 낚시입니다.
0: 역시 영어 감독답습니다.
1: 그럼 여기 지금 이 강에서는 우리가 이 견지 낚시로 잡을 수 있는 어종은 뭐가 있을까요?
0: 뭐 쏘가리도 잡을 수 있고 많죠. 뭐 있는 건 다 잡을 수 있죠. 처음 이 견지를 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색다른 맛이 있다. 시원한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자연을 만끽하면서 하는 이게 매력이네요.
1: 힘든데요?
0: 이걸 빡세다고 하시면은 곤란한데.
1: 첫날부터 너무 이렇게.
0: 아, 뭐 앞으로 여정은 이거보다 훨씬 더 힘든 곳이죠. 아, 방금 입질을 처음으로 왔어요.
1: 입질이 왔어요?
0: 툭툭 하고 이제 소식이 없네.
1: 바다 거신 거 아니고요?
0: 바다에서는 날아다니는데 이거 하천에 왔더니 영 안 되네. 용왕이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1: 용왕이라고 하기엔 좀 뭔가. 이게 예전에 그러면 쓰던 이런 견지 낚시 때는, 네, 주로 어떤 재료로?
0: 이거 대나무로 했죠. 그 옛날에는 강가 강변 마을에는 이게 필수품이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 누구나 이거 만들 줄 알았죠. 잠깐만요. 잡혔어요.
1: 왔어.
0: 아니다.
1: 걸린.
0: 걸렸다.
1: 지구를 잡으셨네요.
0: 아이, 잡힌 줄 알고 좋았는데.
1: 고기 걸린 거랑 바닥 걸린 거랑 감을 못 잡으시네.
0: 아유. 큰 거, 아니, 잡혔다.
1: 잡혔어요?
0: 아니네.
1: 진짜 감을 못 잡으시네.
0: 아니야. 야, 견제는 또 느낌이 다르구나.
1: 근데 선생님 기록자로 계속 다니시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아는 뭐 민속 박물관에서, 네, 일을 한다 이러면은, 네, 주로 이제 거기서 뭐 유물 같은 거 관리하고 뭐 행사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다니실 수 있는 뭐 어떤 특별한 능력 같은 게 있으신가요?
0: 능력이라기보다, 네, 이제 유물과 관련되는 것들을 현장성, 박물관 안에서 수장고 전시실 안에서만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1: 네,
0: 그리고 그것들을 현재를 기록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그것들을 사라진 거 가지고 기록하면은 뭐 큰 의미가 없어요.
1: 네.
0: 지금을 충실하게 기록해놔야지 미래가 있는 거니까 계속해서 기록하러 다니는 거죠.
1: 네, 항상 제가 질문을 드리면, 네, 짧게 얘기하시는 법이 없네요.
0: 아,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이거 낚시하느라고 지금 제 차 양쪽으로 긁힐 것 같은데. 아, 이거 우리 박물관을 위해서 내가 지금 내 차를 기증시켰어요. 시간상으로 비슷한데 내가 잘하는 척벽강으로 갈 걸 그랬나?
1: 근데 거기는 좀 확률이 있어요?
0: 많이 잡죠. 저 뭐 플라스틱 가지고도 잡았으니까. 그게 경치는 여기보다 더 좋은데.

0: 오늘 고기 못 잡으면 젖병깡 앞으로 6개월 동안 안 옵니다.
1: 오케이.
2: 선생님. 예. 이게 세 번째. 예? 아, 이거 첫날부터 만나자마자 이렇게 고생을 시켜요?
0: 이거 참, 면목이 없네요, 이거.
2: 아니, 뭐, 넣으면 바로 나온다면서요.
0: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러지?
2: 아, 낚시가 쉬운 게 아니에요.
0: 정말 마음대로 안 되네요, 이거.
3: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2: 자, 처음 해보는 견지 낚시. 제대로 당하고 갈 건 것 같습니다. 창희쌤, 입으로 낚시하셔야 되는데 오늘 너무 조용한데요? 갑자기?
0: 입으로 낚시해야 되는데 지금 할 말을 잃었어요. 나 여기 있어. 없어. 물고기 없어. 카메라, 너도 고생이 많아.

그거 말 그대로 제가 시를 아예 몰랐다가 올 초에 시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서 시를 한번 습작도 해보고 시를 어떻게 읽는지 같이 공부를 해보면서 그런 지점들과 그림을 대하는 태도가 교차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합쳐보는 전시를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었고, 사실 저의 습작이란 건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건데 용기를 내서 한번 같이 보여줬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그 사람이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전시장 오면은 너무 고생했는데, 사실 그림 전시는 한 10분, 10초 보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래 잡아두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렇게 책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글 쓰면 하나씩 정리해가지고 기록으로 남기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둔 거기도 하고, 그리고 그림만 볼 때는 몰랐던 어떤 요소들이 글 속에 숨어 있어요. 사실 그림이 거기 제가 설치된 그림 말고도 한두 배, 2.5배 이상 그림을 그려가지고 글 속의 요소들이 아마 전시된 그림에 다 들어가진 않았겠지만, 그래서 글과 그림이 이게 좀 왔다 갔다 하게 일부러 좀 의도를 하기도 했어요. 서문이란 게, 전시 서문이란 게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더 느슨한 구멍으로 이동할 수 있게 시선들을. 원래 제가 둔그 시, 습작 책자에 맨 앞에 어떤 에세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에세이가 내가 왜 이렇게 괴로울까? 나는 왜 사랑에 늘 실패하는가? 그런 근원을 찾다 보니까 우리 가족들의 어떤 상처와 제가 정서적인 학대를 받았던 그런 기억까지 적어놓은 에세이가 있었는데, 우리 조형과 교수님 중에 김지원 교수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글을 읽고 나서 저한테 네 글을 너무 읽기 싫다고, 왜너 자꾸 네 힘든 얘기만 사람들한테 징징대냐, 그만해라, 이렇게 이제 좀 쓴소리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어떤 크리틱 때도 그렇게 좀안 좋은 소리, 혼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졸업하고 10년 넘어가지고 처음 선생님한테 혼난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지어놓고 다시 전시장을 가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 전시가 좀 마음에 들고 더 좋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남도 싫어하고 나도 싫은 보여주기 싫어하는데 그걸 지금까지 보여줄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 학교 다닐 때 알고 계시던 분이 등단을 하셔가지고 그분이 수업을 한다고 올린 거예요. 근데 저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이규 문학평론가 분의 수업을 신촌에 있는 베개에서 6주간 듣고, 그 다음에는 한번 들어보니까 그 시를 읽는 법을 그분이 이제 강의를 하신 거거든요.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차라리 내가 한번 써보면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때마침 김현덕 시인이 강의를 바로 연달아 해가지고 김현덕 시인의 시창작 강의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그 에세이랑 뭐라고 현실 기반의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재현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것에서 더 대상들이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강아지 이빨에 전구가 빛나고 이런 것들을 그릴 생각을 못했어요. 좀 현실적으로 그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떤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싶었거든요. 글쓰기 하면서 글쓰기 그 어떤 거기 커리큘럼 중에 시 속에서는 뭐 어디든 갈수 있고 무엇이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해봐라, 이런 수업이 있었는데 거기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은유라는 게, 은유나 환유나 이것들이 어느 정도 교차하면서도 떨어지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또 모르는 것이라고 하고, 모르는 것이 타자성의 영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마음에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거기서 큰 해방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너무 이상한 게 우리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그런 걸 느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글에서의 이미지는 애초에 머릿속에서만 구현되는 비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물질적인 것, 그러니까 그림으로 전환되는 거는 자연스럽고 어렵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림에서 글로 가는 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눈사람 그림이랑 눈물사람이라는 그림, 글을 그런 식으로 두 개를 연동시켜서 작업을 한것 같아요. 근데 눈사람은 눈과 눈이 두 개가 쌓이기 때문에 이것에서 시작되는 게 있는데, 눈물과 눈물은 두 개가 위에가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단어만 바꿔가지고 제가 시를 처음에 냈는데, 이건 성립할 수가 없는 시라고 다시 써야 된다 하시는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눈물과 눈물이 겹쳤을 때왜 겹치지 않는지, 이걸 상상적으로 간다면 그 위태로움을 가지고 다시 서술해봐라, 그런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래서 썼다가 장소도 옮기고 소재도 옮기고 그런 식으로 간 거거든요. 눈사람이 이렇게 뭔가 녹아내리고 있는 걸 보고서, 아, 이게 멍든 것 같다 생각해가지고 적었던 글인데, 처음 시작이랑 너무 달라지고 멍든 사람이라는 단어 하나만 남게 돼가지고, 작업을 시작하면서 끝까지 일관되게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일부분만 취득해서 가져가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제가 종이 드로잉을 해봤는데, 드로잉은 이제 축적되는 매체가 아니라 한 번에 쏟아붓는 매체거든요. 그래서 글로 따지면 이제 퇴고하지 않는 글이라고 봐야 되죠, 드로잉은. 시라는 것을 퇴고를 해보게 되고, 유화는 시간과 그 겹침이 필요한 매체라서 엄청 헤맸습니다. 그 드로잉은 이제 시작과 끝이 명확한데, 유화는 내가 언제 끝낼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작업을 해보면서 지금까지 그 지점을 밟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림이 좌초된 지점에서 새로 시작했다. 그래서 더 어렵기도 하고, 뭐가 끝인지를 모르니까 전시장에 걸어놓고도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다시 가져가서 수정하고 그랬습니다. 네. 혼자 있을 때 작업하게 되면은 학교랑 집이랑 일하고 왔다 갔다 이거 말고는 거의 새로운 자극이 저한테 없기 때문에 저 혼자서 뭔가를 만드는 게 무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친구들 만나서 얘기를 할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해주는 얘기에 제가 좀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새나 고물은 제가 최근에 종종 연락하는 어떤 친구랑 이야기하면, 그 친구가 새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왜 좋아할까 찾아보니까 새가 너무 예쁘고요. 그래서 조형적으로 찾는 것 같아요. 그림 말고 그림을 그리는 어떤 캐릭터가 같이 존재를 했거든요. 그림이 혼자 서질 못하고 그림을 계속 붙잡고서 사람들한테 그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좀 질리고 식상했던 사람들도 많지 않았을까 싶고, 저도 저 작업을 만드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왜냐면은 저 괴로움을 가지고서 자꾸 작업을 만들려고 했으니까. 그 작업과 내가 같이 있는 전시였다면 다음 전시에는 그림만으로 지가 알아서 서서 얘기할 수 있게 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y.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택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택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2: 불세김 섞어라! 섰다!
1: 택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품밟기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택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에크 소리는 익살스러운 추임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택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2: 바꿔라!

0: 잇따는 부드러운 동작으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한국의 전통 무예이자 민속 경기예요. 도건 같은 도구는 쓰지 않는 맨손 무예합니다.
1: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0: 네? 뭘요?
1: 택견은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0: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1: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0: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2: 함께

해금은 두 줄로 된 하마끼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해금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요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Nice to meet you. What's going on here?
1: 아, 지금 저희가...
0: Oh, what does that mean? And could you give us a brief introduction?
2: 누보에서 N-O-U-S, 누는 프랑스 말로 우리, 그리고 바이오의 비, 오거니즘 유기체의 오를 따서 누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비료의 효율을 높여서 효과적인 비료를 만들 수 있는 기술에 집중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3: The controlled release fertilizer with biodegradable resin has emerged as a solution to the environmental issues that have been caused by other coated fertilizers. The fizzing fertilizer tablet of the company has also grabbed a lot of attention. As the first technology that has been developed both in Korea and the world, it can provide enhanced absorbing power.
0: Let's talk a bit about your main products then. So we've got two Petri dishes here. What are these? Can you give us a detailed explanation?
1: 보시면 일반 비료 같은 경우에 차이가 조금 많이 보이실 겁니다.
0: Okay.
1: 이것은 지금 하는 건 저희가 이제 코팅 비료고요. 같이 녹여봐 주시겠어요?
0: Okay, let's give it a stir. But it's dissolving.
1: 네, 잘 녹고 있죠?
0: Oh, yes. It's nearly all gone. What about that? It's the same.
1: 네, 녹지 않고 있습니다.
0: Wow.
1: 저희가 개발한 것 같은 경우에는 생물의 플라스틱으로 비료를 코팅을 했습니다.
0: Oh, really?
1: 네. 아무래도 비료 자체가 알갱이를 코팅해 놓은 거다 보니까 바로 녹지 않습니다, 토양 내에서. 결국은 기존의 비료는 여러 번 줘야 했었던 그런 행위 자체를 이 코팅 비료는 한 번만 줘도 작물 전 생육 기간에 맞춰서 비료를 용출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료를 주는 행위를 줄이는 효과, 그리고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효율,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80%까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비료가 이용되지 않은 성분들은 사실 환경 오염원으로 다시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런 환경 오염을 줄이는 효과까지 다양한 효율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Oh, fantastic. That's great for the environment.
1: 네, 맞습니다.
0: Well.
3: The R&D center of the company has put top priority on increasing the product quality. And it aims to improve the performances of the products as well as commercialize the newly developed items.
0: And I heard that your company has also obtained a lot of patents for the advanced production technologies for fertilizers. Is there anything else you can show us that is innovative?
1: 아, 저희가 발포 확산형 비료 제조 기술이라고 해서 발포 비타민 같이 물에 넣어서 뽀글뽀글 녹으면 그것을 가지고 비료처럼 줄 수 있는 그런 특허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0: 와우.
1: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일반 이렇게 꼽는 타입의 그런 식물 영양제들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게 작물에 도움을 줄 수, 생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3: The company's innovative agricultural technologies have contributed to restoring the natural environment. And the global market has paid close attention to the company's products.
0: I wonder how are the Korean and overseas markets responding to all of your company's products? Because environmentally friendly products are becoming more and more popular. I guess eco-friendly agriculture methods are also getting positive reviews globally.
1: 네,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줘도 효과가 오래가는 비료이다 보니까 이런 대규모 플랜테이션 형태의 기업에서 저희 제품을 더 찾는 거죠. 거기서는 1%, 2%의 효과, 영업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전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외 쪽에서 저희 제품을 더 찾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0: I heard that Suwon Special Metropolitan City, where we're based, also helps with getting into the global markets. What exactly do they do?
1: 일단 수원 특례시에서는 저희가 해외 진출함에 있어서 다양한 뭐 홍보, 박람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 사업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원 사업이 그냥 많이 있는 것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특히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들을 되게 친절하고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도나 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3: Nubo has achieved consistent growth every year. and it is planning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market as a provider of premium agricultural materials.

0: Jones.
1: I have to say I've had a great time exploring the synergy between the sophisticated technologies you have and the agricultural sector. Last question, what are the plans for the company moving forward?
2: 저희는 앞으로는 저희 비료를 사용한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또 유통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글로벌에서 이 다양한 농업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은 게 저희의 목표이자 저희의 방향성입니다.
1: Good luck with those 네. big aims.
2: 네, 감사합니다.
3: Nubo has created additional value for the hard work and challenges of farmers. And we look forward to its future growth in the global agricultural industry.

0: scan can affect a doctor's diagnosis as well as choice of future treatments. Today, we explore a company that has made innovative efforts to provide a whole variety of imaging solutions. Come with me to find out more.
1: Bontech is located in Suwon Special City. The company has suggested new standards for the field of medical and industrial imaging equipment. Based on its advanced skills that can improve the convenience of users, the firm has offered optimal X-ray solutions.
0: Ah, Bontech. Okay. Oh. Excuse me. Hi, I'm Peter from Arirang.
2: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진호입니다.
0: Could you give us a brief overview of the company?
2: 저희 본테크는 2010년 설립 이후 16년간 엑스레이 영상 장비 기술을 연구해온 기업입니다. 적용 분야는 의료용, 산업용, 보안 검색용 등 다양하게 사용되며 장비 핵심 기술은 X선을 영상으로 전환하는 디텍터 개발 기술인데 저희 회사의 자체 기술로 개발하여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0: It's been developed in-house.
1: The X-ray diagnostic equipment for the medical sector is the main product of the company. It is a portable and reliable system which uses low-dose radiation. Also, as it provides more accurate results, the equipment has grabbed a lot of attention in the field.
0: So, are thes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2: 이 제품이 이동형 엑스레이 제품이고 디오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제너레이터로 X선을 발생시키고 이 제품은 디텍터라는 제품이고 X선을 영상으로 전환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가 출력되는 것입니다.
0: Oh wow, like the X-ray image is put onto the tablet.
2: 또한 이 장비는 저설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제품입니다.
0: So this X-ray machine is much smaller than the ones you usually see in the hospitals.
2: 디오네 제품은 작지만 강하다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는 저 백이 제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시겠습니까?
0: Oh, sure. So the product is in here. 네. Oh, wow. That is incredibly light for an X-ray machine.
3: Wow,
0: so light.
2: 실제로 가볍죠?
0: Yes, it's very light.
2: 예, 이렇게 무게가 가볍고 설치가 간단하기 때문에 검진 차량이나 병원선으로 접근이 어려운 오지마을이나 섬마을 또는 이동 중 업무 수행이 필요한 야전 부대나 앰뷸런스, 산악 구조대, 스포츠 경기 현장 등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0: Oh, that's very convenient in those situations.
1: The company has carried out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including the production of detectors, generators, and software based on its own facilities. What is more, the patented skills of the company have seized attention in the security field.
0: So aside from medical devices, I understand that your company's technology has been introduced for national security. Could you tell us more about that?
2: 이 제품은 유럽파이고 폭발물 의심되는 물체를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폭발물 의심 물체를 제너레이터로 X선을 추가해서 디텍터에서 영상으로 전환시키면은 이런 결과물,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이 이미지를 통해서 폭발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0: Wow, it could be a matter of life and death.
2: 특히 유로파는 국내 최초로 듀얼 에너지를 이용한 물질 분석 알고리즘 특허와 국방 기술 품질원에서 DQ 인증을 받은 기술력과 품질이 검증된 제품입니다. 군 EOD 부대, 대테러 경찰 특공대, VIP 경호처에서 사용하는 특수 장비이며 세계적인 기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0: Oh, it sounds very specialized.
1: The X-ray system of the company goes through strict quality tests to prevent possible errors. As it is directly connected to medical and security issues, the firm has put a top priority on increasing the durability and providing a stable performance. Aside from promoting overseas marketing strategies, it has constantly developed innovative products that can improve the medical environment in different parts of the globe.
0: Considering the growing demand globally for security products, I'm guessing there's a demand for this overseas as well. What's the reaction like being both at home and abroad?
2: 현재 일본, 필리핀, 미국, 인도 등 전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고 우즈베키스탄과 필리핀에 현지 합작 법인을 운영하며 글로벌 시장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동남아, 중동, 미주 시장에 진출하여 인류의 건강한 삶과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1: Helping people regain their health and preventing risks in the security sector. Bontech has made ceaseless efforts to enhance the safety of consumers.
0: What are some of the good points about running a business in Suwon Special City?
2: 중소기업 고용 창출 보조금 지원 사업이나 경영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 지원 사업 등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 덕분에 본테크가 혁신적인 특허 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0: Can you tell me about the goals for the future?
2: 저희 회사 제품이 전 세계 구호 현장과 보안 현장의 표준이 되는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의료 지원 불평등을 해소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테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0: Good luck with those goals moving forward. So today we've taken a closer look at Bontech that are making ceaseless efforts to create a safer environment for the future. We look forward to their remarkable growth in the global market.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요카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을 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했고. 저는 옛날에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기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웹으로 있는 통로? 매체,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0: 오늘 토크룸에 모실 게스트는 대한민국 스포츠계 리빙 레전드이자 체육 대통령이신 유승민 대한체육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환영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저희는 사실 초면은 아니죠.
1: 그럼요.
0: 체육계 네. 행사에서 여러 번 뵀었는데 이렇게 방송에서 뵙는 건 처음인데 조금 기분이 남다른데 회장님은 어떠세요?
1: 저는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또 체육계의 한 획을 긋는 자리에서 또 큰 역할을 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인터뷰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왔습니다.
0: 제가 훨씬 더 설렙니다.
1: 아, 고맙습니다.
0: 근데 저희 시청자들이 아무래도 외국에 계신 네.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한체육 회를 먼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어떤 곳인지?
1: 예, 그 대한체육회는 IOC의 회원국이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체육을 기관을 관리하는 그런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체육, 생활 체육, 전문 체육, 국제 체육까지 폭넓게 관리를 하면서 저희 산하단체라고 하면은 82개의 경기단체와 17개 시도 그리고 또 그 밑에는 또 228개 시군구의 체육회가 있듯이
0: 네.
1: 대한민국의 체육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기관들과 함께 협력해서
0: 네.
1: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대표하는 그런 체육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그렇게 대표하는 기관의 수장이시니까는 엄청 바쁘실 것 같고 하루 네. 24시간도 굉장히 짧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신가요?
1: 좀 많이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관이 1920년에 설립이 돼서 지금 105년이 넘어가고 있고 그 정도 전통 있는 어떻게 보면 기관인데 거기에 아무래도 또 리더를 맡다 보니까 사실 무한한 책임감과 함께
0: 네.
1: 이 많은 일정들이나 많은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할 수밖에 없다.
0: 그렇죠.
1: 예, 가만히 있을 시간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요즘에 활동을 왕성히 하고 있습니다.
0: 요즘 더욱 바쁜 이유가 이제 얼마 안 남은 이제 동계올림픽 때문이죠. 준비들 잘 되어가나요?
1: 네, 아직은 사실 이게 선수단 규모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1월 달까지 보통 저희가 올림픽 퀄리피케이션을 진행하니까요. 그때 되면 정확한 숫자가 나오겠지만 지금 이미 대한체육회는 팀업 코리아라는 어떤 프로젝트로 선수 개개인 종목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예산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멘탈부터 그 피지컬 그리고 메디컬 그리고 영양까지 다 컨디션 관리까지 다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아마 선수들이 이번에 밀라노에서 본인들 그동안 갈고 닦은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많은 팬들에게 예, 과감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저희도 기대해도 될까요?
1: 당연히,
0: 좋은 성적을.
1: 당연히 기대해 주셔야 됩니다.
0: 네. 네. 좋습니다. 동계 스포츠는 뭐 회장님과 저의 인연이 좀 있죠. 저는
1: 네.
0: 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하는 데 좀 작은 역할을 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동계올림픽 개최했을 때 회장님은 또 다른 역할, 중요한 네. 역할을 맡으셨다고 들었습니다.
1: 저는 사실 하계 종목 선수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예, 탁구를 오래 했지만 대한민국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모든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유치한 만큼 저도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이제 한 명밖에 없는 IOC원이었다 보니까 평창 올림픽의 그 선수촌장 이라는 영광스러운 직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선수촌에 머물면서 해외에 있는 헤드 오브 스테이트들이 방문하시면 선수촌 안내부터 또 선수들이랑 이제 지도자들이 선수촌 생활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지 매일매일 체크하는 역할까지 또 IOC 위원으로서 또 스포츠 외교 활동도 틈틈이 해야 됐고요. 그때 돌아보면 굉장히 추운 기억이 많은데 사실 요즘에도 그 해외 관계자랑 얘기하면은 평창의 그 추운 기억을 먼저 너무 잘
0: 추웠죠.
1: 아시겠지만
0: 네,
1: 유난히 추운 그걸 떠올르는데 저는 그때 당시 하루가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선수 단장 회의에 참여하면서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대비하는 역할 그리고 밤이 되면 우리 선수들 응원을 하고 또 그 저녁 경기가 끝나면 또 그 오신 분들하고 함께 또 교류를 해야 되는 그래서 거의 한 두세 시간 정도밖에 못 자지 않았나 한 달 정도를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인데 제가 1988년도에 서울올림픽을 보고 꿈을 키웠어요.
0: 네.
1: 근데 2018년 30년 뒤에 전 IOC 위원이자 선수촌장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무한한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정말 감회가 달랐을
1: 네.
0: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포츠 외교를 워낙 중요시

0: 하고 또 IOC 위원을 지내셨으니까는 이번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도 그러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코리아 하우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게 어떤 곳이죠?
1: 아, 저희가 사실은 한 2004년부터 우리 선수들이 해외에서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또 여러 가지 뭐 프레스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하는 장소를 만들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그 이탈리아 밀라노 시내에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을 임대를 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대한민국의 이 K의 저력을 보여주는 네. 어떤 그런 기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밀라노의 그 저희 코리아하우스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어떤 외교면 외교, 문화면 문화, 또는 음식이면 음식, 여러 가지 정보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또 느낄 수 있는 전 세계 팬들이 그런 장소를 지금 마련해뒀습니다.
0: 정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선수들의 업적도 그렇고 K 코리아 하우스나 이런 K 스포츠의 저력도 좀 기대해 볼게요. 회장님의 남다른 커리어는 아무래도 선수 출신 회장님이시라는 건데 대한민국 국가대표, 어떻게 보면 정말 레전더리 탁구 선수셨잖아요. 그러한 선수로서의 경험이 당연히 도움이 됐겠죠? 지금 회장직을 하시면서.
1: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체력적으로
0: 24시간이 부족한데
1: 어디 가서 이렇게 뒤처지지 않는다. 그래서 현장 곳곳을 다니면서 뭐 최근에 마라톤도 뭐 5km, 10km를 계속 이제 같이 저희 행사 때 뛰기도 하고 탁구도 치기도 하고요. 네. 뭐 다양한 현장의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장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선수를 하면서 느꼈던 그 여러 가지 풀어나가는 그런 것들이 제 행정도 똑같다라고 봅니다. 매일매일이 도전 과제거든요. 선수로서는 하루하루를 뛰어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하루하루 끝에는 결국에는 달콤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물론 아닐지라도 그런 걸 보고 이제 도전을 하기 때문에 이 행정하면서도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인내심과 끈기, 체력, 그리고 도전하는 정신 이런 걸로 지금 잘 여태까지는 이겨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벌써 거의 1년이 되어가네요. 네. 회장직을 맡으신 지 뒤돌아본다면은 유승민 체육 회장님의 성적 아니면 성과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1: 선수 때는 딱 이 올림픽이다 그러면 올림픽 하나만 보고 딱 해서 거기서 성과를 갖다가 평가를 하는데 그리고 보완할 게 있으면 하는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성과라기보다는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막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말 100% 제가 끌어올려서 1년 동안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아마 체육인들이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고 앞으로 지치지 않고 특히 내년에 저희한테는 2026년은 정말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밀어붙일 생각입니다.
0: 어떻게 보면 첫 해는 이제 좀 그 파운데이션을 다지는 해가 됐을 것 같고 내년부터는 이제 결과를 좀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장을 항상 열심히 뛰어다니시고 어떻게 보면은 지무실을 자주 비우신다고 들었습니다. 워낙 현장 중심의 그런 행정을 중요시해서 그래서 저희 카메라가 회장님 안 계실 때 지무실을 좀 다녀와 봤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담아 왔는데요. 그것을 먼저 보시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0: 역시 제가 생각했던 대한체육회장 집무실하고는 좀 많이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그래도 채광이 너무 좋고 전망도 너무 좋네요. 회장님께서도 좀 그걸 좀 즐기시나요? 여유가 있으신가?
1: 와, 진짜 저기 자리 딱 앉는 순간부터는 저 바깥 풍경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런티어 리잡이라서 네. 막 이렇게 출근의 의무가 있지는 않는데 물론 외부 업무도 많지만 보통 외부 업무 없을 때는 무조건 사무실에

0: 나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보고라든지 토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직원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들 또 외부에서 면담 요청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딱 소화하다 보면 어느덧 또 다음 약속을 하러 가야 돼서 사실 볼 시간은 없어요. 볼 시간 없는데 컴퓨터라든지 이런 걸 다 없애고 네. 그냥 바로 그냥 테이블.
1: 회의 책상도 테이블만, 없잖아요. 예, 예. 개인 책상도
0: 회의 테이블만
1: 없고.
0: 딱 갖춰놨어요. 네. 그러면 저는 그 자리에 항상 앉아있고 모든 분들이 오시면 자연스럽게 거기서 회의가 될 수 있게끔 네. 하는 걸 만들어놔서 일하는 데는 굉장히 최적화된 어떤 분위기로 만들어놨습니다. 네.
1: 또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롤링 페이퍼인 네.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롤링 페이퍼가 있었고 티셔츠에 있는 것도 있고 어떠한 것들이냐? 누가 보내주신 건가요?
0: 제가 제 생일날 우리 직원들이 깜짝 이벤트로
1: 대한체육회.
0: 네, 이렇게 뭐 초대해 주시고 그랬었어요. 보통 제가 생일이 여름인데 네. 여름에는 항상 무슨 뭐 올림픽 있거나 대회가 있거나 항상 외부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또 새로운 식구들이 저를 이제 새롭게 또 이렇게 축하를 해 주셔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받은 선물들이고요. 네. 뭐 사실은 저도 이렇게 생일 축하를 받았지만 제가 와서 첫 번째 한 게 직원들한테 그 생일 메시지를 축하 메시지를 제가 개인적으로 다 보내요.
1: 아까 네. 직원들이 몇 명이라고 하시죠?
0: 저희가 굉장히... 한 300여 명 됩니다. 290명.
1: 300명한테 네. 일일이 보내시지는 네. 못하시겠죠? 네.
0: 일일이 제가 보내요. 왜냐하면 생일이 하루에 있는 건 아니에요. 한 번에 300개를 보내는 건 아니니까요.
1: 아니요. 그렇지만 그걸 다 챙기신다는 네.
0: 이제
1: 게.
0: 제가 뭐 이 생일을 다 모르니까 네. 우리 비서실에서 매일매일 그 생일자를 업데이트 해주면 제가 이제 생일과 커피 쿠폰을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1: 네.
0: 그냥 작은 정성이 모여서 네. 큰 결과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뭐 결국엔 다 함께 구성원이 노력을 해서 대한민국 체육계가 발전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함께 그런 마음을 주고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정말 따뜻하네요.
0: 네. 아유, 네.
1: 또 집무실이 약간 역사 박물관 같기도 합니다. 개인 역사 박물관. 워낙 이제 선수 시절 때 화려한 기록들이 네. 많아서 그런데 탁구 시절 때 현재 계셨을 때 메달이 몇 개나 있었나요? 저희가 조금만 본 거죠?
0: 일부만 갔다 온 거죠.
1: 일부만 갔다 온 거죠. 네.
0: 나머지 워낙 그거 말고도 IOC원 하면서도 이 받은 여러 가지 기념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여기 대한체육회장 집무실은 제 개인 집무실이 아니잖아요.
1: 네.
0: 언젠가는 또 누군가가 될지 모르겠어서 최소한만 갖다 놨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눈욕이라도 이렇게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놨습니다.
1: 네. 탁구 선수로서의 그 올림픽 때 금, 은, 동 메달. 그것도 굉장히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네. 들었습니다. 탁구 선수로서는 유일한 건가요?
0: 금, 은, 동은 저 하나뿐이 없을 겁니다.
1: 우리 대한민국은 당연히일 거고 세계적으로도 혹시
0: 세계적으로는
1: 탁구 선수로서도 쉽지 않은 기록 같은데요.
0: 중국 선수들은 금메달 한 3, 4개 있는 선수들도 있는데 네. 금, 은, 동을 골고루 따본 경우는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1: 네. 네. 그리고 책이 있었어요.
0: 네.
1: 눈에 띄는 한 권이 있었는데 그 One More라는 네. 책이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죠?
0: 그냥 저의 도전기.
1: 네.
0: 크게 세 가지 챕터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선수 시절 중국을 이기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은 올림픽 준비가 있고 두 번째는 IOC 선수위원에 네. 도전한 어떤 그런 스토리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대한체육회장이 도전한 스토리까지 해가지고 세 번의 도전 다 굉장히 비관적이었어요. 주위에서는 잘 안 될 것이다 했는데 그 비관적인 어떤 편견을 깨고 이제 제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죠.
1: 네.
0: 그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담아놓은 책입니다.
1: 그 비관적으로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많이들 생각했었을 네. 것 같고 소위 이제 계란으로 바위를 네. 깬다라는 네. 표현도 쓰셨는데 그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아테네 2004 네. 아테네 대회에서의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 같은 만리장성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때 어떤 심정으로 쓰셨나요? 그 전에 4위를 하셨기 때문에 좀 더 힘들게 느꼈을 것 같기도 한데 심리적으로 어떠셨어요? 기억나시나요? 벌써 21년 전인데.
0: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죠. 그때의 현장의 어떤 그 숨소리, 뭐 이 선장의 분위기, 그 마지막 포인트가 이제 결정을 지어야 될 때 오는 그 장면까지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오히려 마음은 편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중국은 항상 저에게는 도전자 입장으로 네. 제가 상대를 맞이했지 제가 항상 위에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마음은 편했지만 아무래도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 저희가 금메달 딴다라는 거는 사실상 그 간절한 마음 뭐 실력 이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다 받쳐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훈련도 충분히 됐고 자신도 있었고 마음도 편했고 오히려 제가 결승 올라갔더니 되게 축하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이미 모두가 다 이제 은메달로도 만족하는 그럼요, 약간 느낌이었거든요. 중국을 이제 이기기 어렵다고 보고 근데 이제 중국을 이기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뭐 주변에서도 다 깜짝 놀래고 예. 특히 저희 부모님도 뭐 되게 깜짝 놀라시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1: 두 번째 바위 깨기는 IOC 위원 도전이었죠. 보통 선수에서 은퇴를 하면은 코치를 많이 하시고 또 실제로 코치로 네. 생활도 하셨는데 왜 굳이 IOC 위원에 도전하셨나요?
0: 탁구가 저에게는 정말 인생을 바친 하나의 좀 진짜 뭐랄까요 종목이지만 이거 말고 더 넓은 곳에서도 어떻게 보면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도전하게 됐는데 사실은 도전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지도자를 할 때 그 제가 지도한 선수가 성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세에 있었거든요.
1: 네.
0: 네,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어차피 마지막 기회고 해서 도전을 하게 된 거죠.
1: 네. 선수 위원이 되는 것은 사실 좀 다르잖아요. 보통 IOC 위원이 되시는 거하고 그 길이 조금 다른데 어떻게 도전하셨어요? 이제 영어도 문제가 될 거고 본인을 알리는데 굉장히 큰 노력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0: 그냥 막상 해보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오히려 주변에서 자꾸 안 될 거라고 하는 편견이 저를 그냥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요. 안 될 거라는 편견 때문에 이거를 보기 좋게 한번 내가 카운터펀치를 날려야 되겠다라는 되게 의욕이 막 활활 탔었어요. 말씀대로 언어가 부족할 수도 있고 인지도가 부족할 수 있지만 이 부족함을 결국엔 채우는 거는 다른 걸로 채우면 된다라는 생각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선수 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장기가 있는데 이게 안 통하면 다른 걸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제가 이거 안 되니까 오늘 기권하고 두 손 들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도전 의식을 했더니 그래도 마음을 많이 저한테 주셔서 선수들이 네. 투표를 좀 잘 받은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일단은 눈도장을 확실히 받았을 것 같은 네. 게 이게 맞나요? 새벽부터 14시간씩 매일 약 26km를 걸으셨고 27일간 이걸 또 선거운동을 하셨다고요.
0: 한 14시간에서 한 15시간 정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장소에서만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올림픽 선수촌에서. 그래서 그 선수촌 안에서 걸었는데 전 그게 그렇게 몇 볼을 걸었는지 몇 킬로 걸었는지 몰랐어요. 근데 하루 종일 돌아다녔어요. 선수들 만나고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나중에 제 핸드폰을 보니까 그게 다 입력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가장 많이 걸었던 게 37,000보가 26킬로더라고요. 한 20일을 평균을 내보니까 한 470킬로를 걸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1: 반응이 어때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선수들 그 정도로 하셨으면 이제 거의 이제 친구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처음과 마지막 그 거의 27일 후의 반응도 굉장히 달랐겠죠?
0: 저도 탁구를 했지만 올림픽 선수촌에 가서 탁구 선수들 외에는 교류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를 하면서 너무 많은 다양한 종목의 다양한 국가의 선수들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고 그들의 고충을 들을 기회가 있었고 저를 셀프 홍보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다 보니까 마지막엔 어떻게 됐냐면은 그 선수들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오면서 제 간식을 항상 갖다 주고 네, 물도 갖다 주고 근데 탁구 종목 외의 선수들도 아이스크림 하나씩 갖다 주고 야 계속 잘하라고 그런 선수들이 되게 많았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네덜란드 하키 남자 하키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막 저 톡 콘서트 같은 거 이렇게 하면 막 뒤에서 막 응원해 주고 막 그런 걸 느끼면서 아 IOC 선수위원으로서 선수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라는 게 이렇게 가치가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죠.
1: 그래서 성공적으로 선수위원이 되셨고 정말 열심히 IOC 위원으로서 또 활동하셨잖아요. 또 이제 대한체육회 회장직에 네. 이제 도전하시게 됐어요. 그때도 좀 갈등이 있었나요?
0: 고민을 많이 했죠. 그 다음 스텝에서는 저는 사실 조금 쉬고 싶었습니다. 한 1년 정도는 저한테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미래를 좀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선수와 지도자 그리고 체육 현장이 중심이 되는 정책이 좀 많이 나와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요. 그리고 파리올림픽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 13개를 따면서 역대 최고의 성적
1: 맞아요.
0: 정말 이 파리를 들쑥날쑥하게 막 들썩들썩이게 하고 정말 전 국민이 울고 웃는 어떤 그런 올림픽 기간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왔을 때 체육계의 현실은 어땠는가라는 걸 봤을 때 고민을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해야 되겠다. 근데 주변에서는 사실은 말렸죠.
1: 네. 그러면은 회장직에 나가시겠다고 했던 것은 본인의 먼저 아이디어였어요?
0: 뭐 아무리 주변에서 사실은 뭐 크고 작게 추천은 있었죠. 그렇죠.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 뭐 해봐라 했는데 사실은 심각하게 생각은 안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녀와서 결심을 하게 됐고, 물론 주변에서는 제가 올림픽 도전할 때 IOC 선수전 도전할 때 이상으로 비관적이었거든요.
1: 네.
0: 예, 그래서 오히려 더 고민이 적었던 것 같아요.
1: 네.
0: 아, 이렇게 다 안 된다고 하니까 잃을 게 없다.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제가 이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체육 현장에 있는 수많은 구성원들, 특히 젊은 세대의 정말 액티브한 멤버들의 또 하나의 어떤 길잡이가 될 수 있겠다. 또 하나의 약간 인커러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1: 네, 지금은 저희가 세 개의 큰 도전을 얘기했지만 사실 그 외에도 수많은 도전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말 세 개의 도전, 올림픽, IOC 위원, 그리고 대한체육회 회장직. 그렇게 어려웠고 남들이 보기에는 좀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굳이 회장님께서 선택하시고 도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쉬운 길을 갈 수도 있었던 기회가 굉장히 많았었을 텐데 그걸 즐기시는 건가요?
0: 즐긴다기보다는 제가 또 선수 때 말씀을 드릴 수밖에 네. 없는데 제가 하기 쉬운 기술은 상대방도 받기가 쉬워요. 근데 제가 어려운 건 제가 시도를 하잖아요. 그게 성공하면은 그건 무조건 제 득점이에요. 예, 그래서 어려운 만큼 저는 도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쉬운 거는 뭐 세상에 쉬운 게 많이 이렇게 있진 않지만 쉬운 이렇게 우리가 누구나 예상하는 길은 그만큼의 어떤 제 스스로의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어렵기 때문에 도전을 하는 거고 그 도전을 실패하더라도 그 어려운 길의 끝에는 결국에 제가 배울 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도전을 하는 거지 야 어려운 거 이번 도전은 더 어려울 거니까 내가 도전해보자 이렇게 즐기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체육인으로서 여태까지 중간에 사실 많은 유혹들도 있었지만 그런 걸 다 거절하고 난 체육인으로서 한번 정점을 한번 가보겠다. 정점이라는 게 개인적인 어떤 명예와 어떤 이런 위치는 아니고요.
1: 네.
0: 다양한 저희 산하단체, 체육인 또는 더 나아가서는 체육이 국민들을 즐겁게 하는 행복하게 하는 도구인 만큼 국민들 또는 전 세계에 있는 스포츠 팬들한테 뭔가 역할을 좀 해보자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없으면 사실 이렇게 막 도전하기 쉽지 않거든요.
1: 그쵸.
0: 이게 왜냐면은 남들 다 안 된다 그러는데 굳이 말씀대로 저는 네. 금메달리스트고
1: 네.
0: 어디 가서 편하게 제가 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길을 제가 선택을 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해보니까 정말 많은 도전 과제들이 지금도 제 눈앞에는 있지만 그런 것들 하나씩 풀어가면서 현장이 변화되는 모습. 그게 너무 저한테는 보람이자 행복인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자신만의 바위 또는 도전을 앞두고 있는 분들, 약간 좀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혹시 회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1: 남들이 보면 저희가 되게 화려해 보이거든요.
0: 네.
1: 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 뭐 IOC원도 했지, 최연소 경기단체장, 뭐 대한체조회장이 됐지. 근데 그분들이 보는 건 저의 지금의 모습이잖아요. 그럼 그 과정을 어떻게 했느냐 보면 아마 그분들도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가 됐든. 근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실패했어. 저 그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미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떤 거에 성취를 이뤘을 때 이 실패가 이 성취를 이루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감 갖고 밀어붙이시면 안 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One more.
1: One more.
0: 그렇죠. 네. One more. 네, 새겨 듣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스스로 정한 목표를 이뤄내기까지 실패를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또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님과의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회장님, 앞으로 대한민국의 체육계에 큰 변화를 이루어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formerly called Duksum until recently, Seongsu-dong is a popular area in Korea. Remnants of its industrial past during Korea's rapid economic growth are still visible today. In the 1960s, Seongsu-dong was dotted with factories in the light industry sector, making it a major industrial area in Seoul. But the slow decline in manufacturing caused factories to close one by one. Then young artists began moving into old factory buildings in the area, which rejuvenated Seongsu-dong, creating a youthful vibe. Hip cafes and art galleries also sprang up.
1: 공장들이 이제 지사람 센터 이런 데로 가면서 많이 비어져 있는 곳들이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 저런 공간에 어떤 예술과 어떤 문화를 좀 접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비워놓고 몇 년씩 그 썩히고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제 눈에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근대 문화유산으로서 보석으로 보였어요.
0: In the trendy Seongsu-dong, there is one particular cafe and multifunctional cultural space housed in a former auto repair shop, which also used to be a dyeing factory, that stands out. For 50 years after it was built in the 1970s, the factory building has witnessed an ever-changing city landscape while retaining its industrial legacy. Its recent makeover has transformed it into a charming cafe that entices visitors.
1: 여기가 염색 공장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공업사 외에 뭐 관련된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서 거의 이제 폐허 수준이었죠. 폐허 수준이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뭐 계속 지식산업센터들이 이제 이 성수동에 많이 형성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점점 이러면 그 정말 빡빡한 건물들만 이렇게 차 있다 보면 소통이 좀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이 속에서 또 문화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만 또 사람들의 어떤 숨통이 좀 트이는 거고 여기에 또 어떤 그 공연이나 또 전시 이런 어떤 컨텐츠를 집어넣어서 또 사람들이 이런 공간에 와서 약간 힐링할 수 있고 이랬으면 좋겠다.
0: With a high ceiling and the original metal roof still intact, the hip cafe draws a youthful crowd who revel in its rustic charm. In a place that once represented urban decay, it now overflows with people with a lively vibe. People can enjoy a cup of coffee while socializing with friends in a novel space.
1: 과거에 대한 향수와 미래에 대한 어떤 그 희망, 이 두 가지가 공존해요. 인간의 본능에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따스한 감정들을 좀 섞어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또 공장이란 단어가 점점 이제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을 때 공장이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강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공장이란 단어를 굉장히 따스한 언어로 생각을 했습니다.
0: There is one place here that visitors should not miss. In the cafe's courtyard, there was a tiny treetop house on top of a zelkova tree. It looks like it came out of a fairy tale. The treehouse can be reached from the second floor, where it is connected by a wooden staircase. You can also see the entire cafe layout from this perch. It's a popular spot because treehouses appeal to the child in all of us.
1: 어렸을 때는 다 작은 꿈을 꿔요. 아, 나도 나중에 트리하우스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어떤 그림 같은 동화 같은 꿈을 꾸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잊어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저 트리하우스를 작품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 출근하시는 뭐 한 40, 50대 노동자분도 문이 열려 있는 곳으로 트리하우스를 보고 미소를 지으면서 가요. 그 순간은 자기 어렸을 때 그 동화적 꿈으로 회귀하는 거죠.
0: The treehouse brings a flood of emotions to visitors, many of whom wander in just to see it. It's especially a big draw among foreign tourists. This unique mix of old

0: and uses artworks to make a space that might otherwise feel warm and cozy. By leveraging the local character of the neighborhood, the cafe creates a fresh atmosphere. On the second floor, you will find art made by young artists on display. They brim with an experimental and youthful spirit. It's a great way to appreciate art while having a cup of coffee.
1: 일상생활에 지치다 보면 뭐 하늘 한번 쳐다보기 힘들고 뭐 주변을 돌아보기도 힘든데 뭐 이 공간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좀 채워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 같아서 또 그런 여유와 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한다는 게 오랫동안 네, 좀 지켜졌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도 생기는 공간입니다.
0: As a space where people can relax and relieve stress in the city, the cafe offers an emotional boost to people. Wood material is used throughout the cafe's interior to create a cozy atmosphere with earthy tones. The dominant colors of Seongsu-dong's old factory district were the inspiration for these design touches.
2: 여기가 워낙 공단 지역이니까 팔레트도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팔레트를 가지고 뭐 이제 그 메뉴판을 만든다든가 또는 저희 지붕 위에 있었던 50년 된 나무를 가지고 저희 현관문을 만든다든가 그러면 그 숨겨져 있는 우리 그 시간 속에 따스함이 있는 거거든요. 모던과 어떤 그 과거의 시간적 여행 그것이 섞여 있을 때 인간은 가장 편안하게 느껴요.
0: In the spacious cafe, each space has a unique character that imparts different stories. The place overflows with energy, letting customers leisurely reflect on their lives amid a garden of trees and bushes. Not only is the cafe a space with beautiful aesthetics, but it also connects people through its community-like spirit.
2: 성수동에 외국인들이 지금 엄청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 것이 도시가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제 디자인의 어떤 그 영역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죠. 막 콘크리트로 기가 막히게 만들어도 따스함이나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감정을 배제한다면 그리고 어떤 콘텐츠의 스토리가 없다면 그 공간은 사람들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소통이고 소통과 어떤 뭐랄까 교류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또 뭐 사람이겠죠.
0: If you walk along the Han River, you'll be able to see Korea's first waterworks water reservoir. It's a museum that traces Seoul's 110-year history of waterworks. This place used to be the royal hunting grounds when it was forest land. That is why this royal flagstaff is placed here. The Waterworks Museum is housed in the former Purification Plant No. 1 at Dukdo Water Reservoir, which was designated as a tangible cultural asset by the city of Seoul. The main building of the museum used to be a water intake pump chamber.
3: 수도박물관은 대한민국 근대 상수도 역사의 출발지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한제국 정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었고요. 이 기술들은 그 미국과 영국의 기술력으로 그 최초의 정수장을 건축을 했습니다.
0: Decades ago, the Duksum area had plenty of clean, drinkable water with minimal pollution from sewage. Due to these attributes, Dukdo Water Reservoir supplied drinking water starting from 1908. The main building was built in a modern Renaissance style and has an arched entrance made from granite. The whole place was designed with a grand facade.
4: 외부 사람들이 오면

0: 건물이 너무 멋있다 그래요. 건물 보고. 저기 서대문에 형무소 있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건물이. 그래가지고 멋있다고. 외국인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참 좋다고.
1: The exhibition hall of the museum displays the early history of Korea's waterworks, and to show the original roof truss structure more prominently, the ceiling finishes and interior walls were knocked out. There is one eye-catching exhibit here that shows one chapter in Seoul's waterworks history. And it is a water peddler. Such peddlers are now a faint memory from the past. The history and industrial legacy of this site have made what was once an industrial heritage into a cultural heritage. The actual pipes, motors, and plant equipment are on display, highlighting its symbolism as a historic site.
2: 이 공간의 역사적 가치는 우선 대한민국 근대 상수도 역사가 시작된 곳이다라고 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있는 기기들도 전기만 공급하면 바로 가동이 되는 그런 상태로 남아 있는데 근대 산업시설로서의 가치를 생각을 해서 없어지지 않고 잘 보존을 했다가 박물관화해서 이제 시민들이랑 이제 교육의 장,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 In this historical space, an educational platform that informs people about the precious value of water, visitors can see how people came up with smart techniques that eventually culminated in supplying clean drinking water. We need to be aware of our precious heritage that was based on years of human experience.
3: Oh, 옛날 건물이라서 신기했어요. 그리고 저기 여가 되는 방법, 물과 자갈로 여가가 된다는 거. 수돗물 만드는 기계들이 있으니까 일반 관람객도 그 당시에 어떻게 수돗물을 생산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까 좋아요.
1: These square manholes-like installations have been placed on the ground. Right below the hatch lies a slow sand filtration basin, which filters water like a water purifier. The basin slowly filters water, and today six of them still exist and are preserved. This eco-friendly purification system uses thick layers of sand and gravel to filter out tiny particles in unpurified water. Since the plant stopped supplying drinking water, the basin's sandy floor became exposed.
2: 완성 여가지는 이 본관 건물이랑 함께 이제 서울시 유형문화유산 72호로 지정이 되어서 보존되고 있는데요. 국내 현존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건축물입니다. 이제 독특한 분위기 때문에 저희 뭐 드라마나 영화나 뭐 뮤직비디오에서 촬영을 되게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내부의 그런 분위기 때문에 관람객들도 많이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1: After you pass through the dim entrance, you will enter a cave-like chamber. The arched columns above give the place an ancient Roman-like atmosphere. The plant was operated for 82 long years and has since been decommissioned. The annex building that is adjacent to the main building used to be the intake pump chamber for the purification plant number one. Water from the Han River used to be pumped into the Dukdo water reservoir. It is now a special exhibition hall that retains its original appearance. New exhibits with diverse themes are put on display each year. In the exhibits, stories of past history are told in a fun and easy to understand way to make the place accessible to more people. Visitors can touch certain exhibits to get an authentic experience of how life used to be in the past.
2: 근대 산업 시설로서의 그거를 그런 중요성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이렇게 남겨두신 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책으로만 보고 이렇게 말로서만 전달하기 어려운 그냥 현장에서 주는 그 정말 현장감 있는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 와보면 이렇게 다르게 느끼시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1: The Water Environment exhibit is housed in the former employee dormitory and shows how important water is in our daily lives. This old Zelkova tree has withstood the elements for centuries and shares the grounds of the Waterworks Museum. It is another heritage and symbol of our unique culture and local identity. That will last for ages.
2: 물과 환경 그리고 수돗물에 대한 콘텐츠를 항상 고민을 하는데 관람객분들이 물의 소중함 그리고 환경보호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갈 수 있는 이거를 막 강요하고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전시를 보고 가시는 중에 그리고 체험을 하고 가시는 중에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그렇게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Underneath this bridge that spans the Han River, there is an abandoned space that has undergone some big changes. A rest area for citizens with a whimsical design and cultural inputs brings a smile to the locals. The roof is made of shiny mirror panels instead of heavy corrugated steel. The illuminating effect of the panels lightens up the whole area below. It also shows how it is possible to bring harmony between people and nature.
4: 아무래도 고가 하부 공간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공간에 지역 주민회나 복지관에서 이렇게 바자회도 크게 하고 1년에 몇 번 이제 고령 공간이었어요. 근데 그거 외에는 이제 활용도가 없다 보니까 서울시의 고가 하부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조사를 하다 보니까 대상지로 이게 옥수동이 제일 먼저 뽑혔어요. 그래서 2017년에 여기를 짓게 됐습니다.
1: After the space was transformed into a place for reading books, people come to browse and read books or just sit around waiting for someone. In the kids section, warmth on a cold day is provided by the Ondol heated floor. It is freely accessible to everyone. As you can see, spaces that play different roles are built into the design.
5: 제일 좀 접근성이 좋으니까 여기가 바로 그 역 앞이잖아요. 지하철이나 내려서 이렇게 가면서 오면서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니까 아주 편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끔 손자, 손녀들도 데리고 와서 놀게 하고 놀이공간도 되고 문화공간도 되고 참 좋습니다.
1: After renovating the place for the public, many eco-friendly elements were adopted, and they influenced the quirky design. The ceiling is an elaborate structure made out of wood, and not only is it an interesting piece, but it also provides excellent soundproofing. On the gentle sloping part of the structure, plants fill up the space and brighten the place up.
4: 판 아래가 아무래도 버려진 공간이고 또 여기 다로국수 공간은 친환경적으로 짓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부 화분 몇 개보다는 생육되는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밝은 공간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다로국수가 천정이 낮은 반면에 주변을 다 통유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채광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1: By providing people with a place where art is easily accessible, a once cold and dark area has been transformed to promote the arts. Through the various art program offerings, the place lets kids enjoy and create art. From fun activities to art classes, young children can unleash their imagination and also find their voice. Even though it is a relatively cramped space, kids are able to make use of it in various ways.
6: 수동의 그런 마을의 풍경이나 그런 거를 이제 체내한 아이들한테 유도를 해서 아이들만의 건물이나 건축 건물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서 표현에 있어서 정해져 있는 정형화된 그런 수업이 아니라 마음껏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엄마들한테 가장 인기가 있는 수업입니다.
1: In addition, a variety of arts programs are available where people can attend or participate in performances, lectures, and exhibits. There is a large open space behind the station, and it is there to serve citizens. It also doubles as a playground for young kids or as a concert venue. Some people come on a regular basis to just enjoy this space by themselves.
4: 다라곡수는 여러 가지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제 나만 알 수 있는 공간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다리 밑에 즐거움이란 뜻도 있습니다. 옷과 화보 아래에 이렇게 생겨진 공간이지만 우리가 그 이 공간을 자주 찾고 즐겨야 또 이곳이 즐거운 장소가 되잖아요. 지금 공연이나 전시에 대한 욕구들이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동아리 발굴이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공연들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역 예술가들도 많이 발굴하는 이런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많이 알려드리는 것도 저희 의무인 것 같아요.
1: We can understand the present by learning about the past. And value is being added to the community by embracing the city's precious heritage in a city brimming with historical sites and popular attractions.

0: There are places in Korea where different cultures and histories come together. Places that have become some of the most iconic international neighborhoods in the nation. Itaewon, where cultures from around the world blend together beneath Namsan Mountain. And Songtan, where a unique street culture grew alongside a U.S. military base. A special journey around the world without ever leaving Korea. Let's set off with KNOW. Itaewon, one of Korea's most cosmopolitan districts. For decades,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have called this place home. But the charm of Itaewon isn't limited to the main streets. Take a walk through the alleys, and hidden gems begin to appear around every corner. And our first stop today is one of those very places. Part art gallery, part secret hideout. This unique space has become one of Itaewon's newest cultural hotspots. And what is it? A comic book store made just for adults.
1: 그래픽은 만화를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하고 싶은데요. 조금 더 큐레이팅에 집중돼 있고 조금 더 깊이가 좀 깊은 만화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볼 수 없는 만화들이나 뭐 유명하지 않은 만화들도 많이 소장하려고 하고 있어요.
0: When people think of a comic cafe, most imagine a cozy place to relax and read comics. But this place is a little different. For starters, each floor has its own atmosphere, making the whole place feel more like an art gallery than a bookstore. And with its maze-like layout, exploring the space becomes part of the fun.
2: 분위기도 좋고, 인테리어도 좋고, 오랜만에 리프레시하기도 되게 좋고, 네, 그래서 네, 되게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Not to mention, the shelves are packed with graphic novels and comics from all around the world. But with so many books to choose from, where do we even begin? How about some recommendations for first-timers?
1: 이 아름다운 어둠이라는 책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프랑스 만화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프랑스가 또 엄청난 만화 강국이다 보니까 근데 프랑스 만화의 장점이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작품처럼 그리세요. 회화 작품처럼. 그래서 오래 걸리고 되게 난해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작품이 아닌 프랑스 만화지만 되게 쉽게 읽히는 작품. 그래서 프랑스 만화를 입문하기에 정말 좋은 작품입니다.
0: After hearing those recommendations, it's hard not to pick one up and start reading. No wonder so many people come here just to enjoy a quiet moment with a good book.
3: 기존에 익숙해진 공간은 영상을 통해서든 아니면 직접 가보든 해서 이미 많이 소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장소는 이제 어쨌든 이제 새로운 부분도 있고 동시에 익숙한 부분도 있어서 새로움을 느낀과 동시에 이제 그 새로움이 안 맞으면은 기존에 익숙한 것을 그대로 따라가도 되니까 이런 곳이 좀 더 관심이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0: Oh, there's even a bar inside. A good book and a cocktail. Just another part of what makes this place so special.
4: 퇴근하고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 하루의 끝에 책을 보면서 주류로 한 잔 마무리하는 이런 느낌으로 와주시는 것 같아요.
0: And that's not all. Some comics even come with their own signature cocktails, inspired by the stories themselves. A chance to experience a story, not just for words and pictures, but for flavor as well.
5: 읽으면서 이걸 모티브로 만든 칵테일도 마시니까 조금 더 책에 몰입도 되고 신기해서 여기 어떤 영감이 있을지 생각도 하게 돼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0: With comics from around the world, all under one roof, it's a place to broaden horizons, slow down for a while, and enjoy a different side of Itaewon. And there is another reason why Itaewon stands out.

0: 아, 어렵네.
1: 안녕하세요. 국립민속박물관 김창일입니다. 오늘은 견짓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짓대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한 낚시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약하면서도 아주 섬세합니다. 이런 것들은 작은 사이즈의 물고기들을 가지고 주로 낚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평면으로 민자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이렇게 큰 낚시가 있는데요. 이렇게 두꺼운 낚시는 주로 큰 물고기를 대상으로 해서 이게 부러지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이건 뭘까요? 이거는 이렇게 바닥에 꽂는 거예요. 바닥에 꽂아뒀다가 물고기가 낚이면 이렇게 끌어올리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간단하게 이 견지 낚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현장에 가서 더 상세하게 그리고 더 재미있게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박물관 갈까요?

0: 감독님.
1: 네.
0: 견제 낚시 해보셨어요?
1: 처음 해보죠.
0: 처음 해봐요?
1: 요즘 누가 이런 걸로 낚시를?
0: 아유, 이게 우리 역사가 얼마나 오래된 건데 저는 얼마나 해본 것 같으세요?
1: 제가 봤을 때는 좀 해보신 것 같은데.
0: 저도 수없이 했죠, 책으로.
1: 책으로? 역시 입으로 낚시하신다는 전통 견지 낚시잖아요. 언제부터 이걸 시작했죠?
0: 기록으로는 고려시대에도 기록이 있어요.
1: 네.
0: 그때 한 1000년 정도는.
1: 1000년이요?
0: 사실은 500년. 그 앞에도 있었을 거니까 1000년 정도는 됐을 수도 있다. 근데 아까 그 1000년은 그냥 그 잘라주세요.
1: 어쨌든 1000년 가까이 된 낚시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잡힐까요?
0: 아유, 잡히죠.
1: 진짜요?
0: 견지가 크게 세 가지예요. 얼음 빙판 위에서 하는 얼음 견지가 있고, 배 위에서 하던 배 견지가 있고, 여울 견지가 있는데, 빙판 위에서 하던 얼음 견지로 더 많이 잡았어요. 특히 한강이라든지 대동강에서는 한겨울에 견지로 낚아 올린 물고기로 한양에 있는 백성들이 겨울에 단백질을 공급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1: 그러면 이 견지 낚시를 하셔가지고 어떤 종류의 고기를 잡으셨나요?
0: 플라스틱으로 된 견지를 가지고 피레미죠, 피레미. 피레미는 종종 잡았어요. 물고기 잡으러 박물관 갈까요?
1: 선생님, 입으로 낚시 잘 하신다고 했잖아요. 입으로 낚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0: 입으로 낚시는 해본 척, 일단은 자신감 있게 이야기해야 돼요.

0: 강의할 때 이제 뭐 견지 니네들 해봤냐? 뭐 견지는 이런 거다. 한번 해본 사람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큰 차이죠.
1: 이게 입으로 하는 낚시입니다.
0: 역시 영화 감독답습니다.
1: 그럼 여기 지금 이 강에서는 우리가 이 견지 낚시로 잡을 수 있는 어종은 뭐가 있을까요?
0: 뭐 쏘가리도 잡을 수 있고 많죠. 뭐 있는 건 다 잡을 수 있죠. 처음 이 견지를 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색다른 맛이 있다. 시원한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자연을 만끽하면서 하는 이게 매력이네요.
1: 힘든데요?
0: 이걸 빡세다고 하시면은 곤란한데.
1: 첫날부터 너무 이렇게.
0: 아, 뭐, 앞으로 여정은 이거보다 훨씬 더 힘든 곳이죠. 아, 방금 입질을 처음으로 왔어요.
1: 입질이 왔어요?
0: 툭툭 하고 이제 소식이 없네.
1: 바닷 거신 거 아니고요?
0: 바다에서는 날아다니는데 이거 하천에 왔더니 영 안 되네. 용왕이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1: 용왕이라고 하기엔 좀 뭔가. 이게 예전에 그러면 쓰던 이런 견지 낚시 때는 네. 주로 어떤 재료로?
0: 이거 대나무로 했죠. 그 옛날에는 강가 강변 마을에는 이게 필수품이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 누구나 이거 만들 줄 알았죠. 어 잠깐만요. 잡혔어요.
1: 어 왔어 왔어.
0: 아니다.
1: 걸린
0: 걸렸다.
1: 지구로 잡으셨네요.
0: 야, 아이 잡힌 줄 알고 좋았는데.
1: 고기 걸린 거랑 바닥 걸린 거랑 감을 못 잡으시네.
0: 아유. 큰 거, 아니, 잡혔다.
1: 잡혔어요?
0: 아니네.
1: 아이씨. 아, 진짜 감을 못 잡으시네.
0: 아니, 아니야. 야, 얘 견제는 또 느낌이 다르구나.
1: 근데 선생님 기록자로 계속 다니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아는 뭐 민속 박물관에서 네. 일을 한다 이러면은 네. 주로 이제 거기서 뭐 유물 같은 거 관리하고 뭐 행사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다니실 수 있는 뭐 어떤 특별한 능력 같은 게 있으신가요?
0: 능력이라기보다 네. 이제 유물과 관련되는 것들을 현장서 박물관 안에서 수장고 전시실 안에서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네. 그리고 그것들을 현재를 기록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그것들을 사라진 거 가지고 기록하면은 뭐 큰 의미가 없어요. 네. 지금을 충실하게 기록해놔야지 미래가 있는 거니까 계속해서 기록하러 다니는 거죠.
1: 항상 제가 질문을 드리면 네. 짧게 얘기하시는 법이 없네요.
0: 아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아, 제 이거 낚시하느라고 지금 제 차 양쪽으로 긁힐 것 같은데 아 이거 우리 박물관을 위해서 내가 지금 내 차를 기증시켰어요. 시간상으로 비슷한데 내가 잘 아는 적벽강으로 갈 걸 그랬나?
1: 근데 거기는 좀 확률이 있어요?
0: 많이 잡죠. 저 뭐 플라스틱 가지고도 잡았으니까. 그게 경치는 여기보다 더 좋은데.

0: 오늘 고기 못 잡으면 적병강 앞으로 6개월 동안 안 옵니다.
1: 오케이. 자, 쌤. 예. 이게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예? 아, 이거 첫날부터 만나자마자 이렇게 고생을 시켜요?
0: 이거 참, 면목이 없네요, 이거.
1: 아니, 뭐, 넣으면 바로 나온다면서요.
0: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러지?
1: 아, 낚시가 쉬운 게 아니에요.
0: 정말 마음대로 안 되네요, 이거.
2: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1: 자, 처음 해보는 견지 낚시. 제대로 당하고 갈 건 것 같습니다. 창희쌤, 입으로 낚시하셔야 되는데 오늘 너무 조용한데요? 갑자기?
0: 입으로 낚시해야 되는데 지금 할 말을 잃었어요. 나 여기 있어. 없어. 물고기 없어. 카메라. 너도 고생이 많아.
3: 짜증이 확 날래 그래.
0: 야,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어.

0: They have waited for this day for a long time. From a fierce race to a quiz.
1: 호새끼. 네? 개새끼는 강아지고 소새끼는
2: 제 연식으로 얘기를 했는 것 같아요. 너무 저게 아이들 눈높이를 못 맞췄어요. 죄송합니다.
0: Welcome to a fall sports festival in the mountains. 하 arrived at the magnificent Sobaeksan Mountain. After a walk along the ripening fields, we arrive in Handami Village, meaning large ravine nestled at the foot of Pirobong Peak. The clean water flowing from Sobaeksan Mountain arrives here. This is the village's laundry site. It's an otherwise serene mountainous village. But its residents are busy these days preparing for something.
1: Now, what are you doing? Tomorrow.
2: 저기 체육대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체육대회?
2: 네네.
1: 아, 무슨 종목인데요?
2: 아, 2인 삼각 다리 묶고 달리기.
1: 아드님? 아니면 손주?
2: 아니에요.
1: 아니요?
2: 저희 마을에 유학원 유학생.
1: 유학생?
2: 예. 네.
1: 오, 사실 힘들지 않아요?
3: 근데 살짝 더워서 힘든 것 같기도 한데 내일 네. 우승한다고 생각하면 기대되네요.
1: 기대돼?
3: 네.
1: 상품이 뭡니까?
3: 뭐요?
2: 우리들이 뽀뽀하지.
1: 그건 싫은 모양인데?
3: 좋아요.
0: Their minds seem to be on the same page, but their bodies are out of sync.
1: 잘 좀 맞춰봐. 넘어지지 말고.
3: 하나, 둘.
0: They try again, but...
4: 아이고,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연습 좀. 좀 제대로 해봐, 좀. 저거 봐. 저래가지고 되겠어요? 영 안 될 것 같아.
1: 영 안 될 것 같아.
0: Despite their neighbors' worries, they managed to arrive at the village entrance.
1: 회장님, 이건 뭐예요?
2: 저희 마을 장학당이에요.
1: 장학당?
2: 네네.
1: 몇 년 된 거예요, 이게?
2: 약 한 100여 년 전에 지어져갖고 네. 애초에 동네 족들 다 장학 짓고 하다가 지금 운영 안 한 지도 약 한 20년 가까이 돼요. 아.
0: This artifact used to make autumn in this ravine all the more abundant.
1: 어디서 내려오는 물인가요, 우리 이게?
2: 이게 서백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죠.
0: The water mill doesn't spin anymore, but the villagers continue to make special memories.
5: 연습 안 한다면서?
6: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1등 해야지.
3: 연습 안 한다니. 할 건데.
1: 이분 누구세요?
2: 저희 마을에 저보다도 한 3년 앞에 귀농하신 우리 저 이남순 형님이죠.
1: 지금 연습하고 계셨어요?
6: 예.
1: 왜요?
6: 네? 아니, 그래도 질 수 없잖아요.
1: 두 분이 라이벌 관계예요?
2: 라이벌?
1: 예.
2: 네. 라이벌 안 돼요. 제가 이겨요.
1: 안 돼요?
6: 안 돼. 뭘 안 돼.
1: 그럼 여기 친구는 누구예요?
6: 유학을 온 아이거든요.
1: 어디서 왔어요?
7: 저 충남 부여요.
3: 저 서울이요.
1: 서울? 서울에서 몇 학년 때 왔어요?
3: 3학년 때 왔어요.
0: Some 40 children are studying in this mountainous village like Chuyur. They live away from their families and attend a nearby school. It was difficult for them to acclimate first, but they have grown a lot while living close to nature. They have learned to communicate with grown-ups and their personalities have become more upbeat.
1: 여기서 살아보니까 어때요?
3: 공기가 너무 좋아요.
1: 공기가?
3: 네.
1: 아, 그걸 느껴요?
3: 네, 제가 원래 비염이 조금 있는데 여기 오면 비염이 없어져요.
1: 아, 진짜?
3: 네.
1: 아, 어린 친구들 있으니까 어떠신가요?
7: 좋죠. 네. 저게 마을같이요. 애들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뛰어다니는 발자국 소리도 못 듣다가. 아이들 때문에 우리 마을이 사는 것 같아요.
5: 아니, 그러면은 우리 내일 하기 전에 한번 붙어봐?
6: 좋지, 자신 있지.
0: They're determined to win.
1: 제가 그러면은 그 심판을 보겠습니다.
0: 네. Although it's just a rehearsal, both teams do their best, refusing to lose. And the winner is the Village Chiefs team loses by a narrow margin.
5: 잘한다고. 연습 언제 그래 많이 했어?
6: 원래 연습 많이 했는데.
5: 아니야, 우리 오늘 엄청나.
3: 3분 했나?
1: 근데 여기 또 무슨 동굴이에요 여기?
7: 한드미 동굴.
1: 한드미?
7: 우리 한드미 마을에 있는 동굴이라서 한드미 동굴로 불려요. 여기가 우리 6.25 사변 때 마을 어르신들 피난처였고.
1: 아, 여기가?
7: 네네.
0: It was a shelter for villagers during the war, and it's also a habitat of the golden bat, designated as a natural monument. This limestone cave was formed 500 million years ago. Can you feel the mystery of 500 million years?
6: 이 풍기까지 뚫려 있대, 이 굴이.
1: 풍기요?
6: 예, 경상북도 풍기. 소백산 넘어.
1: 와.
0: 그들은 풍기를 걸어 마을로 들어가는 풍기 경상북도 province. Even after so many years, Handami village is still a place of kind-hearted people.
5: 회사님.
4: 네, 어서 오세요. 웬일들이야?
3: 어서 와.
4: 물 좀 주세요.
3: 물 줄게.
4: 물 줄게.
3: 잠깐만.
4: 자, 이리 와. 하나씩 먹어.
7: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밥은 먹었어? 아니요. 우리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4: 배가 배고파요.
7: 배고파요? 그럼
1: 바깥이 먹자고.
7: 네. 여기가 저희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하죠.
1: 사랑방?
7: 예, 예. 자주 들리고 네. 뭐 차도 먹고 아. 밥도 가끔씩 먹고 그래요.
1: 아, 인심이 제일 좋으신?
7: 인심은 제가 더 좋고 그다음
0: Like a loving grandmother, she rushes to cook a mouth-watering meal for the children.
1: Are you tired? No, the children
4: eat well. Good. Wow, it's
5: delicious. Let's eat.
7: Come on.
3: 우와.
5: 야.
0: 우와, The children used to eat mostly meat when they were living in the cities, but here their taste has become more rustic.
3: 배옥수육이 진짜 좋아.
5: 진짜 좋아.
0: A simple country style meal.
4: 잘 먹겠습니다.
5: 잘 먹겠습니다.
4: 더 먹어봐.
0: They seem to like the food a lot. And one serving is not enough.
3: 밥 좀 더
5: 달래.
2: 밥 좀 더 주세요.
3: 여기 밥이 좀 많이 맛있어요.
4: 많이 맛있어요?
3: 심각하게 맛있어요.
1: 심각하게? 뭐 엄마가 해준 밥이 더 맛있어요. 지금 할머님이, 거기 할머니
3: 맛있어요. 왜 이렇게 맛있죠?
4: 너희 좀 안다.
8: 순호이도 엄마 아까보다 맛있어 여기가?
9: 어머니 죄송합니다.
0: After the delightful meal, they talk about the sports festival again.
8: 어느 팀이 이길 것 같습니까?
10: 나는 맥가이버스. 아, 근데 아까 이장님 너무 못하더라.
7: 열심히 했는데.
10: 밤새도록 해, 같이.
8: 저 허 여사님께서 이장님 팀이래요.
9: 어. 취소해.
8: 어떻게
7: 누가 잘할 것 같아?
10: 이장님. 하나, 둘, 셋. 파이팅!
0: Thanks to the good meal, they are ready for tomorrow's race. Finally, it's the day. This is the venue of the sports festival. The athletes enter exuding confidence. The students, their teachers, and the villagers have gathered in one place.
11: 우리 운동회 시작하기 전에 국민체조로 몸 먼저 풀고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체조 다 아시죠?
12: 네. 근데 여기 아이들도 알아요?
11: 저희 아이들은 체육대회 하기 전에 혹은 이제 체육 수업하기 전에 준비 운동으로 국민체조 하고 간단히 몸 풀고 하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12: 아, 그래요?
0: 네. A familiar old gymnastics melody starts playing. The children perform exercises quite well. But these people, who have done national gymnastics hundreds of times, look somewhat clumsy. But they are still determined and excited about the upcoming festival.
10: 진짜 기억도 없어요.
12: 기억도 없어?
10: 근데 몸은 조금 기억해요.
12: 아, 몸이...
10: 기분 좋은데요?
12: 그래요? 다행이네.
11: 네, 2인 삼각 할 거예요, 2인 삼각. 우리 어르신이랑 친구들 같이 2인 삼각 경기를 할 거예요.
0: It's a relay race.
12: 어떻게 맨 마지막 주자입니까?
13: 남기 화이팅! 화이팅!
0: At the sound of the whistle, the orange team begins to lead the race. And soon gets the baton. The green team is lagging behind. What they need now is... Cheered by its supporters, the orange team dashes forward, but... it hits a snag at the start. The green team does its best to catch up, but missteps. The winner is the orange team.
14: Ah, 승리 있었어요.
12: 승리 있었어요?
14: 예.
12: 승리하십니까?
15: 예. 승복하겠습니다.
0: The villagers still vividly remember how they held fall sports festivals, playing tug of war, loudly rooting for their teams, and running with all their might in a large stadium. By competing and laughing together, everyone becomes a child again. Everyone has the nostalgic memories of fall sports festivals. But what everyone has been really waiting for is the meal time. The highlight of the sports festival is kimbap or rice rolls made by the children firsthand. It was their first time making kimbap and they did a good job. But there's a big flaw.
16: 왜냐하면 이게 커졌어요.
0: Even though it burst, it tastes amazing. Kimbap is always everyone's favorite food.
3: 네, 맛있어요.
17: 맛있어요?
3: 네, 맛있어요. 둘이 죽었어요. 네? 둘이 죽었어요. 셋이 먹었는데 둘이 죽었어요. 그만큼 맛있어요. 지긴 했는데 그래도 재밌었어요.
17: 재밌었어요?
3: 네.
18: 덕분에 정말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17: 아, 그래요? 몇 살 젊으셨어요?
18: 한 20살은 젊으셨어요.
0: They will remember this fall as special. They already look forward to the next fall sports festival.

핵음은 두 줄로 된 하악기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 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핵음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0: 저는 요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From breaking news in South Korea to stories from around the world, we're here to bring you the news that matters. Truth, clarity, and impartiality. And that's what we uphold in a fast-changing world. We go beyond the headlines, offering depth, context, and perspective. This isn't just news, it's our commitment. News you trust, Arirang News.

0: Suwon Special City has provided a nice environment for companies to run businesses. SMEs on the Rise 2026 introduces the continuous growth of the local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ich aim to gain ground in the global market. This week on SMEs on the Rise, we introduce Nubo, a developer of eco-friendly agricultural materials. Also, we look into Real Design Tech, which has developed digital healthcare solutions that can precisely analyze the movements of humans. And we explore Bontech, a developer of X-ray solutions that can accurately diagnose diseases as well as build a safer society. From eco-friendly farming to digital healthcare solutions and cutting-edge medical devices, stay tuned and explore the SMEs in Suwon Special City, which have made ceaseless efforts to build a better future. Climate change as well as soil pollution have been fueling a global food crisis. And Nubo is a company which has developed innovative solutions to tackle the crisis. We explore Nubo, which has boosted the restoration of soils by developing a cutting-edge coating technology. Have you heard about the rise of K-agriculture? Along with the semiconductor and automobile industries, the whole world has paid keen attention on Korea's advancements in agricultural tech. And today, we will introduce Nubo, who has paved a new pathway in the global agricultural industry. Instead of simply producing fertilizers for agriculture, the company has contributed to enhancing the productivity of crops through its own technologies. Today, we'll take a closer look at their hidden scientific technologies. Nubo is located in Suwon Special City. Since the establishment in 2007, the firm has carried out research to provide competitive farming technologies for different crops. And it has constantly promoted the agricultural fertilizer it has developed to the Korean and overseas markets. Hello. Hi there.
1: Oh, 안녕하세요.
0: I'm Peter from Arirang.
1: Ah.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0: Nice to meet you. What's going on here?
1: 아, 지금 저희가 개발한 생분해 코팅 비료 작물 테스트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0: Oh, interesting. I know that your company is called Nubo. What does that mean? And could you give us a brief introduction?
1: Nubo에서 N-O-U-S, 누는 프랑스 말로 우리. 그리고 바이오의 비, 오거니즘 유기체의 오를 따서 누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비료의 효율을 높여서 효과적인 비료를 만들 수 있는 기술에 집중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0: The controlled release fertilizer with biodegradable resin has emerged as a solution to the environmental issues that have been caused by other coated fertilizers. The fizzing fertilizer tablet of the company has also grabbed a lot of attention. As the first technology that has been developed both in Korea and the world, it can provide enhanced absorbing power. Let's talk a bit about your main products then. So we've got two Petri dishes here. What are these? Can you give us a detailed explanation?
1: 보시면 일반 비료 같은 경우에 차이가 조금 많이 보이실 겁니다. 이것은 지금 하는 건 저희가 이제 코팅 비료고요. 같이 녹여봐 주시겠어요?
0: Okay, let's give it a stir. But it's dissolving.
1: 네, 잘 녹고 있죠?
0: Oh, yes. It's nearly all gone. What about there? It's the same.
1: 네, 녹지 않고 있습니다.
0: Wow.
1: 저희가 개발한 것 같은 경우에는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비료를 코팅을 했습니다.
0: Oh, really?
1: 네. 아무래도 비료 자체가
2: 알갱이를 코팅해 놓은 거다 보니까 바로 녹지 않습니다. 토양 내에서. 결국은 기존의 비료는 여러 번 줘야 했었던 그런 행위 자체를 이 코팅 비료는 한 번만 줘도 작물 전 생육기간에 맞춰서 비료를 용출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료를 주는 행위를 줄이는 효과, 그리고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효율,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80%까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비료가 이용되지 않은 성분들은 사실 환경 오염원으로 다시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런 환경 오염을 줄이는 효과까지 다양한 효율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Oh, fantastic. That's great for the environment then as well.
0: The R&D center of the company has put top priority on increasing the product quality. And it aims to improve the performances of the products as well as commercialize the newly developed items.
3: And I heard that your company has also obtained a lot of patents for the advanced production technologies for fertilizers. Is there anything else you can show us that is innovative?
2: 아, 저희가 발포 확산형 비료 제조 기술이라고 해서 발포 비타민 같이 물에 넣어서 뽀글뽀글 녹으면 그것을 가지고 비료처럼 줄 수 있는 그런 특허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3: 와우.
2: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일반 이렇게 꼽는 타입의 그런 식물 영양제들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게 작물에 도움을 줄 수, 생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0: The company's innovative agricultural technologies have contributed to restoring the natural environment. And the global market has paid close attention to the company's products.
3: I wonder how are the Korean and overseas markets responding to all of your company's products? Because environmentally friendly products are becoming more and more popular. I guess eco-friendly agriculture methods are also getting positive reviews globally.
2: 네,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줘도 효과가 오래가는 비료이다 보니까 이런 대규모 플랜테이션 형태의 기업에서 저희 제품을 더 찾는 거죠. 거기서는 1%, 2%의 효과, 영업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전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외 쪽에서 저희 제품을 더 찾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3: I heard that Suwon Special Metropolitan City, where we're based, also helps with getting into the global markets. What exactly do they do?
2: 일단 수원 특례시에서는 저희가 해외 진출함에 있어서 다양한 뭐 홍보, 박람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 사업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원 사업이 그냥 많이 있는 것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특히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들을 되게 친절하고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도나 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0: Nubo has achieved consistent growth every year. And it is planning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market as a provider of premium agricultural materials.
3: I have to say I've had a great

0: Oh, no. Did I lose? Oh, it's not as easy as I thought. Oh. Wow. Oh, but it is like a real bicycle. Wow.
1: The company has helped users experience the movements for balance, which are similar to a real bike ride. The system has improved safety, and it is equipped with precise sensor technologies. Therefore, it provides an exercise program which is almost the same with outdoor cycling.
0: I heard you've constantly broadened your fields of scope within the business, looking at now healthcare and disease prevention. What research are you focusing on at the moment?
2: 지금은 저희가 그 경도인지 장애 또 치매, 파킨슨 같은 뇌질환에 대한 그 부분에 좀 집중하고 있고요. 파킨슨병 환자들은 실질적으로 균형 기능이 나아지는 경우가 없었는데 저희가 임상을 2개월 동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 바이오덱스로 측정한 결과 균형 기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0: Wow.
1: Real Design Tech has gained more ground in the Korean and overseas markets. Especially in Japan and the UK, the company's platform has emerged as a functional healthcare platform. Based on the solid industrial structure, as well as the support from Suwon Special City, the company has made its utmost efforts to lead the global healthcare industry.
0: Running your business here in Suwon Special City, what do you see as the advantages?
2: Suwon 특례시는 일단 저희 직원들의 이제 집하고 가까운 장점이 먼저 가장 저희를 이곳을 옮기게 된 요인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수원 특례시의 특징이 삼성시티라고 할 만큼 삼성전자의 기반 시설들이 이렇게 깔려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력이나 이런 실험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 받고 있고 세 번째는 세빛펀드라는 벤처 펀드를 갖고 있거든요. 그 펀드에서 또 이런 저희 같은 벤처 기업들에게 또 어떤 성장 가능성을 보고 또 투자도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원 특례시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0: Oh, a wide variety of advantages then. So, moving forward, what are your hopes and goals for the future of the company?
2: 저희 회사의 비전은 사실 누구도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슈퍼 에이저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나이는 80세가 넘어도 인지 기능은 40세, 50세를 유지하는 그런 시니어들입니다. 글로벌 시장으로 저희가 진출해서 전 세계 시니어들을 슈퍼 에이저로 만드는 것이 저희 회사의 꿈입니다.
0: I hope we can all become super agers quickly. Today, we've taken a close look at Real Design Tech, who have developed technologies that can help with healthcare and healthy living. We hope they gain more ground in the future and help us all live healthier lives.

0: Early detection and diagnosis of diseases can offer the best chance of cures. And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developed advanced technologies for the diagnosis of various diseases. We introduce Bontec, a developer of cutting-edge X-ray systems which can help patients get more effective treatments. We take X-rays to spot problems and diagnose diseases. But the clarity level and speed of an X-ray scan can affect a doctor's diagnosis as well as choice of future treatments. Today, we explore a company that has made innovative efforts to provide a whole variety of imaging solutions. Come with me to find out more. Bontec is located in Suwon Special City. The company has suggested new standards for the field of medical and industrial imaging equipment. Based on its advanced skills that can improve the convenience of users, the firm has offered optimal X-ray solutions. Ah, Bontec. Excuse me. Hi, I'm Peter
1: from Arirang. 반갑습니다.
0: Could you give us a brief overview of the company?
1: 저희 본테크는 2010년 설립 이후 16년간 엑스레이 영상 장비 기술을 연구해온 기업입니다. 적용 분야는 의료용, 산업용, 보안 검색용 등 다양하게 사용되며 장비 핵심 기술은 X선을 영상으로 전환하는 디텍터 개발 기술인데 저희 회사의 자체 기술로 개발하여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0: Ah, it's been developed in-house. The X-ray diagnostic equipment for the medical sector is the main product of the company. It is a portable and reliable system which uses low-dose radiation. Also, as it provides more accurate results, the equipment has grabbed a lot of attention in the field. So, are thes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1: 이 제품이 이동형 X-ray 제품이고 디오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제너레이터로 X선을 발생시키고 이 제품은 디텍터라는 제품이고 X선을 영상으로 전환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가 출력되는 것입니다.
0: Oh wow, like the X-ray images put onto the tablet.
1: 또한 이 장비는 저설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제품입니다.
0: So this X-ray machine is much smaller than the ones you usually see in the hospitals.
1: 디오네 제품은 작지만 강하다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는 저 백이 제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시겠습니까?
0: Oh, sure. So the product is in here. 네. Oh, wow. That is incredibly light for an X-ray machine.
2: Wow,
0: so light.
1: 실제로 가볍죠?
0: Yes, it's very light.
1: 예, 이렇게 무게가 가볍고 설치가 간단하기 때문에 검진 차량이나 병원선으로 접근이 어려운 오지마을이나 섬마을 또는 이동 중 업무 수행이 필요한 야전 부대나 앰뷸런스, 산악구조대, 스포츠 경기 현장 등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0: Oh, that's very convenient in those situations. The company has carried out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including the production of detectors, generators, and software based on its own facilities. What is more, the patented skills of the company have seized attention in the security field. So aside from medical devices, I understand that your company's technology has been introduced for national security. Could you tell us more about that?
1: 이 제품은 유로파이고 폭발물 의심되는 물체를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폭발물 의심 물체를 제너레이터로 X선을 추가해서 디텍터에서 영상으로 전환시키면은 이런 결과물,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이 이미지를 통해서 폭발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0: Wow, it could be a matter of life and death.
1: 특히 유로파는 국내 최초로 듀얼 에너지를 이용한 물질 분석 알고리즘 특허와 국방 기술 품질원에서 DQ 인증을 받은 기술력과 품질이 검증된 제품입니다. 군 EOD 부대, 대테러 경찰 특공대, VIP 경호처에서 사용하는 특수 장비이며 세계적인 기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0: Oh, it sounds very specialized. The X-ray system of the company goes through strict quality tests to prevent possible errors. As it is directly connected to medical and security issues, the firm has put a top priority on increasing the durability and providing a stable performance. Aside from promoting overseas marketing strategies, it has constantly developed innovative products that can improve the medical environment in different parts of the globe. Considering the growing demand globally for security products, I'm guessing there's a demand for this overseas as well. What's the reaction like being both at home and abroad?
1: 현재 일본, 필리핀, 미국, 인도 등 전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고 우즈베키스탄과 필리핀에 현지 합작 법인을 운영하며 글로벌 시장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동남아, 중동, 미주 시장에 진출하여 인류의 건강한 삶과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0: Helping people regain their health and preventing risks in the security sector. Bontech has made ceaseless efforts to enhance the safety of consumers. What are some of the good points about running a business in Suwon Special City?
1: 중소기업 고용 창출 보조금 지원 사업이나 경영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 지원 사업 등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 덕분에 본테크가 혁신적인 특허 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0: Can you tell me about the goals for the future?
1: 저희 회사 제품이 전 세계 구호 현장과 보안 현장의 표준이 되는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의료 지원 불평등을 해소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테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0: Good luck with those goals moving forward. So today we've taken a closer look at Bontech that are making ceaseless efforts to create a safer environment for the future. We look forward to their remarkable growth in the global market.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Indonesia에서 온 방과 회원 Mutiara Hairani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겨봤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0: formerly called Duksum until recently, Seongsu-dong is a popular area in Korea. Remnants of its industrial past during Korea's rapid economic growth are still visible today. In the 1960s, Seongsu-dong was dotted with factories in the light industry sector, making it a major industrial area in Seoul. But the slow decline in manufacturing caused factories to close one by one. Then young artists began moving into old factory buildings in the area, which rejuvenated Seongsu-dong, creating a youthful vibe. Hip cafes and art galleries also sprang up.
1: 공장들이 이제 G3 센터 이런 데로 가면서 많이 비어져 있는 곳들이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 저런 공간에 어떤 예술과 어떤 문화를 좀 접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비워놓고 몇 년씩 그 썩히고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제 눈에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근대 문화유산으로서 보석으로 보였어요.
0: In the trendy Seongsu-dong, there is one particular cafe and multifunctional cultural space housed in a former auto repair shop, which also used to be a dyeing factory, that stands out. For 50 years after it was built in the 1970s, the factory building has witnessed an ever-changing city landscape while retaining its industrial legacy. Its recent makeover has transformed it into a charming cafe that entices visitors.
1: 여기가 염색 공장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공업사 외에 뭐 관련된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서 거의 이제 폐허 수준이었죠. 폐허 수준이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뭐 계속 지식산업센터들이 이제 이 성수동에 많이 형성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점점 이러면 그 정말 빡빡한 건물들만 이렇게 차 있다 보면 소통이 좀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이 속에서 또 문화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만 또 사람들의 어떤 숨통이 좀 트이는 거고 여기에 또 어떤 그 공연이나 또 전시 이런 어떤 컨텐츠를 집어넣어서 또 사람들이 이런 공간에 와서 약간 힐링할 수 있고 이랬으면 좋겠다.
0: With a high ceiling and the original metal roof still intact, the hip cafe draws a youthful crowd who revel in its rustic charm. In a place that once represented urban decay, it now overflows with people with a lively vibe. People can enjoy a cup of coffee while socializing with friends in a novel space.
1: 과거에 대한 향수와 미래에 대한 어떤 그 희망, 이 두 가지가 공존해요. 인간의 본능에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따스한 감정들을 좀 섞어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또 공장이란 단어가 점점 이제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을 때 공장이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강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0: There is one place here that visitors should not miss. In the cafe's courtyard, there is a tiny treetop house on top of a zelkova tree. It looks like it came out of a fairy tale. The treehouse can be reached from the second floor, where it is connected by a wooden staircase. You can also see the entire cafe layout from this perch. It's a popular spot because treehouses appeal to the child in all of us.
1: 어렸을 때는 다 작은 꿈을 꿔요. 아, 나도 나중에 트리하우스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어떤 그림 같은 동화 같은 꿈을 꾸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잊어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저 트리하우스를 작품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 출근하시는 뭐 한 4, 50대 노동자분도 문이 열려 있는 곳으로 트리하우스를 보고 미소를 지으면서 가요. 그 순간은 자기 어렸을 때 그 동화적 꿈으로 회귀하는 거죠.
0: The treehouse brings a flood of emotions to visitors, many of whom wander in just to see

0: see it. It's especially a big draw among foreign tourists. This unique mix of old and new has created a distinctive culture and left people with lasting memories.
1: 주말에 여기는 사람이 없는 도시였었어요. 왜냐면 전부 공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처음에 작업하면서 문을 열고 사람이 몇 명이 지나가는 걸 쳐봤어요. 한번 한 시간에 한 두 분 지나가시더라고요. 사람이 없는 도시는 죽은 도시나 마찬가지니까 과거와 미래를 좀 이렇게 같이 섞어 놓으면 굉장히 좋은 그림이 나오겠다는 어떤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의 문화가 형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The cafe gives off a retro vibe and uses artworks to make a space that might otherwise feel cold and sterile feel warm and cozy. By leveraging the local character of the neighborhood, the cafe creates a fresh atmosphere. On the second floor, you will find art made by young artists on display. They brim with an experimental and youthful spirit. It's a great way to appreciate art while having a cup of coffee.
2: 일상생활에 지치다 보면 뭐 하늘 한번 쳐다보기 힘들고 뭐 주변을 돌아보기도 힘든데 뭐 이 공간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좀 채워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 같아서 또 그런 여유와 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한다는 게 오랫동안 네, 좀 지켜졌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도 생기는 공간입니다.
0: As a space where people can relax and relieve stress in the city, the cafe offers an emotional boost to people. Wood material is used throughout the cafe's interior to create a cozy atmosphere with earthy tones. The dominant colors of Seongsu-dong's old factory district were the inspiration for these design touches.
1: 여기가 워낙 공단 지역이니까 팔레트도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팔레트를 가지고 뭐 이제 그 메뉴판을 만든다든가 또는 저희 지붕 위에 있었던 50년 된 나무를 가지고 저희 현관문을 만든다든가 그러면 그 숨겨져 있는 우리 그 시간 속에 따스함이 있는 거거든요. 모던과 어떤 그 과거의 시간적 여행 그것이 섞여 있을 때 인간은 가장 편안하게 느껴요.
0: In the spacious cafe, each space has a unique character that imparts different stories. The place overflows with energy, letting customers leisurely reflect on their lives amid a garden of trees and bushes. Not only is the cafe a space with beautiful aesthetics, but it also connects people through its community-like spirit.
1: 성수동에 외국인들이 지금 엄청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 것이 도시가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제 디자인의 어떤 그 영역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죠. 막 콘크리트로 기가 막히게 만들어도 따스함이나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감정을 배제한다면 그리고 어떤 컨텐츠의 스토리가 없다면 그 공간은 사람들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소통이고 소통과 어떤 뭐랄까 교류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또 뭐 사람이겠죠.
0: If you walk along the Han River, you'll be able to see Korea's first waterworks water reservoir. It's a museum that traces Seoul's 110-year history of waterworks. This place used to be the royal hunting grounds when it was forest land. That is why this royal flagstaff is placed here. The Waterworks Museum is housed in the former Purification Plant No. 1.

0: history are told in a fun and easy to understand way to make the place accessible to more people. Visitors can touch certain exhibits to get an authentic experience of how life used to be in the past.
1: 근대 산업 시설로서의 그거를 즉 그런 중요성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이렇게 남겨두신 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책으로만 보고 이렇게 말로서만 전달하기 어려운 그냥 현장에서 주는 그 정말 현장감 있는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 와보면 이렇게 다르게 느끼시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0: The Water Environment exhibit is housed in the former employee dormitory and shows how important water is in our daily lives. This old Zelkova tree has withstood the elements for centuries and shares the grounds of the Waterworks Museum. It is another heritage and symbol of our unique culture and local identity. That will last for ages.
1: 물과 환경 그리고 수돗물에 대한 콘텐츠를 항상 고민을 하는데 관람객분들이 물의 소중함 그리고 환경보호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갈 수 있는 이거를 막 강요하고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전시를 보고 가시는 중에 그리고 체험을 하고 가시는 중에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그렇게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Underneath this bridge that spans the Han River, there is an abandoned space that has undergone some big changes. A rest area for citizens with a whimsical design and cultural inputs brings a smile to the locals. The roof is made of shiny mirror panels instead of heavy corrugated steel. The illuminating effect of the panels lightens up the whole area below. It also shows how it is possible to bring harmony between people and nature.
2: 아무래도 고가 하부 공간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공간에 뭐 지역 주민회나 복지관에서 이렇게 바자회도 크게 하고 1년에 몇 번 이제 그런 공간이었어요. 근데 그거 외에는 이제 활용도가 없다 보니까 서울시의 고가 하부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조사를 하다 보니까 대상지로 이게 옥수동이 제일 먼저 뽑혔어요. 그래서 2017년에 여기를 짓게 됐습니다.
0: After the space was transformed into a place for reading books, people come to browse and read books or just sit around waiting for someone. In the kids section, warmth on a cold day is provided by the Ondor heated floor. It is freely accessible to everyone. As you can see, spaces that play different roles are built into the design.
3: 제일 좀 접근성이 좋으니까 여기가 바로 그 역 앞이잖아요. 지하철이나 내려서 이렇게 가면서 오면서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니까 아주 편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끔 손자, 손녀들도 데리고 와서 놀게 하고 놀이공간도 되고 문화공간도 되고 참 좋습니다.
0: After renovating the place for the public, many eco-friendly elements were adopted, and they influenced the quirky design. The ceiling is an elaborate structure made out of wood, and not only is it an interesting piece, but it also provides excellent soundproofing. On the gentle sloping part of the structure, plants fill up the space and brighten the place up.
2: Pan 아래가 아무래도 버려진 공간이고 또 여기 다로국수 공간은 친환경적으로 짓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부 화분 몇 개보다는 생육되는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밝은 공간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다라국수가 천정이 낮은 반면에 주변을 다 통유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채광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0: By providing people with a place where art is easily accessible, a once cold and dark area has been transformed to promote the arts. Through the various art program offerings, the place lets kids enjoy and create art. From fun activities to art classes, young children can unleash their imagination and also find their voice. Even though it is a relatively cramped space, kids are able to make use of it in various ways.
4: 수동의 그런 마을의 풍경이나 그런 거를 이제 최대한 아이들한테 유도를 해서 아이들만의 건물이나 건축 건물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서 표현에 있어서 정해져 있는 정형화된 그런 수업이 아니라 마음껏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엄마들한테 가장 인기가 있는 수업입니다.
0: In addition, a variety of arts programs are available where people can attend or participate in performances, lectures, and exhibits. There is a large open space behind the station, and it is there to serve citizens. It also doubles as a playground for young kids or as a concert venue. Some people come on a regular basis to just enjoy the space by themselves.
2: 다라국수는 뭐 여러 가지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제 나만 알 수 있는 공간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다리 밑에 즐거움이란 뜻도 있습니다. 옷과 화보 아래에 이렇게 생겨진 공간이지만 우리가 그 이 공간을 자주 찾고 즐겨야 또 이곳이 즐거운 장소가 되잖아요. 지금 공연이나 전시에 대한 욕구들이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동아리 발굴이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공연들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역 예술가들도 많이 발굴하는 이런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많이 알려드리는 것도 저희 의무인 것 같아요.
0: We can understand the present by learning about the past. And value is being added to the community by embracing the city's precious heritage in a city brimming with historical sites and popular attractions.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의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 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한음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시지라든지 테크닉적인 패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눈물 날 정도로 행복하다는 그런 말. 그날의 온도와 나를 보던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또 저에겐 동시에 같은 설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이지혜입니다. 그날은요, 제가 처음으로 고민이 생겼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데뷔 초창기였는데, 아, 무대란 이런 곳이구나 라는 맛을 보고 난 후에, 이럴 때는 그냥 고민 없이 매운 걸 먹어야 돼. 근데 그게 너무 빨간 거예요. 근데 저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 그냥 좀 쳐다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올라오는 그 향이 왠지 모르게 완전히 매운맛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딱 한 입 먹었던 순간, 아, 이거다.

우리 뷰티의 기초가 클렌징이잖아요.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 소금이랑 밀가루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빨래하듯이 주물러서 이 불순물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쭈꾸미 그 이름이랑 생김새랑 식감이 다 되게 귀여운 음식이에요. 뭐 한치, 뭐 낙지, 오징어 이런 친구들이랑은 비슷한 친척이긴 하지만 좀 다른 식감? 조금 더 재밌고 개구장이 같고 말괄량이 같은 느낌의 식감이에요. 아삭한 식감을 주는 채소가 있어요. 천사채 무침이거든요. 그걸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매운맛을 천사채가 잡아주면서 그 뽀드득 뽀드득 씹히는 그 맛이 있어요. 천사채가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아요. 주꾸미와 천사채, 깻잎, 양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되게 단맛이 나오거든요.

쭈꾸미가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저는 그때 되게 초조하거든요. 굳이 음악에 비유하자면 왕벌의 비행. 어떻게 생각해보면 외국분들은 깔라마리랑 조금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맛있는 고추장에 버무려서 쭈꾸미의 쫄깃쫄깃함이 만났을 때 그 궁합,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한식에만 딱 있는 식감인 것 같아요. 쭈꾸미 발판을 보면 아이들의 결이 다 살아있거든요. 탱글한 느낌. 매우면서도 매운 걸 참으면서 먹게 되는 그 알싸한 매운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한 한식파거든요. 이제는 일상에서 저는 정말 항상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저를 빠르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거든요. 오늘 밤에 왠지 자면서 꿈을 꿀 것 같아요. 어젯밤 꿈속 쭈꾸미 이러면서

이곳 안동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이 진짜 눈으로 즐길 수 있고 귀로도 즐길 수 있고 또 걸으면 걸을수록 또 찾아가는 명소를 이렇게 찾아가는 것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0: 서울보다는 이 안동이 공기가 다르긴 다르네. 아, 그나저나 이거 아무것도 없고 거의 맞나 진짜 여기가? 아, 분명 여기 뭐 계시다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계셔? 안녕하세요. 혹시 맞습니다. 그 탁재영
1: 네, 피디? 제가 바로
0: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아, 요새 테레비전에서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내가 온 데가 맞나 싶었는데
1: 사실은 네. 좀 특별한 풍경이 있는 곳이어가지고
0: 네.
1: 이곳에서 봐서는 그 진가를 모릅니다. 일단 올라가시면서 말씀을 나누시죠.
0: 위에 뭐 있나요?
1: 있습니다. 네.
0: 위에 산 아니에요?
1: 저 위에 가면은 우리 신성 씨가 정말 좋아하실 만한 게 위에 있습니다.
0: 프로그램 산으로 가는 건 아니죠?
1: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0: 와, 근데 올라오면서 느낀 건데
1: 네.
0: 여기가 소나무 밭이잖아요.
1: 네.
0: 공기가 진짜 좋아요.
1: 그러니까요, 너무 상쾌하고.
0: 와, 근데 진짜 와 너무 좋다. 여기서 딱 한 달만 살면 비염 치료될 것 같아요. 공기 너무 좋다 여기. 와.
1: 근데 안동 그러면 이번에 처음 와보시는 거예요?
0: 안동은 제가요.
1: 네.
0: 따지고 보면 세 번째입니다.
1: 오.
0: 근데 두 번은. 이렇게 여행이 아니고
1: 네.
0: 노래하러
1: 아 행사
0: 예 행사. 네, 행사. 네, 네, 네. 그래서 진짜 이 안동 안에 뭔가 있을까 그런 지식이 저는 오늘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저는 좀 다행히
0: 네.
1: 안동을 한번 제가 취재를 했었어요.
0: 취재요?
1: 제가 책을 쓰면서 우리 술과 관련된 책을 쓰면서
0: 네.
1: 이 안동이 또 우리 술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고장이거든요.
0: 아 그러면 오늘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1: 네.
0: 얼마나 남았나요?
1: 아 이제 곧!
0: 아 곧이에요?
1: 네. 자 이제 좀만 힘을 내시고 네 다 왔습니다. 자!
0: 아, 아니
1: 이제 금방입니다 진짜로!
0: 앞에 보니까
1: 네.
0: 다 온 것 같은데
1: 다 왔어 다 왔어.
0: 와!
1: 자 여기 보시죠 이제
0: 우와 잠깐만 우와
1: 여기가 바로 하회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부용대. 그래서 여기가 지금 네. 이름이
0: 네.
1: 부용대잖아요.
0: 부용대?
1: 네.
0: 그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부용이라는 게 네. 연꽃 부자의 네. 연꽃용. 연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0: 네.
1: 이 하회마을이 마치 강유에 뜬 연꽃처럼 보인다. 해서 연꽃을
0: 아~
1: 바라보는 언덕. 해가지고 여기가 부용대인 거죠.
0: 부용대. 네.
1: 그리고 여기가 이제 5월부터 11월이 되면은 조선의 불꽃놀이 아십니까? 조선의 불꽃놀이.
0: 조선의 불꽃놀이가 쥐불놀이 아니에요?
1: 쥐불놀이가 아니라 줄불놀이라고 있습니다.
0: 줄불놀이요?
1: 네, 이 줄에다가 불꽃을 매달아 놓고 그 거기에다 불을 붙이면은 마치 꽃잎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이
0: 아,
1: 정말 예쁘거든요.
0: 그걸 여기서 하신다고요?
1: 여기서 합니다.
0: 축제 날?
1: 네네네.
0: 와.

0: 있는데. 네. 한 밑에 보니까 뭐 나루터도 있거든요.
1: 그러니까
0: 배도 지금 이렇게 네. 운행이 되는 거예요.
1: 네네. 이게 지금 낙동강이죠 이제.
0: 아 이게 낙동강.
1: 낙동강이 이렇게 휘몰아서 휘감아서 나가니까 네. 하회 마을. 강이 이렇게 휘감아서 나가니까.
0: 하회. 그러니까 네. 하가 밑에 하자에. 그...
1: 아니
0: 아니에요? 가래 하자.
1: 강 하자에다가.
0: 아, 하자요.
1: 네네네.
0: 그 회가 이제 회전을.
1: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돌아서 나간다고 해서.
0: 아 하회 그래서 하회 마을이구나 네. 여기가. 아니 근데 너무 좋네요.
1: 그러니까요.
0: 와.
1: 이 풍경을 보면서 좀 떠오르시는 노래 같은 거 없어요?
0: 이곳이요. 아.

0: 있는 날 안동역이 아니라 안동하회 마을 안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누굴 만나나요? 탁쌤을 만난 사람 어떻습니까?
1: 아 노랫소리가 마을을 시가 막히네. 아. 안동은 네. 마을 단위로 가보면 그 마을 마을마다 다른 재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0: 마을 마을마다 다 다르다고요?
1: 네. 그냥 이 문 열리면서 그냥 대감마님 한 분이 어흥 하면서 나올 것 같아요.
0: 아니에요. 노비가 나오죠. 절대 대감마님들은 안 나오죠. 안동 하회마을 여기는 처음 와봐가지고요. 아 근데 신기한 게 딱 보니까 뭐 안에 사람이 있을 것 같은 사시겠죠 안에?
1: 127개의 가옥이 있는데 그중에서 무려 11개가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실제 거주하시는 주민분이 230분 계시대요.
0: 와, 이게
1: 담 하나하나도 다 옛날 그 오리지널 그대로인 것 같아요.
0: 이 흑벽이죠?
1: 네.
0: 와, 보이네? 어? 여기도 지금 담이 있는데 네네. 저 안에는 이게 뭐 담 만들다가 이렇게 그만 만드신 건가요?
1: 저게 네네.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내외담이라고.
0: 아 이게 내외담이에요?
1: 그러니까 남녀지간에 내외한다 그러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저 안쪽이 아마 그 안채일 거예요. 아~ 여자분들 사시는 곳. 그래서 바깥의 시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네. 벽을 하나 세워둔 거죠. 왜 우리 그 화장실 앞에 네. 문 열려있어도 안 보이게 그 가벽 같은 걸 세워놓죠.
0: 아 그런 거구나. 아, 왜 이렇게 잘하세요 선생님?
1: 아 저야 뭐 이제 땡땡 위키 이런 거 읽어본 거고 진짜로 잘 아시는 분이 안쪽 기다리세요.
0: 안에 또 누군가 계세요?
1: 해설사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빨리 가. 아, 그럼 빨리 가보시죠.
1: 아, 저기 지금 해설사분이
0: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0: 예. 아, 우리 류 영자 예. 일자 선생님.
2: 예.
0: 아유,
2: 예. 예. 뭐 동네가 혼해졌다. 자, 들어가죠.
0: 예, 선생님. 네. 아우.
2: 이 집의 우리 선조가 630년 전에 예. 풍산에 사시다가 예. 이리 옮겨오신 거야.
1: 유씨
2: 풍산 유가들이 아, 예, 예. 모여 사는 곳이래.
1: 혹시 그 서해 선생님도 예. 이 풍산 유가...
2: 서해 선생의 생가는 이 집을 말해.
1: 이 집이 서해 선생님 생가군요.
2: 여기서 태어나서 자랐고 이 집은 봉을 306호 네. 안동 양진다이래. 제일 먼저 지어졌어.
1: 그럼 우리 선생님도 나는 그 서해 유성룡 선생님
2: 13대
1: 후손이시구나.
3: 영광입니다.
1: 아, 영광입니다. 서해 유성룡 선생님 후손을 또
0: 기억나요. 우리 서해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1: 그러니까.
0: 우리가 지금
1: 우리는 지금 다 일본어 쓰고 있어.
0: 아, 그럼요, 그럼요.
1: 근데 지금 보면은 또 이 집이 지금 축대가 상당히 높잖아요.
0: 많이 높죠.
2: 축대 높은 거는 네. 저 앞에 있는 저 뾰족한 산이 보이는데 저게 북극처럼 생겼다고 문필 보이다 하고 저 산을 보면서 사람은 후손 중에 대문장가가 태어난다 하고 저 섬은 보이니까 항상 꿈을 간직하기 위해서
0: 그래서 높이 지었구나.
2: 저걸 네. 높였지, 축을 높였지.
1: 그러니까 이 뷰를 위해서 이 기단을 좀 이렇게 높이 네. 좀 해놓은 거네.
0: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현대로 따지면 문필봉 뷰.
2: 문필봉을 네. 보면은 대문장가가 태어난다.
1: 필봉세포.
0: 그렇지, 그렇지. 바로 이곳이 충효당.
2: 안동 충효당 보물 414호인데 네. 이 집은 서해는 돌아가실 때 관을 하나 꽂을 땅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셨어.
1: 그 정도로 검소하셨다는
2: 말씀이에요. 그렇지.

0: 근데 선생님 이 줄은 왜 있는 거죠, 여기?
1: 이건 안부사라고. 예예. 올라갈 때 붙들고 땡기면서 올라가면 아~ 편안하게 올라간다. 어~ 이래서 안부사처럼 예예. 든든하게 이렇게 붙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야. 어~ 그 안에는 지금 충효당이라는 전서체로 쓴
2: 글씨가 있는데
1: 숙종 때 우의정을 지냈던 미수 허목 선생께서 쓰신 글씨래. 저 글씨

0: 와, 탁쌤. 오늘 진짜 하회마을 오면서 그러니까요. 유성룡 선생님에 대한 또 업적도 들을 수 있게 됐고 많은 걸 이렇게 보게 된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정말 여기 사셨던 분들의 그런 숨결 같은 것도 느껴지고. 네. 좀 시장하지 않아요?
0: 너무 배고파요.
1: 네, 그러니까.
0: 와, 근데 여기 어디에요? 사람 되게 많은데?
1: 아, 그러니까 여기 와. 와서 보니까 연예인 사인도 엄청 많고.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1: 되게 유명한 맛집인 모양이에요.
0: 좀 구경을 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또 안동하면은 또 찜닭도 유명하고.
1: 기본 메뉴는 찜닭과 강고등어는 우리가 맛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0: 그렇습니다. 근데 네. 보다 보니까 신기한 게 참숯 불닭 불고기가 있거든요.
1: 닭 불고기
0: 처음 들어봤어요 이거는. 그 예. 주문 좀 할 건데요.
2: 안녕하세요.
1: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네. 네.
0: 일단은 안동하면 예. 찜닭, 강고등어 유명한 건 알겠는데 예. 보니까 참숯불 닭불고기가 있거든요. 예. 이게 뭐예요?
2: 아 그거는 저희 그 닭가슴살하고 네. 닭다리살.

안동 음식은 옛날부터 이제 양반이나 그 선비 유교적인 문화의 고장이기 때문에 안동은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넘쳐서 정성을 다해서 요리하고 있습니다.

0: 야, 찬이 몇 개야?
1: 이야. 그
0: 이야.
2: 이야, 찜닭.
1: 와, 이 부추도 얹어 주시고.
0: 그러니까.
1: 이야.
3: 야.
1: 간고등어 왔습니다. 안동 간고등어.
0: 어? 아, 이게 닭불고기구나.
1: 아우, 이 밥도둑들.
0: 와. 건강한 냄새지만 감칠맛도 느껴지고, 네. 냄새에서 벌써 매콤함이 느껴져. 네. 자, 그럼 제가 떠드리겠습니다.
1: 아유.
0: 네. 퍽퍽살 좋아하세요? 아니면 다리살 좋아하세요?
3: 저는 퍽살 좋아합니다.
0: 퍽퍽살?
3: 네.
0: 이야, 주랑 당면. 네네. 푸짐하게. 올려서.
3: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1: 이야, 우리 닭쌤이 주시는 안동찜닭.
3: 살부터. 와, 너무 맛있다. 진짜, 와. 너무 담백해.
4: 저희 집 찜닭은 색을 내기 위해서 아로니아를
0: 넣고. 아로니아?
1: 아로니아. 예.
4: 몸에 좋은.
0: 네네. 예. 제가 듣기로는 감초도. 예.
4: 감초는, 네. 왜 넣냐면은 인공 설탕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넣으면은 음식을 드시고 나면 왜 더부룩함이나 이런 걸 느끼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단맛을 내기 위해서 감초를 넣습니다.
0: 감초를 넣으셨다 그러길래, 네. 저는 찜닭에서 약간, 네. 한약재 냄새 같은 게 좀 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어, 그런 거 아니야.
3: 네.
0: 그냥 되게 라이트하고 기분 좋은 단맛만 딱 있어요.
1: 그 지금 이렇게 보면은 국물에 보통 막 기름기가 많이 떠 있는데, 거의 안 보여요.
0: 맞아.
1: 그래서 되게 담백한 것 같아요.
0: 근데 찜닭이,
1: 네.
0: 저는 사실 뭐 양념이나 프라이드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나는 야식 때 닭을, 네. 시키라 그러면은 저는 찜닭만 시켜요.
1: 찜닭을요? 저는 닭 요리 워낙 좋아해가지고 다 먹습니다. 뭐 닭갈비도 그렇고 치킨도 그렇고 삼계탕도 그렇고 찜닭도 다 시켜 먹는데, 진짜 저에게는 닭은 아 최고의 음식이라고 생각해가지고.
0: 그 벨기에 맥주 중에,
1: 네.
0: 벨기에 블론드라는 게 있어요.
1: 벨기에 블론드요?
0: 네, 벨기에 블론드. 라거 맥주가,
1: 네.
0: 이제 19세기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열풍을 만들어내거든요. 이게 냉장 기술의 발달과 함께 전 세계적인 히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벨기에 맥주는 그 전까지는 다 에일 맥주였는데, 이 라거 맥주에 대항하기 위해서 벨기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0: 에일이지만 굉장히 가볍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맥주가 벨기에 블론드 맥주거든요.
1: 블론드 맥주. 네. 네.
0: 그래서 그건 에일 맥주지만 굉장히 라이트하면서 라거 같은 그런 상쾌함도 줘요. 근데 사실은 이 찜닭이 제가 보기에는 안동의 어떤 그 블론드 맥주 같은 근데 찜닭이 네. 80년대에 이제 한창 양념치킨 같은 게 막 네. 히트를 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여기 원래 통닭 거리가 있었어요.
1: 안동에요?
0: 네, 안동 통닭 거리. 네.
1: 찜닭 거기 그 골목이잖아요.
0: 그래서 그 옛날 통닭 골목이 지금은 찜닭 골목으로 거예요? 바뀐 거예요.
1: 어쩐지.
0: 통닭이 이제 양념치킨에 밀려가지고 조금 이제 장사가 좀 덜 되기 시작하니까 아, 우리도 뭔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맛들을 조합해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야겠다.
1: 그게 탄생된 게 찜닭인 거예요.
0: 그렇죠. 와.
1: 저는 신기한 게 뭐냐면 안동 오면 이게 부추를 얹어주니까 이게 너무 좋더라고.
0: 아, 부추 좋아하시는 거예요?
1: 아, 좋아요.
0: 남자한테 네. 좋아서. 네.
1: 그러니까 사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강구등어를 한번. 지금 일단 쌈을 싸봤는데.
0: 아, 고등어 쌈. 강고등어 쌈. 오. 그렇게 먹는 거였어.
1: 딱 살을 도톰한 걸 딱 얹으신 다음에 쌈장을 조금 넣어보세요. 쌈장. 신기하죠?
0: 오! 간고등어니까 네. 그냥 먹으면 좀 짜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네.
1: 잡아주죠.
0: 상추랑 합쳐지니까 간이 딱 맞아버리네.
1: 잡아주죠.
0: 상추랑 진짜 잘 어울린다, 이게.
1: 저희들이 이제 그 식당 가거나 시켜 먹는 거는 좀 많이 기름지거든요. 이건 기름지지 않고 되게 담백해요. 숯불에 구워서 그런 것 같아요.
2: 안동 강고등어는 고등어를 잡아오는데 내륙 지방에 오다 보면은 고등어가 옛날에는 얼음이 없어서 금방 상해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고등어가 내륙 지방에 오니까 촉촉하게 잘 간이 배어져 갖고 그래서 이제 고등어가 맛있기 시작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고등어를 안동을 거쳐서 타지방으로도 이동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동의 강고등어가 유명해졌다 합니다.
1: 아, 이제 닭불고기, 숯불 닭불고기. 전같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 와, 희한한 냄새가 나요. 닭 냄새가 안 나는데요?
0: 오, 진짜. 와. 코에서는 닭 냄새를 못 느끼겠는데?
1: 드셔보세요. 와. 오? 오. 와, 진짜 맛있다. 와.
0: 버거로 먹고 있어.
1: 버거. 치킨 패티 있잖아요. 써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좋아, 맛있는데? 좋아.
0: 이거 호불호 없어요. 누가 먹어도 맛있네요.
1: 이 친구들한테 미안하지만, 저에게 넘버원이에요. 이거 진짜 맛있네, 이거는. 와.
0: 저는 강고등어 상추쌈. 1등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어디서 빠질 수가 없는데
1: 이 두 녀석들이 진짜 이 입속에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진짜 환장하게 하네요.
0: 일단 그리고 그 조합을 네. 이번에 배운 게 너무 뿌듯해요. 어디 가서 상추쌈. 이제 자랑할 수 있잖아요.
1: 상추쌈.
0: 강고등어 그냥 먹는 거 아니야.
1: 상추쌈 먹는 거야.
0: 그렇지.

0: Get Korea Right.
1: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아침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자연유산. 이곳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성혜승 연구원입니다. 방크는 1999년에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독도 바로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그러니까 512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합니다. 대략 15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던 거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쳐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영토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독도와 87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독도에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사적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의 대표적 보물 천년고찰 백양사는 창건 당시 백암사라 불리다 고려시대 정토사로 개칭 후 조선시대에 백양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소장된 수많은 문화유산과 비자나무 숲 등의 천연기념물은 고찰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양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쌍계루입니다. 1350년 창건 이래 1377년 중건 당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러 최고로 추앙받던 두 인물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가 청수스님의 청으로 기문을 짓고 시를 지으며 널리 알려집니다.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로 서로 비치어 참으로 볼만하다는 이색의 기문처럼 못에 어른거리는 쌍계루의 모습은 단연 압권입니다. 지금 시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네. 청수가 누각 세우니 그 이름 소중하고 묵은 선생 김은지은이 같이 더해지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은 붉고 달 그림자에 배회하니 가을물은 막네. 오랫동안 인간사 시달렸으니 어느 날 소매 떨치고 그대와 오르리. 정몽주의 시에서는 쌍계루 찬사와 함께 불교와 성리학의 화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정신은 종교와 이념과 시대를 넘어 이름난 문인들의 글로 이어지며 쌍계루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쌍계루의 시는 크게 정몽주의 시를 차원에 지어진 시와 경관을 찬미하는 시로 나뉘는데요. 쌍계루의 현판에는 그중 180여 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골짜기 울창하고 나무는 뚫듯 솟았는데 산에 바람 불고 개화꽃 날리니 가을이라 어느 해에 쌍계수를 건널까. 달밤에 종소리 들으며 누대에 홀로 기대네. 여러 보관과 시간이 흘렀어도 누적문학의 정수로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이 된 쌍계루. 자연과 누각과 문학이 어우러져 완성된 쌍계루의 미학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0: agricultural tech. And today, we will introduce Nubal, who has paved a new pathway in the global agricultural industry. Instead of simply producing fertilizers for agriculture, the company has contributed to enhancing the productivity of crops through its own technologies. Today, we'll take a closer look at their hidden scientific technologies.
1: Nubal is located in Suwon Special City. Since the establishment in 2007, the firm has carried out research to provide competitive farming technologies for different crops. And it has constantly promoted the agricultural fertilizer it has developed to the Korean and overseas markets.
0: Hello. Hi there.
2: 안녕하세요.
0: I'm Peter from Arirang.
2: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0: Nice to meet you. What's going on here?
2: 지금 저희가 개발한 생분해 코팅 비료 작물 테스트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0: Oh, interesting. I know that your company is called Nubal. What does that mean? And could you give us a brief introduction?
2: Nubal에서 N-O-U-S, 눈은 프랑스 말로 우리. 그리고 바이오의 비, 오거니즘 유기체의 오를 따서 누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비료의 효율을 높여서 효과적인 비료를 만들 수 있는 기술에 집중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 The controlled release fertilizer with biodegradable resin has emerged as a solution to the environmental issues that have been caused by other coated fertilizers. The fizzing fertilizer tablet of the company has also grabbed a lot of attention. As the first technology that has been developed both in Korea and the world, it can provide enhanced absorbing power.
0: Let's talk a bit about your main products then. So we've got two Petri dishes here. What are these? Can you give us a detailed explanation?
2: 보시면 일반 비료 같은 경우에 차이가 조금 많이 보이실 겁니다. 이것은 지금 하는 건 저희가 이제 코팅 비료고요. 같이 녹여봐 주시겠어요?
0: Okay, let's give it a stir. But it's dissolving.
2: 네, 잘 녹고 있죠?
0: Oh, yes. It's nearly all gone. What about there? It's the same.
2: 네, 녹지 않고 있습니다.
0: Wow.
2: 저희가 개발한 것 같은 경우에는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비료를 코팅을 했습니다.
0: Oh, really?
2: 네. 아무래도 비료 자체가 알갱이를 코팅해 놓은 거다 보니까 바로 녹지 않습니다. 토양 내에서. 결국은 기존의 비료는 여러 번 줘야 했었던 그런 행위 자체를 이 코팅 비료는 한 번만 줘도 작물 전 생육 기간에 맞춰서 비료를 용출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료를 주는 행위를 줄이는 효과, 그리고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효율,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80%까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비료가 이용되지 않은 성분들은 사실 환경 오염원으로 다시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런 환경 오염을 줄이는 효과까지 다양한 효율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Oh, fantastic. That's great for the environment.
2: 네, 맞습니다.
0: As well.
1: The R&D center of the company has put top priority on increasing the product quality. And it aims to improve the performances of the products as well as commercialize the newly developed items.
0: And I heard that your company has also obtained a lot of patents for the advanced production technologies for fertilizers. Is there anything else you can show us that is innovative?
2: 저희가 발포 확산형 비료 제조 기술이라고 해서 발포 비타민 같이 물에 넣어서 뽀글뽀글 녹으면 그것을 가지고 비료처럼 줄 수 있는 그런 특허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0: 와우.
2: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일반 이렇게 꼽는 타입의 그런 식물 영양제들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게 작물에 도움을 줄 수, 생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1: The company's innovative agricultural technologies have contributed to restoring the natural environment. And the global market has paid close attention to the company's products.
0: I wonder how are the Korean and overseas markets responding to all of your company's products? Because environmentally friendly products are becoming more and more popular. I guess eco-friendly agriculture methods are also getting positive reviews globally.
2: 네,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줘도 효과가 오래 가는 비료이다 보니까 이런 대규모 플랜테이션 형태의 기업에서 저희 제품을 더 찾는 거죠. 거기서는 1%, 2%의 효과, 영업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전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외 쪽에서 저희 제품을 더 찾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0: I heard that Suwon Special Metropolitan City, where we're based, also helps with getting into the global markets. What exactly do they do?
2: 일단 수원 특례시에서는 저희가 해외 진출함에 있어서 다양한 뭐 홍보, 박람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 사업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원 사업이 그냥 많이 있는 것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특히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들을 되게 친절하고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도나 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 Nubo has achieved consistent growth every year. And it is planning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market as a provider of premium agricultural materials.
0: I have to say I've had a great time exploring the synergy between the sophisticated technologies you have and the agricultural sector. Last question, what are the plans for the company moving forward?
2: 저희는 앞으로는 저희 비료를 사용한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또 유통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글로벌에서 이 다양한 농업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은 게 저희의 목표이자 저희의 방향성입니다.
0: Oh, good luck with those big aims.
2: 네, 감사합니다.
1: Nubo has created additional value for the hard work and challenges of farmers. And we look forward to its future growth in the global agricultural industry.

0: You gotta stay in the middle. Okay, so you get on the bike.
1: 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0: Oh, I see. Wow.
1: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자전거가 가운데 위치하게끔 계속해서 이걸 유지하면서 타기만 하면 됩니다.
0: You've got to keep it in the middle.
1: 예, 맞습니다. 예.
0: Well, it seems pretty easy. I think I can do it as well. Can I have a try?
1: Oh, yes.
0: Okay, fantastic. So, do I need to log in again?
1: Yeah.
0: As a guest, so male. Unfortunately, too old. Don't look at my height. My weight as well. Yeah. Oh, dear. Okay, perfect,
1: Reese. Yes.
0: All right, so 10 seconds to get up. Oh, wow. Okie dokie. Here we go.
1: 절대 넘어지진 않습니다.
0: Oh, it's 그런데, very safe, yeah. 네. Oh, it's quite tricky. It's not easy. Oh no, oh no. Much more difficult than I thought. Oh, and how fast do I need to? Oh,
1: 굉장히 몰입하게 만드는 거.
0: Yes. 네. Wow, your whole body feels connected. Oh no. Did I lose? Oh, it's not as easy as I thought. Wow. Oh, but it is like a real bicycle. Wow.
2: The company has helped users experience the movements for balance, which are similar to a real bike ride. The system has improved safety, and it is equipped with precise sensor technologies. Therefore, it provides an exercise program which is almost the same with outdoor cycling.
0: I heard you've constantly broadened your fields of scope within the business, looking at now healthcare and disease prevention. What research are you focusing on at the moment?
3: 지금은 저희가 그 경도인지장애, 또 치매, 파킨슨 같은 뇌질환에 대한 그 부분에 저희 집중하고 있고요. 파킨슨병 환자들은 실질적으로 균형 기능이 나아지는 경우가 없었는데 저희가 임상을 2개월 동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 바이오덱스로 측정한 결과 균형 기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0: Wow.
2: Real Design Tech has gained more ground in the Korean and overseas markets. Especially in Japan and the UK, the company's platform has emerged as a functional healthcare platform. Based on the solid industrial structure, as well as the support from Suwon Special City, the company has made its utmost efforts to lead the global healthcare industry.
0: Running your business here in Suwon Special City, what do you see as the advantages?
3: Suwon 특례시는 일단 저희 직원들의 이제 집하고 가까운 장점이 먼저 가장 저희를 이곳으로 옮기게 된 요인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수원 특례시의 특징이 삼성시티라고 할 만큼 삼성전자의 기반시설들이 이렇게 깔려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0: 아.
3: 그래서 여러 가지 인력이나 이런 실험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고 세 번째는 세빛펀드라는 벤처 펀드를 갖고 있거든요. 그 펀드에서 또 이런 저희 같은 벤처 기업들에게 또 어떤 성장 가능성을 보고 또 투자도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원 특례시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0: Oh, a wide variety of advantages then. So, moving forward, what are your hopes and goals for the future of the company?
3: 저희 회사의 비전은 사실 누구도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슈퍼 에이저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나이는 80세가 넘어도 인지 기능은 40세, 50세를 유지하는 그런 시니어들입니다. 글로벌 시장으로 저희가 진출해서 전 세계 시니어들을 슈퍼 에이저로 만드는 것이 저희 회사의 꿈입니다.
0: I hope we can all become super agers quickly. Today, we've taken a close look at Real Design Tech, who have developed technologies that can help with healthcare and healthy living. We hope they gain more ground in the future and help us all live healthier lives.

0: effective treatments. We take x-rays to spot problems and diagnose diseases. But the clarity level and speed of an x-ray scan can affect a doctor's diagnosis as well as choice of future treatments. Today, we explore a company that has made innovative efforts to provide a whole variety of imaging solutions. Come with me to find out more. Bontech is located in Suwon Special City. The company has suggested new standards for the field of medical and industrial imaging equipment. Based on its advanced skills that can improve the convenience of users, the firm has offered optimal x-ray solutions.
1: Ah, Bontech.
0: Excuse me. Hi, I'm Peter from Arirang.
2: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진노입니다.
0: Could you give us a brief overview of the company?
2: 저희 본테크는 2010년 설립 이후 16년간 엑스레이 영상 장비 기술을 연구해온 기업입니다. 적용 분야는 의료용, 산업용, 보안 검색용 등 다양하게 사용되며 장비 핵심 기술은 X선을 영상으로 전환하는 디텍터 개발 기술인데 저희 회사의 자체 기술로 개발하여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0: Ah, it's been developed in-house. The X-ray diagnostic equipment for the medical sector is the main product of the company. It is a portable and reliable system which uses low-dose radiation. Also, as it provides more accurate results, the equipment has grabbed a lot of attention in the field. So, are thes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2: 이 제품이 이동형 엑스레이 제품이고 디오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제너레이터로 X선을 발생시키고 이 제품은 디텍터라는 제품이고 X선을 영상으로 전환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가 출력되는 것입니다.
0: Oh wow, like the X-ray image is put onto the tablet.
2: 또한 이 장비는 저설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제품입니다.
0: So this X-ray machine is much smaller than the ones you usually see in the hospitals.
2: 디오네 제품은 작지만 강하다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는 저 백이 제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시겠습니까?
0: Oh, sure. So the product is in here. 네. Oh, wow. That is incredibly light for an X-ray machine.
1: Wow, so light.
2: 실제로 가볍죠?
0: Yes, it's very light.
2: 예, 이렇게 무게가 가볍고 설치가 간단하기 때문에 검진 차량이나 병원선으로 접근이 어려운 오지마을이나 섬마을 또는 이동 중 업무 수행이 필요한 야전 부대나 앰뷸런스, 산악 구조대, 스포츠 경기 현장 등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0: Oh, that's very convenient in those situations. The company has carried out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including the production of detectors, generators, and software based on its own facilities. What is more, the patented skills of the company have seized attention in the security field. So aside from medical devices, I understand that your company's technology has been introduced for national security. Could you tell us more about that?
2: 이 제품은 유로파이고 폭발물 의심되는 물체를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폭발물 의심 물체를 제너레이터로 X선을 투과해서 디텍터에서 영상으로 전환시키면은 이런 결과물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이 이미지를 통해서 폭발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0: Wow, it could be a matter of life and death.
2: 특히 유로파는 국내 최초로 듀얼 에너지를 이용한 물질 분석 알고리즘 특허와 국방 기술 품질원에서 DQ 인증을 받은 기술력과 품질이 검증된 제품입니다. 군 EOD 부대, 대테러 경찰 특공대, VIP 경호처에서 사용하는 특수 장비이며 세계적인 기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0: Oh, it sounds very specialized. The X-ray system of the company goes through strict quality tests to prevent possible errors. As it is directly connected to medical and security issues, the firm has put a top priority on increasing the durability and providing a stable performance. Aside from promoting overseas marketing strategies, it has constantly developed innovative products that can improve the medical environment in different parts of the globe. Considering the growing demand globally for security products, I'm guessing there's a demand for this overseas as well. What's the reaction like being both at home and abroad?
2: 현재 일본, 필리핀, 미국, 인도 등 전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고 우즈베키스탄과 필리핀에 현지 합작 법인을 운영하며 글로벌 시장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동남아, 중동, 미주 시장에 진출하여 인류의 건강한 삶과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0: Helping people regain their health and preventing risks in the security sector. Bontech has made ceaseless efforts to enhance the safety of consumers. What are some of the good points about running a business in Suwon Special City?
2: 중소기업 고용 창출 보조금 지원 사업이나 경영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 지원 사업 등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 덕분에 본테크가 혁신적인 특허 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0: Can you tell me about the goals for the future?
2: 저희 회사 제품이 전 세계 구호 현장과 보안 현장의 표준이 되는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의료 지원 불평등을 해소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테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0: Good luck with those goals moving forward. So today we've taken a closer look at Bontech that are making ceaseless efforts to create a safer environment for the future. We look forward to their remarkable growth in the global market.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문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0: 전역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1: 서울역에 공항터미널이 있는지 몰랐어요.
2: 제가 다 알아봤죠. 여기서 짐도 붙일 수 있어요.
1: 편리하네요. 짐이 몇 개예요?
2: 하나, 둘, 셋, 세 개예요. 기념품을 많이 샀어요.
1: 그러네요. 잘했어요.
2: 한국에 있는 동안 즐거웠어요.
1: 저도요. 와이엇이 한국에 있는 동안 좋았어요.
2: 경복궁도 정말 좋았어요.
1: 맞아요. 저도 좋았어요. 와이엇 덕분에 알게 된 것들도 많아요.
2: 다행이네요. 내년에 또 오고 싶어요.
1: 내년 휴가에 또 와요. 내년에 북한산에 가요.
2: 네, 좋아요.
1: 박물관도 가기로 해요.
2: 3시에요. 가야 해요.
1: 여권 있어요?
2: 네.
1: 비행기표 잘 챙겼어요?
2: 네, 여기 있어요.
1: 내년에 또 만나기로 해요.
2: 네, 도착해서 연락할게요. 잘 지내요.

0: 알렉사.
1: 오늘 가요?
0: 네. 알렉사 너요?
1: 네, 저도 오늘 가요.
0: 우리 같은 비행기예요?
1: 네, 같은 비행이에요. 아, 이번에는 카분이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0: 네.
1: 사진이 다 예뻐요.
0: 그래요? 그건 모델이 좋아서.
1: 네?
2: 장난이에요.
1: 이게 뭐예요?
0: 아, 친구한테 선물할 거예요. 한국 기념품이에요.
1: 많이 샀네요?
0: 네. 알렉사도 하나 줄까요?
1: 고마워요. 아, 다이아스 여행을 좋아해요?
0: 네,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한국은 또 오고 싶을 정도로 좋았어요.
1: 아, 맞아요. 한국은 생각할수록 매력적이에요.
0: 네, 한국은 여행할수록 좋았어요.
1: 아, 저는 내년 휴가에 또 올 거예요. 다이아도 내년에 같이 올래요?
0: 좋죠.
1: 그래요? 우리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해서 내년에 또 한국에 놀러 와요.
3: Wyatt and Alexa ended up leaving Korea on the same plane. Reflecting on the end of their trip, Wyatt said,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은 or 는 편이다 is used to indicate that you are closer to one side or a certain type without stating it definitively. To say you're the type of person who likes to travel, say,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To give you another example, let's say you're the type of person who likes reading books. You would say, 저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If you're the type of person interested in K-pop, you would say, 저는 K-pop에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The expression 을 정도로 or 을 정도이다 is used to emphasize the measure of something in comparison. To emphasize that your trip to Korea was so good and made you want to come back, say, 한국은 또 오고 싶을 정도로 좋았어요. If you want to say something is so good, it makes you want to dance, you say,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좋았어요. If something's delicious enough to make you want to eat it every day, you say, 맛있어서 매일 먹고 싶을 정도예요. Today, Alexa and Wyatt used the expression 을수록, which is used to say the more something happens over time, the more the future will reflect that. For example, if you want to say your trip to Korea got better over time, it's 한국은 여행할수록 좋았어요. To say that the more you think about it, the more attractive Korea seems, say 한국은 생각할수록 매력적이에요. How about one more then? To say the more you look at Korea, the more beautiful it seems, say 한국은 볼수록 아름다워요. All right then, let's practice the expressions by listening to our main characters one more time.
0: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한국은 또 오고 싶을 정도로 좋았어요. 한국은 또 오고 싶을 정도로 좋았어요. 맛있어서 매일 먹고 싶을 정도예요. 맛있어서 매일 먹고 싶을 정도예요.
4: 한국은 여행할수록 좋았어요. 한국은 여행할수록 좋았어요. 한국은 생각할수록 매력적이에요. 한국은 생각할수록 매력적이에요. 한국은 볼수록 아름다워요. 한국은 볼수록 아름다워요.

0: 이야. 어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1: 역시 무리가 너무 많이 드시려는데.
2: 아, 그렇죠. 이말이야.
3: 이거 생소한데 되게 맛있다, 이거.
0: 떠오른다.
1: 이거 아무 먹어도 제가 드릴게요.

0: 우와, 여기는 뭐예요?
1: 이런 거를 이제 네. 정크 아트라고 하거든요.
0: 로봇이 엄청 많은데?
1: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네. 여기 이제 공단들 많잖아요.
2: 네네네. 네, 네,
1: 그런
2: 네.
1: 데에서 나오는 이제 폐 부품, 아~ 폐 자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와. 의미 있는 조형물로 만든 겁니다.
2: 업사이클.
1: 그렇죠. 업사이클이죠. 업사이클.
2: 오. 대박.
1: 들어가면 훨씬 멋있는 게 있으니까.
2: 아, 너무 신기한데 여기? 와. 정크 아트. 와,
0: 어? 아, 요거.
2: 테니스 프로모.
1: 금방이라도 변신할 것 같네.
2: 응. 와, 진짜 잘 만든다. 어?
1: ET.
2: 추억의 ET.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1: 잘 모를 텐데.
2: 예. 아.
1: 이런 게 좀 잘 못하면 또 유치하거든요.
2: 예.
1: 근데 여기는.
2: 거의 이건 작품인데.
1: 예, 그러니까. 퀄리티가 되게 좋아.
2: 와.
1: 이런 정크 아트들이
2: 네.
1: 미국에서 1950년대에 좀 많이 생겨났어요.
2: 아.
1: 그러니까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네. 이런 쓰레기 같은 게 계속 나오잖아요.
2: 너무 많죠.
1: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쓰레기 같은 걸 가지고 좀 의미 있는 어떤 걸로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으로 시작이 된 게 네. 미국에서 이 정크 아트가 처음
2: 정크 아트.
1: 네. 시작이 됐고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거죠.
2: 야, 여기에 제일 퀄리티 좋은 거 모아놨네.
0: 버물비?
2: 아,
0: 버물비?
2: 트랜스포머.
0: 와.
1: 대박. 이건 진짜 같다.
2: 와.
1: 이 트랜스포머 시리즈가 이런 네. 정크 아트랑 되게 잘 어울리네. 네.
2: 메가트.
1: 꼭 움직일 것 같지 않아요, 이거?
2: 야, 씨. 아, 근데 이거. 작품 만드시는 분이 진짜 궁금하다.
1: 여기 해설사님이시죠?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101 찾아주셔서 감사드려요. 아유, 안녕하세요.
2: 네.
1: 여기 너무 멋있어요.
3: 어, 멋있죠. 네네. 작가님이 메가트론 버물비의 팬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초기 작품으로도 유명하고요.
2: 와, 이거 그 언제쯤 이건 작품이 만들어졌을까요, 이거는?
3: 약 10년 전에.
2: 10년 전에?
3: 네, 이제 만드시 시작을 하셨어요, 작품을. 그 공간 자체가 스타워즈 영화 아시죠?
2: 네.
3: 스타워즈 영화 나는 팔콘 우주선의 모양의 모티브로 만들어져 있어요.
2: 아, 위에서 보면?
3: 예, 예, 예. 그 옥상에 내려다 보게 되면 그 공간이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아예 이제 현실과 이제 외계 문명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 근데 지금 딱 얘기 들어보니까 작가님이 우리 세대야. 딱 그 취향이.
2: 아, 취향이?
1: 스타워즈 좋아하고,
2: 그러네. 뭐, 네.
1: 메가트론 범위 좋아하시고. 이게 지금 재료들은 그럼 전부 다 이 울산 공단에서 나오는 그런 재료들을 이용하는 건가요?
3: 아, 울산 공단에서 나오는 것도 하고 있고요. 이제 네. 다 버려져 있는 오토바이, 자동차 부품으로 네. 해가지고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거든요.
2: 와, 대단하시다. 와, 아이언맨, 와.
1: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오리공들.
3: 네, 지금 여기는 전쟁 존이어가지고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아, 현장이에요.
2: 아, 전쟁?
3: 예. 예. 외계인이랑 로봇이랑 이제 동물 이 이제 세 가지 종족이 싸우고 있습니다.
2: 그러네.
1: 오, 저기 지금 머리만 내밀고 있는 거 저게 제일 큰 거죠?
3: 네, 이 공간에서 제일... 가장 큰 크기를 오. 자랑하고 있어요.
1: 저게 한
2: 제 뭐지?
1: 15m?
3: 어, 12.5m예요.
2: 12.5m? 제 뭐예요?
3: 타이거봇입니다.
2: 예. 어떤 작품에 아. 등장하는 건가요?
3: 아니요, 저희 상상에서
2: 만든 거예요.
3: 예.
2: 아, 우리나라가 호랑이가 상징이니까. 계단에 가려져가지고.
3: 그쵸.
1: 아, 진짜 박진감 있다.
2: 그니까.
1: 와,
2: 아, 그러네. 죽어있네.

0: 아, 배고프다.
1: 드디어 저 첫 끼 먹는 겁니까?
0: 그러니까. 너무 비 맞아서 더 배고파.
1: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0: 야.
1: 그래도 이렇게 울산까지 왔는데 당연히 맛집이겠죠?
0: 그래도 여기가 예. 울산까지 왔으면 꼭 먹어봐야 되는 집이에요.
1: 아, 그래요?
0: 진짜 맛있는 집이고 네. 일단 여기 조리하시는 분이 네. 우리나라 몇 안 되는 식품 명장.
1: 그 어렵다는 명장. 네.
0: 배를 가지고 네. 적극적으로 요리에 활용을 한대요. 저도 지금 너무 기대가 돼요.
2: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0: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2: 네. 네.
0: 마스터다. 아, 명장.
2: 아, 마스터. 네. 반갑습니다.
3: 네. 와, 음식 마스터.
0: 지금 여기는 명장. 와.
1: 요리는 어느 정도 하셨어요?
4: 아, 저는 대한민국 명장이 되어서 지금 4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예. 20년만 돼도 마스터인데 40년이니 이건 뭐 대마스터. 그럼 저희는 뭘 먹어야 할까요?
0: 일단 추천을 좀 해주시죠.
4: 예, 오늘 예, 선생님 잘 오셨고요. 네. 그, 예, 우리 해안가이기 때문에 네. 수산물을 이용한 예, 전골이 있고요. 또 네. 예, 이 근처에서 또 소고기가 또 유명하기 때문에 아, 소고기 전골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세트로 딱 나와 있기 때문에.
0: 그럼 그 두 가지를 뭐 하나씩 먹어보면 되겠네요.
4: 예, 예, 예. 두 가지 다 준비했습니다.
1: 명장님이 또 이렇게.

0: 모양 봐. 우와. 배로 만든 깍두기.
1: 예, 예.
0: 한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1: 네.
0: 이거는 네, 배인 거죠?
1: 예, 예. 배를 가지고
0: 배라고 합니다. 배.
1: 배로 만든 겁니다.
0: 아, 고급지다.
2: 새콤달콤.
1: 원래 깍두기는 좀 익히해야 된다는데 우리는 바로 그날 그날.
0: 그날 그날. 그죠?
1: 예, 해야 됩니다.
0: 물 수가 있으니까.
1: 네, 네.
0: 오, 너무 멋있다. 이게
1: 모든 게 지금 전부 다 반찬만 빼고 나머지 주 요리 같은 거에는 다 배가 들어갔다 보시면 됩니다.
0: 그럼 이게 한상인 거죠?
1: 예, 오늘 특별히 원래는 이 한상 딱 한 개만 나가야 돼요.
0: 그쵸, 한 개씩 한 상인데.
1: 해물 해물찜하고 소고기 전골하고 그래서 한 개인데 오늘 고주님께서 특별히
0: 그럼 이건

0: 두산에 내려오기 힘드니.
1: 두상이네, 두상.
0: 예, 두상을 했었습니다. 예, 예, 예.
2: 덕분에 호강합니다.
1: 명장님이, 와, 이게, 이 음식 하실 때 배를 어떻게 그러면 처음에 넣기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0: 여기 서생은 배가 특화된 지역 상품이기 때문에 지역 특산품을 배를 어떻게 많이 녹여낼까 해서 그 아이디어 중에 모든 것을 다 그러면 여기 접목해보자.
1: 예. 저희 한번 그러면 이제부터
2: 맛있게 네. 먹부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예, 허리띠 풀고 네. 원래 한 겸 해도 허리띠 한데 네. 예, 오늘 두 개 했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3: 아, 그러면 뭐? 버섯 탕수부터.
1: 버섯. 저는 제육부터. 아, 누구 때릴 사람 없나? 아, 옆에 이걸 때려야 되는데 이걸.
3: 단맛이 진짜 너무 상쾌하다.
1: 네, 이 단맛이 진짜 좋다. 배라서 그런 것 같다. 저희 이거, 이건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미나리.
3: 그렇죠, 그렇죠. 요새 미나리가.
1: 근데 이건 뭐지?
3: 이게 백크림.
1: 백크림? 아.
3: 그래서 이거랑 같이 먹으면 맛이 되게 부드러워진대요.
1: 엄청, 엄청 소프트하고 부드러워요. 와, 이 밑에 해물 있다. 오징어랑.
3: 오징어랑?
1: 이건 뭐지?
3: 어, 배꽃.
1: 배꽃이다, 배꽃. 네.
2: 아, 이거를 싸먹나 보다.
3: 이거가지고 쌈무처럼 해 먹으라는 거지.
1: 아, 요렇게. 아, 요렇게.
3: 아, 다 풀리네.
1: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에다가 미나리랑 아이고. 안에 숙주나물 같은데 여기에 크림을 살짝 발라서
3: 미나리랑 해물을 넣고 크림까지 넣어서
1: 야, 이거 뭐야?
3: 아, 맛있어. 해물찜 그러면 보통 칼칼한 맛을 먹잖아요. 근데 자극적이지가 않고 은은한 단맛이랑 은은한 불향. 백크림이 마지막을 이렇게 동그랗게 싸주는 그런 느낌. 너무 친절하고 부드러운 맛.
1: 너무 부드러워. 그러니까 이 센 맛을 얘가 다
3: 말로 막
1: 무슨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 이렇게 평안하게 평화를 이루어줘. 그러니까.
3: 자, 저는 이제 불고기.
1: 불고기. 버섯이랑 미나리랑 이건 어린아이들도 진짜 좋아하겠다. 그러니까. 어린애들도 진짜 좋아하겠다.
3: 이 집은 자극적인 게 없네. 제가 맛이 이렇게 다 이렇게 조화가 돼가지고
1: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자극적인 게 없어. 이제 배가 들어가니까 이게 육질이 좋아지는 거야.
3: 부드러워지죠.
1: 아우, 명장이시네.
3: 명장 인정. 인정.
1: 와우. 너무 맛있어.
2: 피디님, 여기는
3: 여기에
2: 어디예요?
3: 조각보로 가장 유명한 명희님이 네. 여기 살고 계십니다.
2: 조각보요?
3: 조각보. 우리 지호 씨는 바느질 좀 하는 편이에요?
2: 그 요새는 거의 이제 뜯어지면 이제 버리고 많이 이제
3: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 전통의 조각보라는 게 네. 그런 버려지는 자투리천을 가지고 이어 붙여서 네. 아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는
2: 진짜?
3: 그런 공이에요. 아. 이 안에 계시니까 아, 뭐 들어가서
2: 여기에
3: 만나 뵙죠.
2: 한국 전통 조각보 연구실. 오, 네. 그럼 여기도 가서. 마스터가 계시나?
3: 그랜드 마스터가 계십니다.
2: 왜?
3: 그랜드 마스터.
2: 그랜드 마스터 또 네. 뭐야?
3: 그냥 마스터가 아니에요.
2: 그래요?
3: 가보시죠.
4: 네. 안녕하세요. 네.

0: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1: 예.
0: 너무 고우시다.
1: 아, 너무 고우시다. 혹시 좀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연세가
2: 좀 할머니예요. 그... 75.
1: 오, 잘 젊으시죠. 몇 년생이세요?
2: 51년생.
1: 50, 아, 저희 어머니 나이시네요. 전쟁
2: 아,
1: 중에. 저희 어머니가 51년생이세요. 전쟁 네. 중에 태어나셨어요.
2: 예.
1: 네. 아, 딱 저희 어머니랑 비슷해 보이더라고. 멋있더라고. 저기 보면 그랜드 마스터라고 돼 있고
2: 저게 한국 예술 문화 명인.
1: 예, 혈액갱신 그랜드 마스터인데
2: 명인 된다고 해서 다 명인이 아니고
1: 예.
2: 3년 후에 또 혈액갱신을 해야 돼요.
1: 계속 작업을 하고
2: 어,
1: 유지를 해야 되는 거구나.
2: 예, 그래가 이제 혈액갱신 두 번을 하면 그랜드 마스터 최고 과정까지 갔어요.
3: 그러니까 지금 조각보라는 게 우리 전통의 기법이죠?
2: 예, 예 전통의 기법이 옛날에 네. 헌금이 너무나 귀중하고 없을 때 무명에다가 삼베르 조각이라도 있으면 거기에다가 빵구 났는 데다 기워서 입었어요.
3: 근데 지금 이 조각보가 예. 해외에서도 막 너무 아름답다고 이렇게 놀라는
2: 예.
3: 그런 우리 하나의 또 어, 예술 양식이 됐잖아요.
2: 예, 예. 이게 문화적인 가치가 굉장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울산에 보면 암각화 있는 방구대 거기에 그려진 바위의 그림이 엄청 내가 마음에 들었어.
3: 그걸 이제 본인 작품에도 이렇게 녹여서
2: 예, 그래서 이제 조각보를 만들다가 예. 그 한 모퉁이에다가 이제 고기에 있는
3: 문양들을
2: 문양을 내가 먹지 대고 그리고 해가지고 술을 놔가지고 그래 조각보를 만든 지가 한 25년 됐어요.
1: 벌써 25년.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예. 전시도 하고 하셨나요?
2: 예, 예. 요거는 문화재단에서 후원을 해줘가지고 전시를 했는데 이 문양이 쪽염색이에요.
1: 아 염색.
3: 쪽이라는 게 천연염료죠?
2: 천연염료지 네. 자연염료.
3: 남색.
1: 혹시 해외 같은 데서도 전시 같은 거 하고 그러세요?
2: 전시 많이 하죠.
1: 해외에서도?
2: 예, 미국에서 한 8번 했고
1: 우와.
2: 프랑스에도 2번 갔고 뉴질랜드도 1번 갔고 일본은 한 18번 갔어요.
1: 이야, 이거 혹시 전시했던 거예요?
2: 예, 예.
3: 요건 지금 콜치기 염색
2: 예, 예.
3: 하신 거예요.
2: 잘 하시네.
3: 아, 좀 또 이런 관심이 있습니다. 요렇게 묶어가지고.
2: 묶어가지고.
3: 이렇게 쪽에다가 요렇게 찍어가지고.
2: 묶어야.
1: 아, 그래요? 도장처럼?
3: 그러니까.
2: 아니, 아니. 요게 천이다면, 요렇게 내가 잡아서.
1: 네.
2: 요렇게 뺑 틀어가지고.
1: 네.
2: 실을 여기다가.
1: 실 묶어. 네.
2: 실 묶인 데만 염맥이 안 들어가거든요.
3: 안 묻는 거야. 안 묻어서 이렇게.
2: 그 요거는 중간에 조금 조금 들어갔는 거. 이거는 아예 안 들어갔는 거. 그런 식으로 해.
1: 아 이게 그 아까 그 위에 첫 번째.
2: 예. 예.
1: 아 와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골드 톤. 이거는 왠지 외국 분들한테 인기 많을 것 같아.
3: 그럴 예. 것 같아.
1: 이 색감 자체가.
2: 이거는 문화재단에서 후원 받아가 전시.
1: 아 멋있다.
2: 이거는 뭔가 중국 삼베가 아니고.
1: 예.
2: 우리나라 직접 짰는 삼베예요.
1: 뭔가 이 셋 중에 얘가 왕일 것 같아. 느낌이.
2: 그래도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건 요거예요.
1: 얘예요? 제일
3: 지금
1: 이게 제일 그냥
3: 좀 단아 하면서 그 수도 제일 잘 보이고.
1: 그건 뭐 저희가 뭐 혹시 간단하게라도 뭐 체험해서 이렇게 만든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2: 그러면 네. 오신 김에 네. 저기 뒤에 있지요. 그거 하나 만들어 가시죠.
1: 아,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희가?
3: 저거를
2: 예, 예.
3: 아. 저게 혹시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1: 이거 약간 풍경
2: 모빌,
1: 풍경
2: 모빌
1: 같은데?
2: 풍경.
1: 네. 아, 모빌.
3: 정의.
1: 아, 네. 모빌 풍경 같은
3: 바람 부는 데다 걸어 놓으면 이렇게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1: 아, 소리 띵띵띵이야. 네. 아, 그래서 종이 달려 있는 거구나, 저 밑에. 그러면 저희 선생님께서 저희 시범 한번 바느질 시범 한번 명인의 바느질은 어떤지
3: 너무 궁금해.
1: 어, 궁금하다.
2: 이 바느질 하면 눈이 나빠진다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네. 그거는 하기 싫어서 하는 소리예요.
3: 어떻게 요새 이거 보조 도구 없이는 실빼기 어렵던데.
1: 와.
2: 이렇게가 이걸 이제 가장 쉽게 하는 방법. 이게 홈질이에요.
4: 그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게.
2: 예, 그냥 앞으로만 자꾸만 가는 게 홈질이에요.
3: 동작이 물 흐르듯이 가면.

0: 쓰러짐이 없어.
1: 이렇게 해가지고.
2: 딱 붙은 거죠.
1: 딱 붙었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또 다른 되고. 색깔을 하나 이렇게 되고.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되고. 그러면 이렇게 색깔 색깔이 이렇게 이어져가겠죠. 그 요거를 할 때 구도를 잡아서 색깔 나열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3: 아까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4: 돋보기들이
2: 들어왔어 들어왔어.
4: 어 그래 들어왔어.
3: 왜 이래 들어왔어.
4: 명인님께서는 간격이 되게 아까랑 훨씬 넓다.
3: 그러니까
5: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삐뚤빼뚤.
1: 너무 빨리 갔다요.
3: 그러니까
1: 좀 천천히 가면서 촘촘히
3: 마음이
1: 가세요.
3: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마음이 급해서.
1: 어떻게 바느질을 하시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4: 아유, 저 혼자 살면 해야죠. 티셔츠에 구멍난 거, 양말에 구멍난 거 해야죠.
5: 아야, 아야.
4: 갔다가 와라. 벽에 실렸어. 그 피나김에 혈당 검사 한번 하세요.
2: 아, 농도 괜찮아요.
4: 아, 그래요?
2: 엄청 달았네.
1: 근데 바늘을 그렇게 지면 안 돼. 이렇게 잡아야지.
3: 어, 네, 잘못했다.
4: 어, 근데 이게 붙게 붙었어요. 어?
1: 네.
4: 구멍이 났네.
1: 구멍은 중간 너무 펄쩍 뛰었다.
2: 어, 그리고 이 여기에서 제가 약간 발을 찔리면서 정신이 나갔습니다.
1: 쭈글쭈글 하면 안 되지. 그만.
2: 어, 나 방금 약간 며느리 된 기분이었어.
4: 그만! 그러니까 화들짝 놀랐어.
1: 요렇게 하다 보시면 네. 요렇게 자꾸 이어나가요.
4: 큰 조각이 되면 이제 이렇게 되면 모양을 만들어서
1: 요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주머니 만들고
5: 이게 잔잔하게 커져가는 걸 보는 것도 재미겠어요.
1: 예, 예.
5: 그 재미로 하는 것 같아요.
1: 그리고 색상 나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만드는 느낌이 틀려져요.
4: 아, 이거 너무 예뻐요.
5: 그러니까
4: 약간 색동저고리 같은 느낌.
1: 울산에는 암각화 문양이 있잖아요. 네. 네. 그걸 내가 여기 하나 찍어드릴게요.
4: 아, 예뻐.
5: 아, 요거 하나 또 들어가니까 또,
4: 또 다른 느낌이 네, 확 느낌이 달라지네요.
1: 또 틀리잖아.
5: 이거는 한복 입힐 때 이제 이렇게 누리개처럼 여기 딱 달면 너무 예쁘겠다.
1: 추석에 쓰세요.
3: 내가 여기다 달고 용주면
2: 예전에 우리 저기 우리 할머니처럼 안에 주머니 넣어놓고 이렇게.
3: 아이고 여기서 이게 에이.
5: 그때는 돈이 꼭 꾸겨져 있어요.
2: 그러니까
5: 꼬기꼬기. 저는 요거 집에 갖다가 잘 달도록 하겠습니다.
1: 현관에다 달아놨어요.
4: 너무 감사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2: 야,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0: 옆에 명선도가 조명 켜지니까 진짜 예쁘긴 하네요.
1: 그러니까. 네. 이번 울산 여행 어떠셨어요?
0: 유독 이번 그 울산은 약간 마스터님들은 굉장히 많이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네. 그 한 길을 오랫동안 갈 수 있다라는 건 진짜 꾸준함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그 일상에 반복되는 그 지루한 일상을 잘 버티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겨낸 자들이니까. 아, 진짜 마스터들.
1: 그런 면에서는 진짜 지호 씨가 느끼는 게 또 다르겠다.
0: 아, 그럼요. 저도 이제 뭐 거의 뭐 이제 28년 동안 뭐 연기만 하고 있는데, 와, 그 마스터님들을 보면서 막 40년, 50년 이렇게 하는데.
1: 저는 좀 약간 노잼으로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약간 공업이나 뭐 석유화학이나 이런 쪽의 이미지를 어떻게 이 생태와 문화로 풀어나가고 있나. 이런 걸 보면서, 아,

0: 울산이 잠재력이 많다. 여행 쪽으로는 더 많이 알려져서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 네,
1: 그러니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되게 산업화되고 공업화되고 그런 혁신 도시이긴 산업 도시이긴 한데 전통이 살아있는.
0: 맞아요.
1: 이제 뭔가 좀 더 깊숙이 알게 된 그런 특급 시간이었습니다.
0: 어쨌든 또 이번 여행 잘 마무리됐으니까 또 언제고 또 다음 여행길에서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또 새로운 도시 중에 한 곳을 또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아, 근데 진짜 예쁘긴 하다. 이러니까 오죠.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젓갈이요, 젓갈 사요. 네, 맛보세요. 자, 오징어, 낙지, 참난 다 맛있어요. 자, 드셔보세요.
1: 10시까지 가요.
0: 예, 어서오세요. 반찬 사러 오세요. 반찬 맛있어요. 언니, 이걸로 하나 드릴까요? 이걸로?
1: 다 맛있어요.
0: 네, 13,000원. 예, 안녕히 가세요. 예, 어서 오세요. 자, 반찬 사세요. 반찬. 자, 저녁에 밑반찬으로 드세요. 반찬이 맛있어요.

0: 출가 이오진입니다. 반갑습니다.
1: 호랑이 기운은 페미니스트 극작가 모임으로 2017년에 시작을 했고 임정민 작가, 김슬기 작가, 저 셋이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여성 서사를 쓰고 나서는 그 여성 서사의 이야기는 우리는 우리가 연출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호랑이 기운을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미투의 파도가 제가 감각했을 때는 2016년까지는 이제 대한민국에 당도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전에 제가 공부하고 그리고 좋아했었던 작품들도 사실은 어떤 젠더 감수성이라든가 페미니즘적 시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거가 이제 저희 안에서 이제 어떤 풍화작용을 겪고 공연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연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했더니 잘 맞았던 거죠. 처음 경험이 좋았던 거죠. 우리 배우들이 좋았었고 그 사람들이랑 했던 거가 괜찮으니까 다음에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그때부터는 제가 정하지 않고 상황과 분위기와 그런 것들이 그냥 계속 이렇게 하게 만든 것 같아요. 연극 연출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거의 아무것도 없고요. 거의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고 내 일을 내가 하려면 모두가 같이 움직이고 도와줘야 된다. 이게 되게 큰 특징이고요. 작가는 어쨌든 문제도 내가 봉착하고 해결도 내가 해야 되고 설득도 내가 해야 되고 혼자 해야 된다. 이게 가장 큰 차이고요.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연출 작업이 조금 재밌는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연출 작업이 더 좋고요. 인생에서 무언가로 남고 싶다면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작가가 너무 어려운 일이고 글 하나 쓰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출을 열심히 하고 있어도 글을 쓰고 있지 않은 자신에 대해서 늘 약간의 원망과 미움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뭘 바꾸지 못하더라도 언젠가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저는 글을 쓴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힘든 일입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한 1년, 2년 제대로 막 삶이 완전히 글 쓰는 것만 하던 시기를 벗어나고 나서 위염도 나았고 잠도 훨씬 잘 자는 사람이 됐어요. 물리적으로 글 쓰는 시간이 좀 줄어들면서 왔거든요. 근데 물리적으로 글 쓰는 시간이 많다는 거는 그 고통을 삶 내에서 감당하고 수행해야 된다는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결심을 일상화시킨다라는 어떤 의지와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고 좋고 귀한 것들은 그냥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희곡이 어떻게 무대화되는가에 대한 감각을 극작을 할 때는 거의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연습실에 제가 많이 가는 편인 작가도 아니었고 그리고 무대에 그냥 올리면 된다고 생각했던 문장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연출하면서 많이 반응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일단은 극작가가 연출을 무조건 하실 필요는 없지만 낭독 공연 연출은 필수 꼭 필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낭독 공연 연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면은 그냥 쓸 때 도움돼서 그리고 연출이랑 소통하는 데도 좀 도움돼서 그리고 낭독 공연은 사실 본 공연이랑은 다르게 텍스트가 제일 메인이기 때문에 텍스트를 낭독 공연화하게 되면서 정말 어떤 내적 충족감을 정말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입으로 발화돼서 무대에서 올라가는 말과 평소에 하는 말과 텍스트로 쓰여진 말은 다 다른데 그 층위에 대해서 극작가가 감각하고 쓰게 된다면 무대화시키는 희곡을 쓰는 극작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 토끼야 노루야 겁내지 마라.
3: 예,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저 다니는 왜 이치재에게 몸을 던졌나 좀 조연중인데요.
4: 아우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5: 대체 한국 연극에서 언제까지 할아버지가 쓴 옛날 희곡을 봐야 되나 정말 지겹고
4: 지겨워!
5: 마지막에 죽잖아요.
4: 이거 해피엔딩이에요.
5: 이렇게 인지하는 사람이 더 많겠죠.
4: 하늘로 가는 것도 아버지가 도망가라고 해서 가는 거고 이승에서 안 되니까 초월적으로 표현한 연극인데
5: 전 그게 결국 실패하는 서사라고 생각해요. 무대에 필요 없는 서사.
1: 이게 연출마다 아마 스타일이 다를 텐데 저는 이제 제가 가진 무기가 별로 없어서 거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뭘 느끼나에 집중한다가 저의 유일한 무기인 것 같아요. 무기라고 해봤자 볼펜도 안 되는 것 같은 무기긴 하지만 뭐 빨대 정도?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내가 지금 뭘 느끼지? 관객들이 지금 뭘 느끼지? 배우들이 지금 뭘 느끼지? 이거를 좀 감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순간에 집중해서 뭘 만들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그런 게 작품이 어디론가 향해야겠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는 이렇게 디자인해야겠군. 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연출이 아니고 그래서 배우님들이 이거 왜 이렇게 해요? 라고 하면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라는 정확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순간이 많아요. 근데 아마 이걸 연출을 하고 장면들을 이어가면서 이게 어딘가로 달려간다면 저기겠다라는 것들이 오는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은 생각보다 나중이고 그게 와서 구현되고 났을 때 아 그랬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배우들이 읽기 전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느낌 같은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떤 느낌으로 관객한테 갔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내가 뭐 파이를 굽는다고 할 때 바삭바삭하고 경쾌하고 아침에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정도 느낌이 있으면 이것은 사실 논리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 정도의 느낌을 가서 배우들이랑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연출하는 거에 가깝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로 같이 가자는 게 아니라 나 뭐 보고 싶어요. 나 뭐 느끼고 싶어요. 라고 한 다음에 나한테 무언가 보여주실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는 편인 것 같아요. 희곡이 아주 잘 쓰여진 희곡이고 그 희곡을 봤을 때 기억의 편린들이 80개 정도의 장면으로 이어져 있어요. 이것들을 현재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과거형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그 작품의 연출을 하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이야기들을 갖고 왔지만 그것을 이제 회상하는 방식으로 연출을 했을 때는 조금 더 관조적인 태도로 할 것이고 저는 그 80개의 신이 다 배우들이 인물들이 그 안으로 간다고 생각했어서 그 현재성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 전환들이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지금의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때의 현재성만 집중하다 보면은 전환이 빠르고 많이 움직이고 그 순간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이 날아가고 그래서 불친절해지고 그렇게 해서 일막 디자인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중에 5% 이상이 외국인인데 무대 위에 한 명도 외국인 배우가 없이 이민자 문제를 할 수 없어 정도의 어떤 인식이 있어서 외국인 배우를 만나서 이제 이번에 아마르볼드가 들어와 준 것 같고요. 이걸 시작으로 앞으로 어디 갈 거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페미니즘이 그렇고 감히 이야기하자면 민주주의가 그렇듯이 그때에 이야기할 수 있는 감각과 그때에 벌어진 사건과의 교류 같은 것들을 감각하면서 그때그때 연출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5년의 생추어리 시티랑 2035년 생추어리 시티는 다른 작품일 것 같아요. 그때 갔을 땐 제가 세 분 다 외국인 배우로 캐스팅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그리고 세 명 다 외국인 배우가 아닐지라도 그 안에서 어떤 연출적인 방법론과 사회적 함의 같은 걸 포함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죠. 문화 번역인 것과 동시대적인 연출을 하고 싶다라는 지향하에 움직이는 것 두 가지가 조금 저에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를 지혜롭게 잘 넘어온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많이 아프면서 넘어와서 그거를 참으라고 말은 못하겠고요. 다 그러니까 그러려니 해라 라고 말도 잘 못하겠어요. 근데 당장은 안 보여도 시간이 지나고 나야 보이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나의 120%를 해도 안 보이던 것들이 어느 시간이 물리적으로 지나고 나면 그냥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영역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시간 지나면 될 거였으면 그때 왜 그렇게 힘들어했을까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너무 많이 힘들어하지 않으면서 조금 기다렸으면 좋겠고 밥이랑 산책을 정말 중시하셔야 됩니다. 예, 중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할머니가 하는 말이라고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연극으로만 먹고 살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없고요. 없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이렇게 있고 나머지에 이제 고정적인 알바나 부수입의 어떤 통로를 만들어 놓고 이것 두 개를 같이 균형을 잡으면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극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조금이라도 생기다 보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부수적인 작업들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좋은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책을 낼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특강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아니면은 조금 이제 규모가 있는 프로덕션에서 정당한 페이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생기고, 그럼 얘네들의 사이즈가 조금 커지고, 알바는 조금 작아지고, 이러면서 균형감을 유지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나중에 되면은 아마 자기 삶을 더 유려하게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실 것 같거든요. 지금 힘드신 것들도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서 계속 작업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시는 것도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중간에 그만둔다고 해서 무언가를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새로 무언가 오신다고 해도 그 세계 내에서 그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걸 발견하실 테니까요. 할수 있는 데까지 하시고 그 시간 동안에 너무 많이 슬퍼하지 않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청에서 사실은 뭐 겨울에는 스케이트도 타고 또 뭐 광화문 광장에서 지금 여름에 뭐 수영장도 열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은 좀 이런 광장들에서 같이 뭔가 재미있는 좀 더 릴렉스하고 휴가 같은 느낌의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날씨도 좋고 바람도 불고 북악산도 잘 보이네요.

책 읽는 서울광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서울 야외도서관 책 읽는 서울광장입니다. 지금부터 책 읽는 서울광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식탁들이 의자 근처에도 있는데 이런 데도 있어요. 여기는 원작 앨범, 만화, 웹소설, 웹툰. 헤어질 결심 각본도 있다. 요즘 이런 각본집이 꽤 유행이더라고요. 우리들의 블루스. 드라마들에 대한 뭔가 2차 이런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따끈따끈한 선제 없고 튀어도 있고.

책상에서 그리다가 밖에 나와서 그림 그리는 게 사실 요즘 어반 스케치나 여행 드로잉의 장점인데 책을 이렇게 바깥에서 대놓고 읽을 수 있는 거 너무 자유로운 것 같아요. 약간 해방감이랑 특히 여기 이번에 저거 주제 너무 잘 잡았는데 더위를 핑계 삼아 늘어져도 괜찮은 날 여름이라는 지금 주제로 빈 백팩 막 깔려 있고 사람들 늘어져 있는 거랑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도 신기하게 여기 빈백에 앉아서 다들 핸드폰 보는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거나 책을 읽는 것 같네요.

예전에 그 도시를 여행할 때 건물이나 뭐 자연이나 그리다가 보면 나중에 이제 사람이 좀 그리고 싶어져요. 근데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각 잡고 있는 모습은 별로 그리고 싶지 않고 신기하게 약간 이렇게 광장 같은 데에 늘어져 앉아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되게 그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모습이 딱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뭐 사람들을 뭐 이렇게 무슨 인체 공부하듯이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분위기를 좀 담고 싶은 것 같아요. 도구의 특성으로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오늘처럼 약간 덥고 습한 날은 수채는 안 말려요. 안 말라서 조금 칠해놓고 오래 기다려야 되기는 해요. 해가 좋으면 물칠을 해놓고 이렇게 해에 말리면 되긴 하는데 습도를 이기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습도가 있으면 이렇게 원래는 수채를 해놓고 기다려서 그 말리면 또 그 위에 뭔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안 말라요. 그래서 약간 너무 더운 날이나 더운 나라에 가서 이렇게 채색할 때는 수채를 조금 약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펜으로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기는 합니다. 마커로 조금 연한 게 아마 그렇게 그리고 앞쪽에는 좀 되게 비비드한 색깔의 이 긴백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은 그 색깔에 맞는 색연필로 그리고 사람들은 뭐 연필이나 펜으로 그리겠네요.

청계천에 해치도 앉아있네요. 아우 시원하네요. 물소리 들리고 그래도. 아 진짜로 동네처럼 사람들이 발 담그고 있어. 너무 웃긴다. 나름대로 저쪽에 한번 동참해볼까요?

사람들 다들 너무 편안하게 신발 벗고 발 담그고 있는데 외국 사람들도 다 발 담그고 있고 오우 시원하다 오우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네 아우 말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아우 시원해

여기 약간 야간 야외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재밌다. 다들 이렇게 조명 클립 찍고들 누워서 책 보고 계세요. 되게 멋진 분위기인데? 뭔가 한글 글자 같이 생겼는데 이게 다 책장? 책서가? 이런 거네요.

여기 있는 꽃 책들은 다들 뭔가 마음이 조금 이렇게 힘든 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이네요.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 나는 번아웃이었다. 도시에서 읽을 만한 책이네요, 진짜. 뭔가 지쳤을 때 여행을 떠나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 하나 한번 가볍게 한번 골라볼까요? 아이고.

도시 안에서 이렇게 책을 읽는 경험들이 이게 되게 새롭네요, 진짜. 여기가 아까 낮이었으면 앞에 북악산이 보이긴 할 텐데 지금은 어쨌든 광화문 야경이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차가 둘러다니고 있는데 약간의 이런 분위기 좋은 조명 아래서 책 읽는 이벤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멍 때리기 정말 좋기도 하고 사람들이 책을 진짜 읽고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해요.

저는 사실 거의 매일 광화문을 보고 퇴근을 하기는 해서 뭐 익숙하죠. 근데 이 광화문 광장에서 사실 정말 많은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네, 뭐 이제 그게 옆에서 봤을 때랑 직접 참여했을 때랑 이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참여하고 있으니까 이게 요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폭 쌓여서 있는 느낌이 되게 좋네요. 광화문 야경이 뒤에 살짝 보이고, 그리고 빈백에 누워서 다 기대서 이렇게 책 읽고 계시는 사람들, 시민들의 모습을 살짝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서울 도서관에서 이렇게 책을 밖으로 내주시면서 시민들과 같이 책을 밖에서 읽는 이런 정말 여름휴가 같은 이런 이벤트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모습도 너무 좋고 책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는 모습도 너무 저는 즐거웠어요.

네, 한국어로 글을 쓰고 소설을 쓰고 가끔 방송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소설 쓰는 김중혁입니다라고 소개하기를 제일 좋아하는 김중혁입니다.

작가로서 방송 출연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환기가 되거든요. 글 쓴다는 건 혼자서 되게 외로운 작업이에요. 혼자만의 작업을 하다가 가끔씩 사람이 그리울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방송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저한테는 좋은 자극이 되기도 하고 환기가 되어서 다시 방에 돌아왔을 때 아주 재밌게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전 번역 그 과정이 너무 재미있거든요. 번역원에서 가끔씩 번역하시는 분들과 미팅을 하면서 작가의 의도를 물어보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전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제가 글을 쓰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의외의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재떨이라고 썼는데 그분들은 어떤 크기의 재떨이냐, 유리 재떨이냐, 플라스틱이냐.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지만 번역이 쉬워진대요. 그래서 하나의 다른 언어로 번역된다는 건 굉장히 새로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언어들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 책이 출간되었을 때 또 다른 저의 작품이 나오는 것 같은 기쁨이 저한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독자들과의 만남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60대 정도 되는 여성분이 손을 들고 저한테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악기들의 도서관을 읽고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 근데 너무 무섭잖아요. 인생이 바뀌었다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첫 문장이 이런 문장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채로 죽는다는 건 억울하다라는 문장인데 그 문장 때문에 뭔가 센 둔기를 얻어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고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아닌 채로 죽는 건 억울하니까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부터 굉장히 활동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인생이 바뀐 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썼던 한 문장이 누군가에게 가닿을 때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지를 그때 새삼 절감했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한 문장 한 문장 소중하게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채로 죽는다는 건 억울하다. 자동차에 부딪혀 몸이 허공으로 치솟던 순간 머릿속에 그 문장이 떠올랐다. 주위의 풍경들이 한순간에 이질어졌고 소리들은 모두 사라져버렸다. 완벽한 단절이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들리지 않았고 생각나지도 않았다. 커다란 캡슐 속으로 머리부터 천천히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아무것도 아닌 채로 죽는다는 건 억울하다 라는 문장이 두꺼운 헬멧처럼 내 머리를 감쌌다. 쿵 하는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을 때 나는 정신을 잃었다. 죽지 않았던 것은 그 문장 덕분이었다.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정말 그 문장이 헬멧처럼 내 머리를 감싼 덕분에 나는 살아날 수 있었다. 때로는 생각의 힘이 몸에다 두꺼운 갑옷을 씌울 수도 있다는 것을, 죽지 않으려고 애쓰면 죽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됐다. 히말라야 산맥의 전설 속 설인처럼 나는 온몸에다 하얀색 석고붕대를 두르고 병원에 누워서 온종일 그 문장을 생각했다. 어쩌다 자동차에 부딪히게 되었는지, 어느 정도나 허공으로 치솟았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 문장만큼은 또렷하게 떠올랐다. 눈을 감으면 그 문장으로 가득 채워진 하얀 벽이 나타났다. 눈을 뜨면 벽은 사라지고 머릿속에서 그 문장이 물고기처럼 퍼덕였다. 나는 언제나 그 문장과 함께 살아있었다. 잠들기 전에는 그 문장을 주문처럼 외웠다. 그렇게 하면 죽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눈을 뜰 때마다 살아있었다.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한국 독자들은 이제 저라는 작가를 잘 알기도 하지만 한국어로 쓰기 때문에 되게 잘 읽힌다 뭐 이런 식의 그 가독성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해외 독자분들은 사실은 제 문체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번역된 문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스타일 더 중심적으로 보신다면 해외에서는 이야기 새롭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목적지를 알면 글 쓰는 게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목적지를 모르기 때문에 재밌는 것 같고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너무 즐겁기 때문에 재밌는 것 같고요. 슬럼프가 없다는 말이 좀 건방지게 들릴 수도 있는데 큰 산이 있으면 큰 골이 있는 것처럼 아주 크게 성공하지 못해서 슬럼프가 없나? 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저는 막 엄청난 성공을 목표로 하는 작가는 아니고 아주 사소하게 우리 주변에 뭔가가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를 함께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과정 중심적인 그러니까 사는 게 즐거워요, 재밌어요, 함께 놀아요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슬럼프도 없고 오히려 그런 좀 뭐랄까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꿈인데요. 더 많은 해외 독자들에게 저의 어떤 재밌는 이야기를 전파하고 싶은 마음. 사실은 영상이나 언어가 필요 없는 매체들은 전달하기가 쉬운데 그 문학은 사실은 번역하기 쉽지 않잖아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하지만 다른 매체와는 달리 문학을 접했을 때 한국인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한국 작품이 소개되었으면 좋겠고 한강 작가

작가님이 정말 좋은 작품을 많이 소개했지만 한국의 한가수 작가님처럼 어두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밝은 사람도 있다. 밝은 작품도 많다라는 걸 네,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 작품을 최대한 많은 곳에 소개하고 싶은 마음, 네, 그런 꿈이 있습니다.

K-pop for Planet은 전 세계 K-pop 팬들과 함께 기호 행동을 벌이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죽은 지구에 K-pop은 없다라는 저희 캐치프레이즈처럼 죽은 지구에는 기업도 없고 소비자도 없잖아요. 1.5도씨의 그 임계점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후 위기라는 한 배에 탄 운명 공동체로서 안전한 지구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일상들을 영위하기 위해서 모든 분야에서 탄소 배출 저감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K-POP for Planet 창립자 김혜경 디렉터입니다.

0: K-POP을 정말 정말 좋아하던 K-POP 1세대 팬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학창시절 때 어떻게 보면 입시 위주의 교육 현장 안에서 저의 K-POP이 유일한 해방구였던 것 같아요. 사회에 나와서는 나의 취미생활과 그 다음에 나의 일을 뭔가 연결시키는 그런 생각은 사실 하지 못했었어요. 흔히 덕업일치라고 하죠. 그게 이제 실현되는 데까지 한 20년은 걸린 것 같은데요. 저는 원래 사회생활을 그 신문사 기자로 시작했고요. 2011년도에 그 동일본 대지진을 취재하러 가게 되면서 뭔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갈 때만 해도 뭐 그냥 지진, 그다음에 쓰나미 이 정도의 그 자연재해 현장으로만 좀 생각하고 갔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 더 무서운 게 원자원 사고였더라고요. 그때부터 깨끗하고 또 안전하고 민주적인 에너지의 필요성을 좀 절감하게 되었고요. 이후에는 쭉 환경운동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20년도에 인도네시아의 대학생인 누룰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사실 K-POP 플래닛의 구상이 시작되었는데요.
1: I have been interested in Korean culture for a very long time. I fell in love with K-POP. When I met Haekyung to talk about the climate crisis, what went through my mind is that there's so many

0: people like us, like me, the one that enjoy Korean culture, but also want to do bigger with the climate actions with the K-pop fans.
1: So, 이미 K-pop 팬들이 이제 기후 행동을 벌이고 있었더라고요. 그냥 아무도 그들을 조명하지 않았을 뿐이지 좋아하는 가수의 이름으로 숲을 조성하는 일은 사실 K-pop 팬들 사이에서 너무나 유명한 문화이고요. 열대 우림을 파괴하는 그 기업의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좀 바꿔야 한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는 해시태그 운동 같은 게 벌어지기도 했었고, 기후 위기로 인해서 뭔가 자연재해가 더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그런 커뮤니티에 자발적으로 이제 모금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모든 활동들이 K-pop 팬들의 주도로 벌어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영감을 받고 이 누룰이라는 친구와 함께 우리 K-pop 팬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 활동들을 같이 알려보자. 그리고 K-pop 팬들이 이러한 그러니까 행동을 같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기획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지구에 케이팝은 없다는 말 그대로 죽은 지구에 케이팝을 즐길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이 문화를 더 오랫동안 건강한 지구에서 즐길 수 있도록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 라는 취지의 캠페인이에요. 케이팝 산업 안에서 좀 환경적으로 바꾸어야 될 어떤 요소들을 엔터사들도 나서서 같이 바꿔달라는 것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는 왜 다들 실물 음반으로 뭔가 음악을 듣지 않잖아요, 보통. 그리고 이제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많이 즐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K-pop 앨범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엔터사들이 이제 더 많은 앨범을 판매하기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뭐 앨범 안에 그 랜덤 포토카드라는 것을 넣는다든지, 내용물은 다 같은데 커버만 다 바꾼 그런 앨범을 판매해서 사실상 여러 장을 소장하고 싶게 만든다든지, 이 문제는 사실 K-pop 팬들 사이에서는 계속 바꿔야 되는 관행이다라는 이제 문제식은 있었어요. 그래서 K-pop 플래닛이 우리가 좀 나서서 같이 팬들과 바꿔보자. 안 쓴 앨범을 기부받기로 했거든요. 2주 만에 8,000장이 모였습니다.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창고가 가득 찼고, 막 주말마다 활동가들이랑 모여서 이제 엔터사별로 다 정리를 해서 이것을 이제 다시 엔터사로 돌려보내기 위한 그런 작업들도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생산자인 엔터사들이 이 폐기물 를 책임져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이었고요.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엔터사들이 그래도 조금 더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해서 앨범을 만들기 시작했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BTS의 멤버이기도 한 J-HOPE이 아예 실물 음반이 없는 그 QR코드 디지털 앨범을 냈고요. K-POP 탄소 헌터스라는 캠페인인데요. 이름에서도 좀 느껴지듯이 이제 K-POP 데몬 헌터스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고요. 이게 음악 산업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 사실은 라이브 공연입니다. 2007년도 영국 기준으로 했었을 때 라이브 공연, 그러니까 콘서트 분야에서의 탄소 배출량이 음악 산업 전체 73%를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음악 산업을 깨끗하게 하려면 콘서트를 반드시 저탄소, 그러니까 최대한 탄소를 줄이는 형태의 콘서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전달했었는데, 그 이후에 뭐 전부 저희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대형 엔터사들에서 ESG 리포트를 다 내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JYP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이제 전부 다 재생에너지로 돌리겠다 뭐 이런 선언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들의 가장 큰 이해 관계자가 팬들인 거잖아요. 그런 팬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전달했기 때문에 엔터사들도 변화하는데 저희가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패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그 탄소 배출의 한 3%에서 많게는 8%까지 차지하는 그런 탄소 다배출 산업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특히나 저희

0: 제가 주목했었던 거는 명품 브랜드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다양한 명품 브랜드들이 K-pop 아이돌들을 앰버서더로 이제 활용해서 이제 막 자기들의 이제 브랜딩을 또 하고, 명품은 굉장히 비싼데 그만큼의 가치를 할 것인가? 그 프리미엄이 정말 있는가? 기후 문제에서는 그들은 정말 그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을까? 저희가 좀 알아보고 싶었고, 그 당시에 이제 흥행 보증 수표였던 블랙핑크가 앰버서더를 하고 있는 명품들을 대표적으로 좀 들여다봤습니다. 블랙핑크를 골랐던 이유는 뭐 그 당시에 인기도 있었지만 2021년도에 있었던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의에서 그들이 앰버서더를 했었거든요. 좀 더 이제 기후 전문적인 리서치를 하는 단체와 함께 협력을 해서 그들의 이제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실망스럽게도 탄소 배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전 세계에 있는 그 블랙핑크의 팬들과 함께 연대를 해서 K-pop 팬들의 아주 대표적인 문화죠. 시위 트럭을 이제 기업 앞에다가 보내는 것이었는데요. 우리는 더 깨끗한 에너지를 원합니다. 기업과 소통하려고 노력한 결과 그중에 이제 구찌와 생로랑을 가지고 있는 캐링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서 연락이 왔어요. 직접 좀 대화하자.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는 재생에너지를 0% 사용하고 있었는데 저희의 캠페인 이후에 작년에 이제 44%까지 달성을 했고, 저희는 100%가 될 때까지 지금도 계속 팬들과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매일같이 만나요. 그래서 오늘 어떤 기후 뉴스가 있었어? 그 다음에 아이돌 반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라는 것을 좀 서로 자연스럽게 공유를 하고요. 이제 기업들이 좀 숨겨진 진실을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조사를 같이 하기도 하고요.
1: 초창기 때부터 쭉 하고 있고 K-pop 팬들의 목소리를 실제로 모으고 산업계에 전달해서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들을 보고 아 정말로 K-pop 팬덤들이 이러한 힘이 있구나, 영향력이 있구나라고 실감하면서 매일매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K-pop 팬이라고 하면 기후 행동, 기후 정의라는 단어가 저절로 연상되게끔 이렇게 되는 것이 또 저의 하나의 목표인데요.
2: It felt like sometimes we can become unheard in the climate community. So having K-pop for Planet as a platform, it's like finding a home and also a safe place to communicate further. So that's what we are also hoping K-pop for Planet can be for people like me.
0: 누구든지 이제 기업과 그리고 정부의 어떤 좀 성실한 기후 약속 이행을 하는데 나도 힘을 보태고 싶다 하시는 분이라면 저희를 찾아주시고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어가게 하는 힘은 좋아하는 것을 계속 할 수 있는 것, 소소한 일상에 연결해서 저는 삶이 이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기후위기라는 이제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그래서 그러한 일상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제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uk을 대표하는 먹거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2: 김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옥안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먹거리인데요.

0: 그런데 가끔 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치에 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예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합니다.
1: 와, 맛있겠다! 선생님,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2: 네.
1: 어떤 게 나있어요?
2: 김치는 배추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총각김치, 무로 만든 김치가 있고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1: 너무 맛있어요.
2: 네, 맛있어요.

핵음은 두 줄로 된 하악기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핵음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0: Aww, the two people are really trying to get to know each other. When you introduce yourself to someone, in Korean, you say 저는 someone's name 예요 or 저는 someone's name 예요. 저는 someone's name 예요. 저는 someone's name 예요. 저는 someone's name 예요. 저는 someone's name 예요. If the word that comes before ends in a consonant, you use 예요. If it doesn't, you use 예요. Repeat after me. 저는 someone's name 예요. 저는 someone's name 예요. Or 저는 someone's name 예요. 저는 someone's name 예요. You can add any word that describes you in the blank to make a simple self-introduction. How about starting with names? I'm Peter, or 피터 in Korean, so there's no consonant. So I would say 저는 피터예요. 저는 피터예요. 저는 피터예요. Since Alexa does, it would also be 저는 알렉사예요. 저는 알렉사예요. 저는 알렉사예요. Since Aaron does have a consonant at the end, it would be 저는 아론이에요. 저는 아론이에요. 저는 아론이에요. 저는 someone's name 이에요 can be used in all sorts of ways. Fill in the blank to introduce your job or nationality. For example, I'm a student. 저는 학생이에요. 저는 학생이에요. I'm a singer. 저는 가수예요. 저는 가수예요. I'm British. 저는 영국 사람이에요. 저는 영국 사람이에요. I'm Korean.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Simple, right? Take a look at how to use these expressions in everyday life by watching Aaron and Alexa once more.
1: My name is what?
2: 저는 아론이에요.
1: 저는 알렉사예요. 학생이에요?
2: 네, 저는 학생이에요.